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뭔가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해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워낙 복잡한 시대를 살다 보니 한 가지 일도 아니고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해내야만 안심이 되는 것이 어느새 우리의 루틴이 되어버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쉬웠어야 할 그 일, 그 일이 오히려 가장 어려운 일이 된 거죠. 그래서 드는 생각, 시대가 변하는 사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과, 결과, 해낸 것들로 나를 증명하려다 보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나 자신이 왠지 낯설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가만히 있어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멈춰야만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가장 오래된 삶의 본질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이름은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6분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힙한 건 유통기한이 있고 딥한 건 숙성기한이 있다라는 말. 어느 책에서 본 문장인데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힙한 것을 유독 좋아하는 시대죠. 그런데 힙하다는 건 그만큼 유행을 많이 탄다는 뜻이기도 해서 당연히 유통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유통기한이죠. 반면에 딥하다는 것, 딥하다는 건 숙성기한이 있다는 거죠. 깊다는 건 그만큼 오래 남는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힙한 것을 찾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또 딥한 것, 오래오래 깊어지는 것을 더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힙한 것이 유통기한이 짧아 금방 사라진다면 핫한 것, 뜨거운 건 또 어떨까요? 뜨거운 커피가 금방 식듯이 핫함도 결국 금방 미지근해진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딱딱한 염소뿔도 녹인다는 큰 더위, 오늘이 바로 대서입니다. 기후위기 이전에도 대서는 더운 절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지금의 대서는 그야말로 아주 아주 더 큰 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딥하다는 건 숙성기간이 오래오래 은근하게 뭉근하게 이어지며 깊어지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더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조급함 핫함보다는 딥함을 닮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곳은 장마철이라 더위는 좀 덜하지만 끈끈한 습기가 차오르고요. 비가 없는 지역은 폭염이 한창이라고 하죠.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올 여름엔 또 얼마나 이어질지 은근히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딥슬림을 못한다면 그 시간마저도 하루 24시간 중 나에게 조용히 더해진 여유의 시간이라 여겨봅니다. 그렇게 마음 하나 너그럽게 품을 수 있다면 이 더위를 대하는 자세에도 조금은 느긋함이 깃들지 않을까 싶네요.

R. Stuart Time Passages. 오늘은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인데요. 스튜어트의 노래 제목처럼 이 시간도 흘러가는 지금의 무더위도 시간의 통로를 지나가듯 곧 잊혀질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힙한 것과 딥한 것. 힙하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원래 최신 유행에 밝고 감각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말 그 자체가 벌써 유행이라는 속성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힙하다 그러면 지나갈 것이다. 반대로 딥하다는 거는 오래오래 숙성기간을 은근히 기다릴 줄 아는 자세. 우리가 매사에 이런 깊은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만 있다면요. 그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대서입니다. 이 절기에 들어서는 우리 마음가짐도 딥하면 좋겠죠. 조급하게 버티기보다는 조금은 느긋하게 그렇게 딥하게 이 더위를 지내보는 자세. 그것이 바로 대서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오늘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은 여러분의 센스 넘치는 아이디어로 충만해지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 큰 더위 대서 맞이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넉넉히 가져보자는 의미로 인내 어떠세요? 인내? 딥하다라는 것과 함께 가는 인내. 참아야 하느니라. 늘 잘 참으시나요? 요즘에는 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거 아우 어려워요. 인내하며 떠오르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인내하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라고 알려드립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4 빵톡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당첨자분에게는 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배송해 드립니다. 오늘 많이 더워요. 김정배님 맞아요. 어제는 휴가였는데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원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더라고요. 오, 그런데 오늘은 출근했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뭐예요, 김정배님. 맞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놀 때는 일하고 싶고 일할 때는 놀고 싶고 그게 또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 비요일이에요. 친구랑 오래간만에 커피 모닝빵 모닝이네요. 하트 문진주님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유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힘내시길 바랍니다. 2578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까요? 쿨론 쿵 따라 샤바라.

쿨론 쿵따리 샤바라.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성함과 주소를 사연과 함께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휴가철이고 또 방학 기간이니까 자녀와 함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공연에 초대받으면 기분 좋은 일이겠죠?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6번을 비롯해서 시벨리우스 슈트라우스의 명곡을 들려드릴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와 피아니스트 오홍지영의 환상적인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와 돌 연세입니다. 샵 1053으로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오늘 두 곡 우리 신청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오늘 다섯 글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요즘처럼 빨리빨리가 대세인 요즘에 숙성 기한이 필요한 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다섯 글자 두 곡 들으시면서 생각해보시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17님이 신청하셨어요. 이문세 나는 행복한 사람. 5815님이 듣고 싶어하는 햇빛촌 유리창엔 비 두 곡 듣고요. 목요 오자 듣고 다섯 손가락 만나볼게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재치발랄한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그 딱딱한 염소뿔도 녹인다는 더위의 끝판왕, 오늘 대설을 맞아 참아야 하느니라. 그런 여유의 마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는 인내, 인내입니다. 인내하면 떠오르는 나만의 다섯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는 선물 드립니다.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센스 넘치는 여러분의 다섯 글자 기다립니다. 목요 오후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인내, 인내입니다.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은 잘 참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우신가요?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고요. 참고 참고 또 참으면 당군신화에서처럼 곰도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견뎌 사람이 되고 만 곰일까요? 아니면 중간에 뛰쳐나간 인내심 부족한 호랑이일까요? 참아야 하느니라 주식도 펀드도 팔지 않고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면 결국 오르느니라 뭐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 인내하면 다섯 글자 어떤 다섯 글자 떠오르시나요? 인내심 가득하게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는요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립니다. 100원의 이름부터 샵 103 빵톡으로 또 보내주시면요 함께 나눕니다. 3445님은 인내하면 겨울 생각해. 겨울 생각해. 이 더위도 겨울 생각하면서 이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2755님 매운 거 먹고 이 여름 이겨. 매운 것이 또 우리 열을 뜨겁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더위에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뜨거운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7277님 인내하면 열매는 달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다 또 오행시까지 보내주셨어요. 와우 대단하십니다. 열 열심히 살자. 매 순간을 는다는 달 달콤한 달 행복 열매를 맛보자. 다 먹지 말고 CPBC에도 보내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여러분의 오행 다섯 글자 만나고 있어요. 다섯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과 함께 인내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보내주세요. 1254님은 인내하면 울엄마 사랑. 아우 두 말하면 잔소리죠. 인내하면 울엄마 색 떠오르죠. 그리운 엄마를 또 기억하면서 8894님이 신청하신 노래 나훈아 홍씨 들으면서 여러분 인내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나오나 홍씨. 오늘 목요 오자토끼 다섯 손가락 오늘 대설을 맞이해서 참아야 하느니라. 이 오늘의 키워드는 인내, 인내입니다. 인내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내심 가득하게 다섯 글자 떠오르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장마철이라 더위는 좀 덜해도 습기 때문에 푹푹 지는 불쾌지수 인내해야 되겠죠. 폭염의 분노지수 인내해야 되겠죠. 워워워. 우리 마음속 인내심을 슬쩍 꺼내면 이 다섯 글자가 우리 인내심을 가르쳐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볼게요. 4309님. 등을 돌리자. 오, 인내하면 등을 돌리자. 아들과 아침 같이 먹는데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 있어요. 좀 전에 쿵따리 샤바라의 핀나는 곡이더니 잃어버린 우산 노래는 가라앉는다고요. 여러 가지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데 의견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아, 등을 돌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마주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그러다 보면 또 서로 또 만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인내가 진짜 필요하겠네요. 2440님은 좀 더 버티자. 예, 어떤 일 앞에 조금 더 버티다 보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6730님, 인내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살이 생길라. 살이 생길라. 어떡해. 어떡해요? 잘 삐지고 말 안 하는 남편. 나도 같이 말 안 할란다. 덕에 살이 생길라. 안 돼요. 말 안 하면 살이 생겨요. 진짜로. 먼저 말 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진짜 그건 그래요. 딱 먼저 말을 트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 말 트는 순간이 어렵죠. 6048님은요. 아우, 인내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철없는 남편. 철없는 남편. 저에게 인내는 30년. 함께 사는 철없는 남편. 유유라고 하셨어요. 30년 됐으니까 이제는 서로 철이 들 때가 되긴 한 것 같네요. 0756님. 다섯 글자 하면 배려와 이해. 배려와 이해.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든 직장에서든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하다 보면요. 화나는 마음도 조급한 마음도 힘듦도 참고 인내하게 돼요. 물론 무작정 참고 기다리면 안 되겠지만요. 저도 인내심이 강한 편이긴 하지만 나이 먹을수록 성격이 급해지는 것 같아서 가끔 실수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0756님 정말 공감됩니다. 진짜 조금만 배려하면 정말 많은 것이 해결이 돼요. 저도 나이 먹을수록 그걸 경험합니다. 그냥 조금 배려가 엄청난 것을 얻게 해주는 그런 결과가 오더라고요. 8915님. 인내하면 독서 삼매경. 독서 삼매경. 벽돌 책 완독 어렵지만요. 한 장씩 읽다 보면 완독하게 됩니다. 그건 맞아요. 벽돌 책일수록 그 읽은 보람이 있습니다. 벽돌 책을 또 읽다 보면 그 벽돌 책이 벽돌 책이 아니에요. 아주 아주 부드러운 흥미로운 책으로 변합니다. 아우, 저도 좋아하는 독서 삼매경 좋습니다. 5687님. 인내하면 그 끝은 행복. 그 끝은 행복. 순간은 참기 힘들고 어렵게 여겨져서 소가리하지만요. 그 끝은 웃음의 절정.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 끝은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인내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만나고 있습니다. 한대수 행복의 나라로.

한대수 행복의 나라로 울랄라 세션 아이유 애타는 마음까지 듣고 왔는데요. 3372님이 군 입대한 아들 기다리는 이 시간이 애타는 마음, 부모의 심정을 표현해서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애타는 마음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제 나이 먹는 건 싫지만 1년 6개월 이후 저녁날만 손꼽아 기다려보는 인내, 인내심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잘 씩씩하게 건강하게 제대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목요 오자 듣고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인내에 대한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섯 글자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참 많은 인내 얼굴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조금씩 참고 기다림 법을 연습하다 보면 그 결과는 그 끝에는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믿음도 생기는 여러분의 다섯 글자였습니다. 이 인내하면서 이 더위도 여러분의 하루도 그렇게 조금씩 더 단단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다섯 글자 4479님은요. 그러려니 해라고 다섯 글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려니 해. 이거 너무 낙관적인 아름다운 글 같아요. 그러려니 해. 무슨 일이 있든지 그래. 그러려니 해. 라고 할 때 또 이 노래가 또 생각나죠? 끝곡으로 선우정아 그러려니 들려드리면서 벌써 여러분하고 인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5: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4: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5: 네? 어쩔 수 없다고요?
4: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5: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6: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요즘 바닷가에 가보면 수영뿐 아니라 서핑을 즐기는 젊은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서핑은 파도를 타며 바다와 하나가 되는 스포츠인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파도는 두 번 다시 오지 않기에 좋은 파도를 알아보는 것도 실력이고 예상치 못한 파도를 끝내 넘어서는 것도 서핑의 또 다른 매력이죠. 계절도 비슷한데요. 누구나 더위를 만나지만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슬기롭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여름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이 계절의 참맛도 자연스레 알게 되지 않을까요? 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1곡 프렐루드. 오늘은 류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류트의 토마스 던포드의 연주입니다.

0: 아, 율리트리온 조약이 또 이렇게 예쁘고 색다른 맛이 있죠.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7 프렐루드. 오늘은 류트 연주로 들었습니다. 토머스 던포드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여기 오늘도 김유림 씨 헬로우.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양희 씨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그럼요. 이상숙 씨도 오늘도 비가 오네요. 후텁지근해요. 구리십니다. 그렇죠. 조금 저도 출근하는데 비가 좀 추석추석 내리다가 또안 내리다가 뭐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도 이 우산은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씨 안녕하세요. 유클 오늘도 편안한 시간 함께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유경당 씨도 등나무 열매가 어찌나 많이 열렸던지 저걸로 머리 때리며 장난쳤던 추억이 새록새록. 장난꾸러기셨나 봐요. 자, 그리고 강금석 씨, 비가 많이 와서 가스레인지 불이 잘안 붙어 전화기를 통해 붙였습니다. 늘불 조심하시고요.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경동나비엔 서울우유협동조합 KT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퀸.

0: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맥스다이너의 A Summer Place,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테마곡 Percy Faith and His Orchestra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게 그 그냥 보통 영화가 아니고 약간의 그 스릴러 같은 그런 또 영화 A Summer Place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도 이제 이 곡을 여름에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영화를 새로 다시 봤어요. 자, 요즘에 그게 좋더라고요. 영화를 옛날 영화도 다 끄집어내서 볼 수 있는 거 공부가 많이 돼서 좋습니다. 이상윤 씨도 오셨고요. 유경란 씨, 어제 퇴근길 버스에 우산 두고 간 분, 우산은 기사분께 맡겼는데 비 안 맞고 잘 들어가셨겠죠? 이렇게 좋은 일 하셨네요. 네, 아주 그 훌륭하십니다. 자, 또 모리스 라벨의 지간 함께 감상하실 텐데요. 바이올린의 제닌 얀센입니다. 근데 제닌 얀센이 올 그 여름에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출연하기로 돼 있다가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타로 봄소리가 김봄소리 양이 이제 잘츠부르크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정말 그 본인에게 오는 또 좋은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조성진도 또 랑랑의 그 대타로 이렇게 또 베를린필과 베를린필의 피라모니 홀에서도 데뷔하고 한국에서도 데뷔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자신의 그 역량을 더욱더 키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봄소리도 또 드디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제닌 얀센 덕분에 좀 감사하고 제닌 얀센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리고 베리 워즈워스. 베리 워즈워스는 이제 영국 지휘자 중에 아주 발레도 지휘 많이 하고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참 돈독한 관계를 뭐 평생 이어오고 있는 그런 지휘자죠.

모리스 라벨의 찌간. 이게 그 프랑스어로 집시를 찌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 모리스 라벨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긴 하지만 또 어머니가 바스크 사람이어가지고 스페인하고 이 프랑스 피가 모두 섞인 그런 혼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그 감수성, 스페인적인 것과 프랑스적인 것의 어떤 조화 이런 것이 아주 음악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자, 바이올린의 제닌 얀센 그리고 베리 월즈워스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올 여름에 봄소리에게 아주 좋은 그 소식과 공연을 준 제닌 얀센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저희 또 선물 스페인적인 요 공연 준비했습니다.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파야 El Sombrero de Tres Picos Suite 삼각 모자 모음곡이 되겠는데요.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지휘는 안토니오 멘데스 스페인 지휘자고요. 바이올린에도 역시 스페인 출신의 레티시아 모레노 그리고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이 프랑스 작곡가 에마누엘 샤브리에의 에스파냐 스페인 그리고 에두아르 랄로 역시 이제 스페인 이 프랑스 사람이죠. 스페인 교향곡 생포니 에스파니올 그리고 이제 스페인 작곡가인 이 파야의 오페라 라 비다 브레베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인터메소와 춤곡 그리고 또 파야의 삼각모자 이 엘 솜브레로 데 트레스 피코스 그 모음곡 1번과 2번을 연주하게 됩니다. 스페인 출신 아티스트와 또 19, 20세기 스페인 색채를 담은 작품을 한 무대에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오페라와 발레를 넘나드는 파야의 음악 세계를 조명하게 되는 이 공연 모두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또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C장조 유작번호 5 요기 중에서 이제 프래그먼트 이렇게 그 작품의 이 장면을 연주해 주게 될 텐데요. 바이올린의 베로니카 에벨 그리고 사이먼 레트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이먼 레트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죠. 팬데믹 기간에 하필 또 여기를 맡게 돼가지고 크게 우리하고 이렇게 공연으로서 만난 적은 별로 없지만 자 사이먼 레트과 런던 심포니 앨범을 남겼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루트비 판 베토벤의 이 바이올린 협주곡 C장조 유작번호 5.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이올린 협주곡하고 다르죠. 그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을 이렇게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린의 베로니카 에베를 그리고 사이먼 레트리지 위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사연 볼까요? 강금석 씨 오셨고요. 박정현 씨. 1번님 6클님들 안녕하세요. 펄시페이스 악단 젊은 시절 많이 들었던 오케스트라예요. 엄중한 클래식보다는 듣기 편안한 경음악 음악 연주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펄시페이스를 통해서 경음악들 정말 재밌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황순자 씨, 17일 임윤찬입니까? 공연 다시 생각납니다. 앵콜곡에 재즈를 연주하는 모습과 그 연주곡을 계속 흥얼거리게 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유, 그냥 그 영감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시나 봐요. 좋습니다. 자, 안경근 씨, 장일범이 귀한 클래식으로 목요일을 시작했습니다. 습도가 높아 땀이 흐르네요. 아, 그렇죠. 요즘에 다들 그 문제가 파김치가 되는. 어느새 한 주가 휘리릭 지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윤은구 씨, 언제든 신선한 매력을 던져주는 라벨의 선율. 그렇죠. 그 라벨은 범상치 않은 이 기존의 문법을 또 뛰어넘은 또 그런 작곡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을 때마다. 엄기혜선 씨, 오늘은 중구문화원 전시회 지킴이 당번인데 꽤 피운다고 쉬운 길로 간다는 것이 헷갈려서 지각 도착, 지각 인사드립니다. 덕분에 청계천 나무와 매미 소리 실컷 듣고 걸었어요. 또 그런 즐거움이 있으셨네요. 오, 중구문화원 전시회 가면은 계신 거예요? 한번 뵈러 가야겠는데. 윤은구 씨는 이번 주는 오늘부터 베리만, 잉마르 베리만 영화 7편을 예매해 두었는데 지속적으로 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거 다 보시나요? 와, 대단합니다. 이야, 정말 그 영화를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시네요. 그리고 윤은구 씨, 어느 순간 캐스타네츠와 여성 보컬까지 등장하는 파이어의 삼각모자는 대단히 매력적인 곡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강금석 씨, 대장 오디오로 감상해요. 엄청 큰 오디오로 지금 감상하고 계신가 봐요. 자, 염계선 씨는 갤러리에 유쾌한 클래식 울리고 싶지만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어서 크게는 못 듣겠어요. 한번 실험해 보시죠, 뭐. 한번 크게 한 다음에 반응 좋으면 계속 그냥 크게. 이경랑 씨, 비가 계속 와서 청계천 깨끗하네요. 다들 뭐 부지런히 또 산책하고 계시네요. 이경랑 씨, 줄라이 페스티벌 다녀왔어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화가 김창렬입니다.

1970년 김창렬은 파리에서 약 15km 떨어진 팔레조의 낡은 마구간을 개조해 작업실과 숙소를 마련합니다.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죠. 실내 장식과 연극 무대 디자인 같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춥고 허름한 작업실에서 홀로 그림을 그리는 날이 많았는데요.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작은 난로 하나에 의지한 채 수도하는 사람처럼 쪼그리고 앉아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마치 종교적인 체험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캔버스 위에 맺힌 물방울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김창렬 예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데요. 와, 이 유레카군요. 이 찰나의 순간으로 탄생한 작품이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두운 화면 위에 스프레이 라카로 그린 단 하나의 물방울. 이 작품은 1972년 파리 살롱 드메에 출품되며 평단에 큰 주목을 받죠. 이때부터 물방울은 김창렬 평생의 화두가 되는데요. 43세 시작한 이 물방울 그림은 2021년 92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년 넘게 이어집니다. 그는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오직 물방울 하나를 탐구하며 살아갔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리스 라벨의 유도, 물의 유희, 피아노의 요셉 무그의 연주입니다.

김창렬의 물방울은 곧 파리 화단에서도 큰 주목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한 인물은 평론가이자 시인인 알랑 보스케였는데요. 1973년 보스케는 우연히 파리의 한 가구점에서 열린 김창렬의 첫 개인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문 꼼바에 물방울은 보기 드문 최면의 힘을 지녔다라는 평을 남기며 김창렬을 주목해야 할 작가로 소개하는데요. 이후 보스케는 김창렬을 폴 클레와 또 볼스 이후에 가장 끈기 있는 예술가라고 평가하며 그의 물방울은 관객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영혼의 평화를 전해준다고 극찬하죠. 자, 1980년대에 들어서며 김창렬의 물방울은 또 한 번 변화를 맞습니다. 물방울 그림에 한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배경처럼 사용되던 글자가 시간이 흐르면서 물방울과 함께 화면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가 즐겨 쓴 글은 어린 시절 조부에게 배웠던 천자문과 도덕경이었는데요. 잊을 수 없는 고향의 기억과 동양 철학을 물방울 속에 담아낸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회귀 연작은 김창렬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되찾아가는 과정이었고 그는 생애 마지막까지도 이 시리즈를 꾸준히 이어가며 평생의 예술 세계를 완성해 나갑니다.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2106 쓰신 분의 신청곡인데요. 프레드릭 쇼팡의 24개 프렐루드 전주곡 작품 28 그 중에서 15번 D플랫 장조 레인드롭 빗방울 지금 비 오는 곳에서 들으시기 딱 좋으시겠습니다. 피아노의 그리고리 사칼로프의 연주입니다.

잔스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이죠. 그리고 사칼로프가 매년 이 잔스부르크 페스티벌에 출연하다가 금년에는 그 피아니스트 공연이 3개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출연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프리드릭 쇼팡의 24개 프렐루드 전주곡 작품 28, 15번 D플랫 장조 레인드롭 빗방울 피아니스트 그리고리 사칼로프 연주 2106 쓰시는 분의 신청곡 함께 예술가의 한국 김창렬 편에서 또 만났습니다. 자, 김창렬의 또 이야기 내일 예술가의 한국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렬님 전시회 마을버스 잘 타면 바로 앞에 내리니 시원해지면 가보세요. 유경남 씨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 성북동이라고 하셨죠? 지난번에. 저도 가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은구 씨가 어제 신청한 마리아 슈나이더의 곡 스카이블루 선곡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번 주에 가능한지 아니면 또 다음 주에 가능한지 토요일 순서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 슈나이더. 그렇죠. 색채감 넘치는 그녀의 곡들은 모든 곡이 매력적이랍니다. 네. 마리아 슈나이더 또 롯데 콘서트홀에서 공연하는데 상당히 저도 좀 가보고 싶은 연주회네요. 박정현 씨 쇼팡의 빗방울 전주곡 오늘 날씨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엄계선 씨 블루노트가 생각나네요. 소심하게 볼륨 높여보았어요. 쇼팡의 블루노트 공연되었던 산울림 극장 세라 55님과 함께 다녀온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 블루노트 이 영화로 원래 있었죠. 거기 이제 소피 마소가 출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쌍드 역할로 소피 마소 나왔던 기억이 나요. 유경남 씨가 평창동이라고 성북동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베를리오즈의 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또 베를리오즈 프란츠 리스트가 이제 편곡을 한 헤롤드 앙 이탈리 이탈리아의 헤롤드 이 작품 중에서 3곡 세레나드 함께 듣겠습니다. 비올라의 루센 귀네쉬. 귀네쉬 하면 우리 옛날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귀네쉬 감독이었잖아요. 터키 사람이죠. 그리고 피아노의 이딜 비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6: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6: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Más que nada. 자, 호르헤 벤의 곡 기타의 밀로슈 가르다글리치 연주를 감상하셨습니다. 밀로슈는 이제 원래 그 몬테네그로 출신이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그 브라질 음악 이 삼바 풍으로 연주를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그 포르투갈어 브라질어로 마스케나다 하면 에이 말도 안 돼 상관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있는 브라질 국가대표 국가대표팀이 그렇게 일찍 떨어졌어? 마스케나다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거 가능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브라질의 구어체 감탄사고요. 세르지우 멘데스도 이 똑같은 마스케나다 곡이 있죠. 자, 7월 23일 목요일 장인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시작했습니다. 자, 새싹 청취자 1335 쓰시는 분, 방학을 맞이한 아이와 가고 싶어요. 컨트라베이스 배우고 싶다는 아이에게 좋은 방학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김은경 씨 이렇게 올려주셔서. 아, 저 하나 말씀드리면 콘트라는 이제 바스고요. 독일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블 베이스, 이제 더블 베이스라고 하든지 콘트라바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콘트라바스 잘 배우면 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장인범 유쾌한 클래식에 또 콘트라바스 연주자 출연했었잖아요. 한번 그 초대석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국립 심포니의 파이어 공연 안토니오 멘데스가 지휘하는 공연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와.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7월 23일 목요일 아이팍 현대산업개발 에어비앤비 코리아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안토니우 카를로스 고메스, 이 브라질 작곡가인데요. 1836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나서 1896년에 브라질 파라벨렘에서 세상을 떠난 그런 작곡가고, 이분이 이제 그 유럽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인 이 오페라를 이제 안토니우 카를로스 고메스가 이제 썼거든요. 살바도르 로사라는 이 오페라를 썼는데, 이게 유럽에서 처음 공연된 그 제3세계 뭐 남미 이쪽에 새 신세계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획을 그은 그런 그 작곡가였죠. 안토니우 카를로스 고메스. 자, 미아 피치렐라, 나의 작은 새, 살바도르 로사 중에서 들으셨고요. 아주 익숙한 목소리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그리고 이반 카사르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나시오날 딜 드 프랑스, 프랑스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저 뭐 오늘 뭐 첫 번째 두 번째 곡이 다 브라질 곡이어가지고 아주 그 브라질 특집이네요. 아, 브라질 축구는 2030년 월드컵 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이라니까 생각지도 않은 숫자가, 근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30년도 약간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 좋습니다. 자, 2030년 월드컵 때는 한국도 잘하겠죠.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밥 유쾌한 클래식,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

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 조켈 번호 219 터키쉬 터키풍으로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 빠르면서 개방적으로 바이올린의 율리아 피셔 그리고 야콥 크라이츠베르크가 지휘한 네덜란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합주곡 5번 A장조 켈번호 219 터키시 터키풍으로 당시에 이제 빈에서 유행했던 터키풍. 왜냐하면 터키하고 오스트리아 군대하고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터키 의상이나 이 음악들이 상당히 그다음에 이제 한번 쓸고 간 후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아베르토 빠르고 개방적으로 바이올린의 율리아 피셔 그리고 야콥 크라이츠베르크가 지휘한 네덜란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야콥 크라이츠베르크는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 또 체크필 상임지휘자 맡고 오페라 이제 파리 오페라 맡게 되는 시몬 비츠코프 시몬 비츠코프 이 러시아 유대계 러시아인 지휘자의 동생이었습니다. 자 함께 감상해본 곡이었습니다. 자 여기 강금석 씨가 블루노트 성격표에 없는데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엄계선 씨가 쇼팽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연극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그 제목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쇼팽의 블루노트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이 블루노트라는 것은 그 이제 화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쇼팽이 지금까지 그 당대까지 쓰지 않았던 화성을 이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쇼팽의 블루노트라는 이름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오늘 그리고리 사칼로프가 연주한 쇼팽의 그 레인드롭 빗방울 전주곡 들으시고 이제 블루노트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쏙쏙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어부터 발음, 형식, 음반 추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문자나 앱을 통해 남겨주세요. 1번님, 당김음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슈베르트의 미사 시작 처음에 나오는 음이 당김음이죠? 라고 강금석 씨가 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좀 전에 그 블루노트로 출연해주셨는데 또 다시 출연해주셨습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이 당김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명 싱코페이션이죠. 음악에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박자가 있고 그 안에서도 힘을 주는 강박과 가볍게 지나가는 여린박이 있습니다. 보통은 강한 박에 힘을 주지만 당김음은 예상치 못한 여린박이나 박과 박 사이에 강세를 줍니다. 또 여린박에서 시작한 음을 다음 강박까지 길게 이어서 원래 강세가 놓일 자리를 비켜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강세의 위치를 당겨놓거나 바꾸는 리듬을 당김음, 영어로는 싱코페이션이라고 합니다. 강금성 님이 말씀하신 곡은 슈베르트의 독일 미사 가운데 입당송으로 국내 가톨릭 성가 329번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곡의 주요 선율은 여린박에서 출발해 다음 박으로 이어지는데요. 당김음의 성격을 띤 리듬이 곡에 부드럽게 흘러가는 느낌과 경건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이 당김음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은 물론이고 바로크 시대의 춤곡과 협주곡에서도 강세의 위치를 바꾸며 리듬의 긴장감과 생동감을 더했는데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의 2악장과 4악장에서도 이 당김음을 만날 수 있고요.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작곡가들이 당김음을 더욱 과감하게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슈만의 환상곡 2악장은 멜로디 전체가 자꾸 앞이나 뒤로 밀리는 듯한 강렬한 리듬을 들려주는데요. 이런 당김음은 익숙한 박자의 흐름을 잠시 흔들어 놓고요. 다음 강세가 어디에서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음악의 긴장감과 추진력을 주죠. 이런 당김음의 매력을 가장 경쾌하게 들려주는 음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렉타임입니다. 렉타임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음악인데요. 피아노의 왼손은 행진곡처럼 규칙적인 박자를 연주하고 오른손은 엇박과 당김음을 강조한 경쾌한 선율을 들려주면서 몸이 저절로 들썩이는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작곡가가 스콧 조플린이죠. 영화 스팅에 삽입돼 널리 알려진 The Entertainer를 비롯해 Easy Winners 같은 작품에서 렉타임 특유의 당김음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싱커페이션. 그리고 이 새로운 리듬은 유럽의 작곡가들에게도 큰 자극을 줍니다. 클로드 드뷔시는 미국에서 건너온 렉타임에 큰 관심을 가져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 차지 The Children's Corner의 골리워크의 케이크워크에 경쾌한 당김음을 담았는데요. 규칙적인 왼손 반주 위로 오른손 선율이 박자를 비켜가며 움직여서 이 흑인 소년이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러운
걸음걸이는 춤추는 모습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뭐 랩이나 또 이런 그 할 때 춤추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골 스트라빈스키도 발레 음악 이스토아 드 솔다 병사 이야기에 렉타임 악장을 넣으면서 단기음이 만드는 낯설고 생동감 있는 리듬을 활용했는데요. 자, 오늘 들어보실 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도이체 메세, 독일 미사 도이치 번호 872, 1번 줌 아인강 입당송, 위너 쟁어 크나벤, 빈소연합창단과 코러스 비엔엔시스. 이 비엔엔시스는요, 이 빈소연합창단 출신의,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그 오비들입니다. 오비 합창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사회에서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음악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선배들하고 후배들 현역 이제 빈소연합창단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예쁜 무대고요. 브루노 바이리 지휘한 오케스트라 of the Age of Enlightenment,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또 이어서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환상곡 시장조 작품 17, 이 악장 메시 드루크하우스 에너기쉬, 적당한 빠르기로 힘차게 세베린 폰 에카르슈타인 연주로, 피아노 연주로 감상합니다. 그리고 스콧 조플린의 The Entertainer, 첼로의 고티에 카피송, 피아노의 제롬 디크로의 연주로 감상하고요. 고티에 카피송 자주 우리나라 오죠. 또 클로드 비스의 Children's Corner, 어린이 차지, 이 그중에서 6곡 듣겠습니다. 골리워크 케이크워크, 피아노의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연주로 감상하고요. 또 이골 스트라빈스키의 이스토아 디 솔다, 병사 이야기 모음곡, 그중에서 7번째 곡당 스튜디아블, 악마의 춤 함께 듣겠습니다. 자, 바이올린의 윌리엄 브루실, 그리고 피엑 블레즈가 지휘한 Members of the Cleveland Orchestra. 피엑 블레즈가 예전에 이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는데요. 거기 이제 멤버들로 구성된 그런 팀이 함께 연주를 해줍니다. 이렇게 또 감상해 볼까요?

네, 다섯 곡 함께 들었습니다. 이 당김음 오늘 제대로 한번 다 당겨 보셨죠? 활시위를 당기듯이 당겨. 자,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이스토아 디졸다, 병사 이야기 모음곡. 저도 이거 두 번 출연해서 해설했었습니다. 막 그 옛날 독일 군복 입고. 그 중에 일곱 번째 곡 '당스 디아블', 악마의 춤이었고요. 바이올린의 윌리엄 프로실, 그리고 피엑 블레즈가 지휘한 멤버스.

오브 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클로드 비스의 Children's Corner, 어린이 차지 그 중에 6곡, Gollywog's Cakewalk, 케이크웍이 이렇게 탁탁 발로 이렇게 재밌게 춤추는 거를 뜻하죠. 피아니스트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또 스콧 조플린의 The Entertainer, 첼로의 고티에 카피송, 제롬 디크로의 피아노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여기 엄계선 씨가 단기음의 표본 엔터테인먼트 영화 스팅 본지도 반세기가 되어가네요. 박정현 씨 맞습니다. 단기음이 정말 많이 나오던 엔터테이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엔터테이너입니다. 영화 스팅 제가 다 검색해보니까 1973년에 이 영화가 나왔네요. 와 제가 그 분더킨트 신동 시절에 나왔네요. 1973년인데 야 벌써 진짜 53년이 흘렀네요. 그 영화 나온 지 대단합니다. 너무 좋은 재밌는 영화였죠. 그리고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C장조 작품 17 가운데 2악장 메시히 뉴르크하우스 에네르기쉬 적당한 빠르기로 힘차게 피아니스트 제베린 폰 에카르슈타인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또 그에 앞서서 제일 처음에 들으신 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도이체 메세 독일 미사 도이치 번호 872 가운데서 1번 곡 줌 아인강 입당송 비너 쟁어 크나벤 빈손 합창단 코러스 비에넨시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브루노 바이리 지휘한 오케스트라 오브 디 에이지 오브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새싹 청취자 6556 쓰시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일범님. 늘 오전 빈 시간이 생길 때마다 잠깐씩 듣다가 오늘 방학 첫날 여유 부리며 2시간 내리 청취하고 있습니다. 2시간 내리 청취하시니까 어떠세요? 오전을 힘차게 보내도록 다독이는 긍정의 목소리에 늘 힘이 납니다. 방학 첫날 특별한 계획이 없는 이 여름을 행복하게 보내볼 국리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아우 정말 훌륭한 계획이십니다. 저랑 같이 한번 짜볼까요? 1일차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클래식과 커피 달콤한 퀸 아망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주 달달하고 행복한 이 첫날 방학 첫날 잘 보내고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윤은구 씨가 아까 마리아 슈나이드의 Sky Blue 이 Dolison and Marsh 그 연주로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요거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야 이 곡은 마리아 슈나이드의 오케스트라 곡을 보컬로만 재현한 Vertical Voices, The Music of 마리아 슈나이드 앨범 중에서 들어볼 텐데요. Dolison and Marsh는 미국의 재즈 보컬 듀오인 줄리아 돌리슨과 캐리 마쉬 두 사람이 부부이자 보컬리스트, 편곡자, 또 교육자로 활동하면서 현대 보컬 재즈 분야에서 독창적인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김민영 프로듀서가 아주 발빠르게 또 음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니고 오늘 함께 들을 테니까 지금 민우구 씨 듣고 계시겠죠.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마리아 슈나이더의 Sky Blue, 돌리슨 앤 마쉬 노래로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자, 7월 23일 11시 50분 2026년입니다. 지금 경기 포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들으시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보종합뉴스 한국피드랩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에 집중호우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주민 수백 명이 일시 대피하고 축구장 134개 면적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어려운 과제지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해관계 조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면 일정 수준의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선 갈등과 저항을 감수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은 책임지는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에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자 수단보다

있다, 삶의 보금자리로 바라보는 인식이 커졌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남미 순방 일정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 확정 시점을 언급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오늘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토론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실질 GDP는 지난보다 비교했을 때 0.6% 성장했습니다. 이는 한은이 지난 5월에 내놓은 전망치인 0.2%의 3배에 달하는 수치며 지난해 같은 분기보단 3.7% 성장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가 모두 늘어 0.4% 증가했고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2% 늘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장비 등을 중심으로 1.4% 증가했고 수입도 자동차와 기계 장비 등이 늘어 0.8%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가 늘어 0.2% 증가한 반면 건설 투자는 토목 건설이 줄며 0.2% 감소했습니다. 국내 경제의 실질적인 구매력과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3.6% 증가해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6%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연간 성장률 3%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한국은행의 2분기 성장률 발표 직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1분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전쟁의 영향에도 성장세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을 둘러싸고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하방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과 하반기 경상 성장률 등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향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주민 600여 명이 일시 대피하고 축구장 134개 면적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 7개 시도 23개 시군에서 411세대 618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574명은 귀가했고 44명은 임시 주거시설이나 친인척 집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가 피해도 확대돼 지금까지 농경지 95.9 헥타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축구장 약 134개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강원 영월국도 31호선은 교대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 주차장, 치악산과 계룡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 3곳, 113개 탐방로는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택 도로 침수, 토사 낙성 유출, 또 인명구조 등 호우로 인한 소방활동은 1,2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이 최근 북한 지역 폭우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일부 우리 지역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에 북한 지역의 폭우로 인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다량으로 매설한 지뢰 중에 일부가 유실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실된 지뢰가 남북공유하천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실된 지뢰 폭발 시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실장은 남북공유하천 인근에서 활동 시 유실 지뢰에 유의하고 지뢰로 추정되는 미상물체를 발견할 땐 절대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000

0: 석 달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시로부터 총 10번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 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 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 판결을 받고도 시장직을 유지하는 건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1: 매일신문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9분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70대 남성이 관리실에 들어가 인화물질을 뿌렸고 곧이어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 규약에 관해 회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부상자 가운데는 인근 경로당에 있던 어르신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을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해온 외관병원이 경영난과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오는 31일 응급실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응급 환자는 대구나 구미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의료 공백과 골든타임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기산면 보건지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칠곡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이동형 무더위 쉼터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무더위 쉼터 버스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공원, 도심에 주로 배치하는데 노약자, 노점상, 폐지수집, 배달, 택배 노동자를 비롯해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쉼터 버스는 오는 9월 16일까지 휴일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다음 달 22일부터 열리는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현장에도 무더위 쉼터버스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포항에 첨단제조 스타트업을 위한 제조 지원 거점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어제 개소식을 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첨단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는 스타트업 기업이 제품 양산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한계를 해소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2차 전지와 친환경 신소재 등 미래 산업 분야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연간 최대 10개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 센터를 통해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3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대구 전역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 리모델링으로 인해 공연장을 도시 곳곳으로 넓힌 도시 확장형 축제로 운영하는데 코오롱 야외음악당, 대구학생문화센터 등 지역 주요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또 주요 공연의 티켓 예매도 시작했는데 푸치니의 투란도트,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창작오페라 미인 등이며 입장료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오페라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개막작인 BJ의 카르멘은 축제 사상 최초의 야외 공연으로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다양한 할인과 패키지 상품을 마련해 시민들의 오페라 관람 기회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대구시가 외식 창업 키워드림 아카데미에 올해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외식업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며 모두 50명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상권 분석과 경영 실무, 메뉴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누리집으로 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담당의 오나경입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대봉성당 정인우 사도 요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93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시나요? 첫째, 당장 읽지 않아도 일단 책을 산다. 아니 왜 자꾸 읽지 않은 책으로 탑을 쌓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외출할 때 내가 가방을 고르는 기준은 오늘 읽을 책이 가방에 들어가느냐. 이 넉넉한 에코백이나 백팩에 손이 더 가지 않으시나요? 셋째, 휴가 갈 때 분명 읽을 시간이 없는 걸 알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에 기어코 책을 챙긴다. 혹시 제가 지금 해드린 세 가지 이야기에 맞아, 나도 그래 라고 공감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저만큼이나 책을 좋아하고 아끼시는 분들이 아닐까요?

0: 신신우 씨는 라디오 빵집 목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세븐틴의 같이 가요 함께 들었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 빵집 문 열면서 정말 책의 진심인, 읽기의 진심인 사람들의 그런 공통점을 몇 가지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책을 사서 본다. 아니, 나는 책을 빌려서 본다. 저는 책을 사서 보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 취향에 따라서 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용디의 취향은 일단 산다입니다. 두 번째, 외출할 때 가방은 책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저는 예전에는 꼭 책을 넣고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책의 사이즈에 맞는 가방을 고르곤 했었는데요. 요새는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이북을 많이 들고 나갑니다. 이북이 또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가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나는 여행 갈 때 책을 챙긴다. 아니, 안 챙긴다. 저는 꼭 여행 갈 때는 책을 챙기는 편입니다. 물론 그 책을 읽는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아, 왠지 이번 휴가 때는 기차 안, 버스 안, 또 이 휴가지에 가서 꼭 책을 읽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한 페이지도 안 읽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도 이 책을 들고 갔을 때 나의 어떤 휴가나 여행이 좀 더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그런 착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또 책의 진심인 분들이 함께 모였죠. 우리 신신우 씨는 라디오 북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다음에도 북콘서트가 열린다면 참석한다? 아니, 참석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시고 너무나도 기쁜 시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다음에 또 어떤 주제로 책을 다루면 좋을지, 또 책 나눔을 한다면 어떤 책을 또 나눠드릴지 벌써부터 저는 이렇게 고민하게 되네요. 이렇게 책만큼이나 소리빵 나눔에도 진심인 우리 라디오 빵집 오늘도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9님께서 찬미수님 샬롬, 용디신부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미남이신 정지우 작가님 오시는 날이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2부에 우리 또 글쓰기의 진심인 정지우 작가님과 함께 2부 이어가면 좋겠네요. 0511님께서 저는요 책만 봐도 졸리는 스타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불면증 해소에는 어려운 책이 최고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책에 또 재미에 빠져드신다면 책 보면 잠이 깨실지도 모르겠네요. 황선수님 오셨는데요. 저는 되도록 빌려봐요. 빌려보게 되면 이 대여 날짜에 맞춰서 읽게 됩니다. 여행 갈 때는 시집이라도 챙겨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시집 좋죠. 시집이 또 여행 가거나 어디 잠깐 나갈 때 가볍게 읽기도 좋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가시나무새 진수선나님께서도요. 여행은 잘 안 가지만 성경 가져가요. 여행 가서 한 번도 읽은 적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또 진수선나님 이렇게 마음만으로도 함께하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렇게 빵집 가족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인사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민의 빵집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고요. 3445님께서요. 나이가 드니 책눈도 침침. 그런데 라디오는 귀로 들으니 좋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맞아요. 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뭔가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오디오북을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우리 또 신신우신에서 목요일마다 또 작가님의 목소리로 책을 이렇게 낭독해 드리니까요. 그걸 대신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책 읽기는 힘들어도 오늘 이렇게 신신우신 통해서 책 한 권 또 알아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독서를 위해서도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많은 부분 또 준비하고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니님께서 다음에 북 콘서트 하시면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죠. 또 그때 어떤 상황일지 어떻게 내가 그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 아직 모르죠. 하지만 또 마음만큼은 한 번 더 참석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영님께서 무더위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저는 신부님과 다 일치하는데 하나만 빼고요. 도서관에 가면 빵집에 갔을 때 맛있는 빵들에 설레듯이 도서관에 많은 책들에 설레어서 또 대여해 오게 되더라고요. 그중 소장 가치가 느껴지는 책은 구매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맞아요. 또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책 고르는 맛이 있죠. 이 책은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 사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마음들도 오늘 라디오 빵집을 통해서도 함께 채워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부에 여름휴가를 떠나며 가방에 넣고 가면 좋은 책이라는 주제로 정지우 작가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2부까지 쭉 함께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디오로 듣는 책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퀸의 라디오 가가.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과 마음을 나눠주시면 딱 맞는 맞춤 선곡도 배송해 드릴게요. 강명순 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빵 먹으러 왔어요. 저는 책을 읽진 않지만 아끼는 건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잘하죠. 다들 그러는 거 아니신지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맞아요. 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아끼는 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막 찾게 되고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진 님께서요, 출퇴근 때 읽는 중인데 이 너튜브에 자꾸 지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저도 분명 이렇게 책을 손에 쥐고 출발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 평화방송 가는 길에 책 이 부분, 이 챕터 읽으면서 가야지 라고 이렇게 분명 들고 왔는데, 어느 순간 깨똑 이 소리 하나에 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너튜브로 넘어가게 되고 자꾸만 책은 장식품이 되고 마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 왜 자꾸 질까? 이예경님께서요, 신부님, 나이 들수록 책 읽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게 편해서 이 책 잘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읽어야 하는데 글쎄 나입니다. 신문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혜경님 말씀처럼 내가 책 잘 안 읽게 되는 순간이지만 책이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함께 이어가보면 어떨까요? 빅마마의 기다리다 미쳐

빅마마의 기다리다 미쳐,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두곡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강면수님께서 오늘 박자 맞추시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이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제가 사실 어제까지 목소리가 좀잘안 나와가지고 걱정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부터 목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다시 원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긴장하던 게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좀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오늘 신신우신 함께 보고 있습니다. 조경아님께서 신부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실시간 방송 들어왔네요. 책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두껍지 않은 영성책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칼라노 신부님이 쓰신 일상이라는 책 구입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조경아님 어서 오세요. 또 오랜만에 와도 반가운 우리 신신우신인데요. 이 영성책들 고르실 때 제가 추천하는 기준도 바로 우리 조경아님의 말씀에 딱 담겨 있습니다. 일단 너무 어렵지 않은 책, 두껍지 않은 책을 고르시는 게 우리의 그런 신앙서적을 고르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너무 내가 이제 난이도가 높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성책을 고르면요, 결국엔 일단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내 삶의 어떤 마음을 좀 담아주는 그런 책들, 도움이 되는 책들이 좀더 쉽게 잘 읽히고요. 내가 더 영성책과 친해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일상이라는 책 열심히 또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그런 나날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일상을 음악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롤러코스터의 어느 하루 함께 듣고 오실게요.

롤러코스터의 어느 하루 함께 듣고 왔습니다. 1245님께서요. 일상 다반사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더 반갑게 인사하려고 노력해요. 버스에서 만나는 기사님,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 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려는 말이 저를 또 기분 좋게 해주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성향이 약간 내향형인 사람이라서 처음 본 사람들에게 사실 좀 수줍어하기도 하고요. 인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요. 아, 그래도 우리 1245님 말씀처럼 저도 그래도 반갑게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게 뭐 어려운 일인가라는 마음 먹고 나서 더 친절하게 하려고 해요. 오늘도 우리 신신우 씨는 오면서 버스 타고 왔는데 기사님께 이렇게 목례 가볍게 하고요. 또 가끔 가다가 여기 명동성당 어디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외국인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원래 1245님 말씀처럼 함께 또 이렇게 웃어볼 수 있는 노력 더 해보면 어떨까요? 5612님께서 제가 책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탈무드에 이 말이 있다고 하던데 어차피 어려움은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불만을 가질 건지 기쁘게 보낼 건지는 저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흘러가도록 두는 건 제가 저를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은 부정적인 기운을 넘기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라고 또 저의 꿀팁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요 저에게 부정적인 기운이 찾아왔을 때 더 행복한 에너지로 채우려고 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저에게 뭔가 불만을 막 토로했다 그러면 아니야 나에게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왜 이 부정적인 기운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속상해해야 되지? 이 부정적인 마음들 저리가 저리가 나에게는 나를 해피해피 행복 에너지로 채워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라고 이렇게 다독이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구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 안에 또 부정적인 것들 잘 지나보내고 또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내가 너무 기쁨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이렇게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7263님께서 지난주 북콘서트 다시 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저희 이 북콘서트는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D-1년을 기념해서 이 북콘서트에서 나눈 이 청년 주제로 한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신신우 씨 목요일 2부 라디오 책방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책방지기 정지우 작가와 함께 북며드는 책 읽기 함께 하니까요. 모두 2부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2부로 먼저 신신우 씨 가족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찬혁의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함께 들으실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 씨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빵집 준장인 제가 오늘 직접 고른 빵집 BGM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함께 들었는데요. 사실 이번 주 주일 주말에 저는 제주도를 갈 예정입니다. 엄마 신부님 여행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행은 아니고요. 우리 또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여름 행사차 이 우도를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반쯤 일하러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도 왠지 공항에 간다, 제주도에 간다 라고 하니까 이 설레이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설렘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에게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도 제주도 가는 김에 사진도 좀 찍고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을 때 구석탱이에 바다 보면서 이렇게 글이라도 한 줄 써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과연 저의 그 목표와 설렘이 잘 이루어질지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춘희 바라기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도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 해주셨는데 오늘 또 비유에 대한 그런 내용 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정말 우리 신신우 씨는 무엇과도 같은 존재일까 또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꿈꾸는 실비아님께서 정지호 작가님 오늘도 기대되네요. 신간도서 펀딩도 잘 되길 기도합니다. 휴가는 어디로 가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대서인데 시원하게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신신우 씨 2부 라디오 책방 오늘의 책방지기 정지호 작가님 반갑게 또 맞이해 주시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광고 듣고 함께 시작할게요.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신신우신 목요일 이브 라디오 책방. 오늘은 책방지기 우리 책과 읽기와 쓰기는 물론 이 라디오 책방과 청년분들에게도 진심인 우리 정지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번 뵙다가 이제 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도 반갑네요. 어떻게 네. 지난 목요일 북콘서트 재밌게 잘 즐기셨나요?
1: 네, 저 너무 이제 여운이 깊게 남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이 신부님의 아까 보니까 이제 미남 신부님 네, 또 뵈러 오니까 눈 호강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0: 제가 또 우리 작가님께서 SNS에 북콘서트 후기 올려주신 것도 이렇게 읽었어요. 이제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저희 또 다른 책방지기 박은지 시인의 시집도 이렇게 구매하시고 이제 시집과 또 맞들이게 되셨다라는 얘기를 써주셨던데 어떠신가요? 이 시집을 읽어보시니까.
1: 네, 사실 제가 뭐 책을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좀 시집은 어려워하는 편이었어요. 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항상 좀 어렵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저희 박은지 시인님께서 이렇게 낭독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집에 가서 이 여름 상설 공연이라는 시집을 샀습니다. 네. 어젯밤에 이제 아내랑 같이 둘이 앉아가지고 제가 읽어줬어요. 첫 부분부터. 네. 아내가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시가 안 어렵고 이렇게 좋냐. 그래서 또 아내도 또 한 대목 저한테 읽어주고 네.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같이 약간 낭독하면서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0: 정지우 작가님은 또 글쓰기에도 진심이시니까 나도 시를 한번 써봐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 안 드셨나요?
1: 아내가 안 그래도 제가 시집을 웬일로 산 거를 보고 네네. 이제 또 시도 쓰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던데 내가 일단 시는 좀 더 읽어야 쓰든 말든 할 것 같다. 네. 조금 더 읽어봐야겠다. 근데 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0: 제가 또 박은지 시인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이 시 중에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소년 시도 있고 또 동시도 있으니까 이 아이와 함께했던 우리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또 시로 한번 기록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1: 네, 네, 저도 생각 못했는데 동시집 이런 것들도 좀 아이한테 읽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딱 드네요. 네. 네,
0: 우리 작가님 이렇게 여름에 또 아주 바쁜 일정들 보내시고 계시는데 제가 또 이제 잠깐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 북콘서트에 함께 해주셨던 가수 하림 씨와 또 다른 곳에서 북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또 들었어요.
1: 네, 감사하게도 저희 하림 씨께서 또 저희 북콘서트 와주신다 그래가지고 또 8월 달에는 또 하림 씨랑 또 뵙고 네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0: 우리 정지우 작가님의 또 많은 팬분들 후다닥 달려가셔서 또 함께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날짜를 살짝 봤는데 하필 저는 그날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마음으로만 함께하겠습니다. 요새 이렇게 또 동네 책방 여행 중이시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작은 독립서점들, 동네 책방들 다니고 계시는데 이 동네 책방 다니시면 좀 색다른 느낌이 드시나요?
1: 그럼요. 이제 동네 책방마다 아무래도 그 책방지기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큰 공간이기 때문에 그 책방지기가 큐레이션한 어떤 그런 취향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책방들마다 다른 컨셉과 분위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책방 가면 꼭 책을 하나씩 사는 네, 동네 책방 가면 책 사는 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들 동네 책방에 있으시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고 하시면 또 그 동네가 살아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 이 사람들이 책을 사는 기준 뭐 추천 도서를 고를 수도 있고 내가 아니면 꼭 뭐 읽어보고 싶었다라는 책들을 고를 수도 있는데 그 기준 중에 가격이 늘 들어가더라고요. 이 책에 뭐 가격이 얼마냐, 할인을 얼마나 해주냐, 뭐 사은품을 뭘 껴주냐. 그런데 그런 거를 비교하면 사실 동네 책방은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신부님, 작가님, 동네 책방을 왜 가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우리 정지우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네 책방지기들이 큐레이션 해주고 또 소개해주는 약간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1: 그럼요. 이제 그 동네 책방에서 우리가 얻은 이런 만난 우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행운을 얻기 위해서 뭐 로또를 사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또 동네 책방에 가서 좋은 책을 만난 행운에 또한 역시나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그런 보장된 운이라는 점에서 행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정도 뭐 500원, 1000원 정도잖아요.
0: 그렇죠.
1: 그 정도는 우리가 기꺼이 또 지불하면서 또 이 마을을 지켜주는 동네를 지켜주는 동네 책방을 지지해주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또 우연찮게 정지우 작가님을 그 책방에서 만나는

0: 도 있길 바라면서 네, 함께 이야기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매주 목요일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책방지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책 속으로 우리 북며들어 가볼 텐데요. 8196님께서 산정호수 비가 억수로 옵니다. 그래도 요세피나 할미 라디오는 들을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또 비가 많이 오고 있나 봐요, 곳곳에. 김윤수 작가님께서 제주 출신 맛집 추천 및 사투리 동시 통역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3594님께서 신부님, 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써오던 시들을 정리해서 시집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독립하기 전에 해주고픈 저의 목표입니다. 시집 한권 정도 나올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이 친구도 꾸준한 글쓰기를 좀 계속했나 봐요. 이 사실 우리 작가님께서도 꾸준한 글쓰기에 대해서 매번 말씀해 주셨지만 시를 꾸준히 쓰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1: 그러게요. 네, 이렇게 시를 좋아하기도 사실은 드문 일이고, 또 시를 자기가 직접 어떤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창작력과 의지력 같은 것들이 또 너무 귀중한, 네, 그런 뭐 능력이자, 네, 어떤 의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0: 어린 시절부터 또 써왔던 그런 시들은 또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감정을 끄집어내주기도 하잖아요. 또 좋은 추억이 될것 같네요. 우리 정지호 작가님과 함께 오늘 7월의 주제로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가방에 넣어가고 싶은 책, 이 주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아이들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어요. 이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1: 네, 저는 이제 8월 달에 저기 통영 남해 남쪽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뭐 부산도 들렀다가 또 이제 김해도 들렀다가 남해 통영 가서 이제 북토크도 하고 네, 이렇게 쭉한 바퀴 돌아서 돌아올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0: 우리 작가님, 그러면 이 주제에 맞는 책, 어떤 책 골라주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제가 고른 책은 이 야스토미 아유무의 단단한 삶이라는 책인데요. 이 야스토미 아유무는 이제 일본의 학자인데, 이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단한 삶을 살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립하여 자연인으로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쓴 에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휴가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뭐 진지한 책을 읽긴 힘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좀 기왕이면 좀 가벼운 책, 그리고 좀 짧은 책,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줘서 좀 휴가 기간 동안 리프레시를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책이면 좋겠다고 싶었는데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길지 않으면서 가벼우면서도 너무 깊은 내용을 담아서 우리 삶에 좀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불로 이 책을 휴가책으로 골라봤습니다.
0: 오늘 품고 오신 책, 야스토미 아유무의 단단한 삶.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이
1: 맞습니다.
0: 단단한 삶에서 한 대목 골라주시면 어떤 대목을 좀 선택해 주시겠어요?
1: 네, 이제 뭐 초반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이제 이 책에서 내세우고 있는 자립이라는 개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될까, 창조적인 인간과 파괴적인 인간에 대해서 조금 길게 한번 읽어볼까 싶습니다.
0: 그 대목 우리 정지우 작가님의 목소리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립한 사람은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곤란하면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받아들여진 경험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상을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면 강한 불쾌를 느끼고 그 불쾌를 표현하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런 태도를 창조적 태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쌍방이 서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자리에서 인간은 창조성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창조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왠지 즐거워 보이는 분위기를 풍깁니다.

반대로 타인에게 받아들여진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은 타인에게 상을 강요하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을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은 타인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준비한 분류표의 어딘가에 적당히 배치해서 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파괴적인 태도라고 부르겠습니다.

0: 정지우 작가가 품고 온 오늘의 책 단단한 삶 가운데 우리가 낭독으로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 자립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딱 등장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자립한다라고 하면 내가 원래 부모님 품에서 살다가 독립한다. 약간 스스로 먹고 좀 벌고 나만의 또 가정을 책임지고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떠올라서 그래 내 힘으로 해낼 거야 약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자립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좀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1: 네, 이 책은 그 자립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독특하게 정립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립이다, 독립이다고 하면 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 이걸 그렇죠. 이제 자립이라고 믿는다면 이 책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해요. 오히려 자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을수록 그것이 자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적에는 사실 부모님한테만 의지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 동료들,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책을 쓰는 작가들은 뭐 수천 명의 독자들에게 의지하고 또 뭐 각종 도서관 뭐 사서님들 또 이렇게 방송에서 저를 불러주시는 너무 감사한 PD님이나 또 저희 옆에서 이렇게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신부님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립이라는 것이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막 캥거루족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장 자립이 안 된 상태라면 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야말로 자립의 진정한 정의다. 그것이 사회로 나와서 어른이 되어가는 길이다라고 약간 우리 통념을 깨는 그런 네.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약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의지하면 너 약한 사람, 너 스스로도 못 써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은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그 도움이 대척점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립이 도움과 이어지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의 품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나와서 독립해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관계망들 속에 안착한다는 얘기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관계망들이 하나도 없이 내가 뭐 산에서 혼자서 이렇게 농사 짓고 자급자족하는 것을
0: 자연인이다.
1: 네, 자립으로 본다면 그것은 좀 온전한 사회 안에서의 자립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네.
0: 이 사회적인 관점 안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도움을 아예 안 받고 약간 독고다이 나 혼자 다 해낼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도움을 받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다라고 이렇게 또 바라보게 되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이 진정한 자립의 삶에 그렇다면 내가 잘 살고 있나? 라고 생각해보면 좀 주변에 내 관계들은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도 같이 살펴봐야겠네요. 그러면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파괴적인 관계도 있다.
0: 네.
1: 그래서 파괴적인 관계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우리가 왜 그 올해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드라마 모자무사
0: 네,
1: 거기도 보면 이 주인공이 네. 나는 파괴적인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막 외치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파괴적인 인간, 파괴적인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괴적인 관계는 상대방이 나에게 강요하든 내가 상대방에 강요하든 상대방 서로를 어떤 정해진 분류표에 따라서 너무 쉽게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관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너는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얼마 있으니까 나보다 열등한 사람. 뭐 너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지어 내려버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표에 따라서 얘는 이러이러 분류의 인간이라고 어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을 상대방에 강요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파괴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보면 관계 안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 안에서의 성적표를 매기는 사람들이지 않나? 그래서 그래 너는 B니까 A인 나와는 좀 달라. 너는 여기서 못 따라와. 이런 사람들을 좀 파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네, 그런 관계들이 이제 뭐 파괴적인 관계라면 반대로 창조적인 관계는 딱 정확히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로를 어떤 내 안에 있는 편견이나 선입관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관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아줘서 나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뭐 그런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0: 네, 이런 창조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좋고 사실 파괴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나를 좀 힘들게 할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 떠올려 보면 내 주변에는 꼭 그런 파괴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주변에서 좀 그런 사람들을 만나신 적 있나요?
1: 아무래도 저도 이제 뭐 북토크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좀 직장 생활에서의 고민입니다. 뭐 직장 상사가 너무 나를 안 좋게 본다, 혹은 뭐 이상한 방식으로 어떤 걸 강요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좀 파괴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책에서는 좀 그런 관계로부터 가능하면 벗어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뭐 그런 관계를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까지는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0: 네.
1: 생각해보면 뭐 어쨌든 우리가 뭐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마주친다면 적어도 이 관계가 내가 잘못된 관계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 관계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좀 어떻게 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서 거기에 집중할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0: 네, 우리 이 애니님께서 힘들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도움을 청할 사람들이 많은 것이 자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자립을 표현한 게 의외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0: 내가 힘들 때 아,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그게 오히려 스스로 잘 서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에서는 조금 반전된 느낌이긴 하지만 그러고 보니 또 그렇기도 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사실 저도 좀 누군가한테 뭐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어려워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 이렇게 잘 지내시는 분들 보면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좀 편하게 잘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왜 우리 요즘 요리하시기로 유명하신 김풍 작가님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김풍 작가님과 함께 이 육아수다 어떤 방송을 같이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풍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도 자기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많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 막상 그 상대방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그만큼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는 도움 요청을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 그거 보면서 나도 여기저기 좀 도와달라는 말 좀 많이 하고 살아야겠다. 네, 제 책 좀 사주세요. 펀딩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네.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0: 저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는 말 잘 못하고 선물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립을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많이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 네.
0: 꿈꾸는 실비아님께서 통영에서도 북토크 하신다니 그곳에 사는 분들 부럽네요. 다음에 전주에도 또 와주시면 좋겠어요. 전주에는 책보 책방이랑 잘 익은 언어들 추천합니다. 다음에 전주에 오시면 아중 호수 도서관이랑 완산 도서관에도 가보시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제가 전주는 또 작년에 여행도 갔었고 올해도 이제 도서관 강의를 갔었는데 또 이렇게 너무 전주는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약간 문화 도시라고 해야 될까? 이 책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고 신기하게도 전주에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님에도 또 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전주에 많이 계세요. 참 전주는 참 좋은 도시다. 네. 참 좋은 책들을 알아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네. 도시여서 또 언젠가 또 가보고 싶습니다.
0: 제가 좋아하는 영어 원서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죽기 전에 해봐야 할, 뭐 가봐야 할, 뭐 100가지 장소 이런 영어 책이 있거든요. 이 그 중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가지 도서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세계 곳곳에 있는 도서관들을 이렇게 소개해줘서 와, 저 도서관 한번 꼭 가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요새 여러 책방들 또 도서관들 다니고 계시니까 약간 그런 소개하는 책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1: 네, 꼭 참고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모두 단단하게 기둥을 세우는 시간을 쌓아서 이렇게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텐데요.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미생의 OST 중에 이승열의 나라 듣고 오실게요.

0: 미생 OST 중에 이승열의 나라 함께 듣고 왔습니다. 혹시 이 미생이라는 만화 혹은 드라마 보셨나요?
1: 네, 드라마 봤죠. 워낙 네. 유명한 드라마니까 뭐 그 바둑을 통해서 네. 네, 어떤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네,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입니다.
0: 또 이제 바둑이라는 이 장르를 또 이렇게 인생이랑 엮어가지고 표현한 게 참 재밌게 또 느껴졌던 그런 드라마인데요. 네. 또 최근 뉴스에 신진서 구단이 카타고를 또 이겨가지고 네, 아주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네. 또 이 바둑 OST 미생 OST 들으니까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또 이렇게 나네요. 오늘 우리 책방지기 정지우 작가가 골라온 책 여름휴가를 떠나며 가방에 넣어가고 싶은 책으로 단단한 삶이라는 책 골라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또 한 대목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대목을 골라주셨나요?
1: 네, 약간 이 책에서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쓰고 있는데 뭐 자기애와 자애 그리고 자유인 이런 개념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네, 그런 단락을 준비했습니다.
0: 네, 이 부분 정지우 작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심은 자해에 반합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이익에 휘둘리면 자신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치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립에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유인은 이기적이지도 이타적이지도 않습니다. 자유인의 목표는 계속 자기 자신으로 있는 것, 자신이 성장하고 싶은 방향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싫다고 느끼는 것은 거절하고 싫다고 느끼는 사람과는 사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주저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인의 행동은 자해에 근거하지, 자기 혐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0: One More Chance의 자유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또 우리 밖에 계신 피디님과 기술 감독님께서 이 자유인에 대한 부분을 낭독해 주신 우리 정지우 작가님 위해서 답가로 또 이렇게 이어주신 노래라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오, 저 처음 들은 노래인데 오, 굉장히 딱 맞고 뭔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심영은님께서 작가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지난 목요일 북콘서트에 참석했던 영양사들끼리 책을 집필할 계획이라고 했던 애청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작가님 목소리 듣고 반가워서 인사드려요. 조언해 주신 덕분에 계획대로 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책 출간하면 빵집에 자랑하러 또 올게요.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 우리 이분 기억나시죠?
1: 아, 네, 네. 그럼요. 네.
0: 우리 지난주에 이 북콘서트를 함께 했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심영은님께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함께 이렇게 또 에세이를 모아서 책을 어떻게 출간할 수 있을지 우리 정지우 작가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꼭 우리 심영은님 책 잘 출간되길 바라고요. 나중에 꼭 자랑 부탁드릴게요.
1: 네, 응원합니다.
0: 네, 우리 작가님께서 오늘 이 단단한 삶 중에서 또 한 부분 읽어주셨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이제 또 개념들이 있어요. 자해. 이 자해라는 개념이 이기심과 반대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해 약간 어떤 개념일까요?
1: 네, 이제 이 책에서는 이 자해라는 개념과 자기애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런 개념은 정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중시 여겨서 나를 사랑하는 어떤 진실된 태도라면, 자기애라는 것은 약간 이기심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나를 사랑해서 발휘하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혐오해서 생기는 감정이 바로 자기애라는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 혐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여서 오히려 더 이기적이 되어가는, 약간 자기 혐오의 뿌리를 내린 이기심이 있는 반면에, 자신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 자애를 통해서 조금 더 의연하게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아주 명료하게 대립시키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스스로를 사랑한다, 자기에 대한 그런 너무 큰 만족감이 있다, 약간 나르시즘이 또 떠오르기도 해요. 이것과는 또 약간 다른 개념이겠죠?
1: 아니요, 이 책에서는 이 자기애와 나르시즘을 굉장히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자기애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다고 해요. 이 불안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불안을 덮기 위해서 세상 막 상대방을 이용하고 막 사람 어떤 사람들을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자기에게 정말 그 이익과 돈이 되는 사람들만 취하려고 하면서 뭔가를 강요하고 한다면, 자애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타인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막 불안하고 집착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이 있으면 기꺼이 나눠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지, 그렇게 타인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자해와 자기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낭독해 주신 부분과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싫다고 느끼는 건 거절하고, 또 싫다고 느끼는 사람과 사귀지 않고,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이 보통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거절도 잘 못하고 그냥 다 받아주고 그래 나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사는데, 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자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또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1: 그렇죠. 사실 방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저 사람이 진정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저 사람에게 미움받는 게 두려워서 불안해서 혹은 나의 좀 가치가 떨어질까 봐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타인에게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기꺼이 좋아하면서 베풀 건 베풀고 도움 주고받을 건 주고받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불안해서 아니면 어떤 그냥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집착하고 있다면, 이거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0: 네. 우리 작가님께서 오늘 이 단단한 삶이라는 책 소개해 주시면서 이 참된 자유인 또 자애라는 개념까지 또 이어주셨는데요. 이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참다운 나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네. 사실 뭐 참다운 나로 사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정말 그 내가 좋아하는 시간들이 많은 게 좀 참다운 나의 삶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근데 내가 이 삶을 돌아보는데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시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 거의 없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시간들이 내가 싫어하고 저주하는 시간들이 많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려면 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의 구조를 바꾸든지 해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면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삶, 좀 참된 삶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네, 우리 책방지기 정주 작가님과 함께 오늘 이 단단한 삶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 정주 작가님과 이 시간 너무나도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작가님과 마지막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소년의 나를 사랑하자.

0: 커피 소년의 나를 사랑하자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2106님께서 지금 방송되고 있는 작가님 성함과 오늘 함께 나눈 책 제목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목요일 책방지기 정지우 작가님과 오늘 함께 했고요.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 네, 제목과 또 저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소개한 책은 야스토미 아유무라는 학자의 단단한 삶이라는 책임. 사실 이 단단한 삶이라는 책 제목이 몇권 있어가지고 이 야스토미 아유무라는 작가의 단단한 삶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0: 네, 이 약간 노란색 표지의 책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우리 정지호 작가님과 함께 오늘 또 라디오 빵집 이렇게 채워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1: 네, 저는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좋고, 네, 너무 좋은 이웃이 있는 이런 장소에 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0: 네, 그래요. 우리 작가님 또 다음 달이 책방지기 시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 달은 태양 아래 그늘이라는 주제로 뜨거운 여름날 또 시원함을 불러오는 책으로 우리 작가님과 함께 하겠고요. 내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 빵집 옆 성지순례, 우리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가면 좋을 순례지 찾아 떠나니까요. 내일도 놀러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최백호의 길 위에서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영광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의 열대야에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뭔가 큰 변화를 겪고 나면 잘한다고 하죠. 그래서 특별한 결심을 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고 그렇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야지 성장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보고 있으면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나무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면서 소리 없이 하나씩 하나씩 나이테를 늘려가고 또 창가에 놓아둔 화분은 어느 날 문득 연초록의 새잎을 뾰족 내밀며 인사하기도 하고요. 또 어제와 별반 다를 곳 없어 보이는 골목의 담쟁이 넝쿨은 매일매일 조금씩 벽을 타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의 생명은 자라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묵묵히 해내는 내 몫의 일상, 잠시 멈춰서서 올려다본 하늘과 감사의 기도를 바친 짧은 몇 분의 시간. 그런 작고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보이시나요? 오늘은 7월 23일, 연중 제15주간 목요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제이민 후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거창하고 대단한 시작이 아니라 작고 조용하지만 차분하고 분명한 시작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겨우 몇 분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들지만 어느새 지쳤던 마음을 붙들고 나의 하루를 견뎌내게 하는 힘이 되잖아요. 용서도 그렇습니다. 한번 용서를 결심하는 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두 번 계속 용서하다 보면 조금씩 내 마음이 넓어져가는 걸 느끼게 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한 이벤트보단 매일 건네는 안부와 미소,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마음 속에서 더 깊어지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건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용서하면서 하느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희망을 자라게 하며 또 마음속 사랑을 더 깊게 뿌리내리게 하시는 분, 오늘 우리의 작은 일상도 그분의 자녀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시간이길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짝반짝한 센스가 성장하는 즐거운 시간이죠.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일상 속 작은 것들에 대한 묵상은 레오 14세 교황님도 마찬가지신가 봐요. 지난 19일 이탈리아 카스텔 간돌포에서 거행된 주일 3종 기도에서 교황님이 하느님의 나라는 화려함이나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인내, 봉사를 통해 조용히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오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를 언급하셨는데요. 자, 오늘은 오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다음 보기 중에서 마태오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비유는 무엇일까요? 1번 밀과 가라지의 비유, 2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3번 우리 집 아들과 옆집 아들의 비유. 틀린 문제입니다.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토 유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재치 가득한 오답 더 만들어주신 분께는 박기태 명장의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내가 좀 평소에 많이 듣는 비유 같은 걸로 놀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블랙 테트라, 엄마, 친구, 아들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3번, 우리 집 아들과 옆집 아들의 비유죠. 지난 주일 복음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오 복음 13장, 하늘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었는데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였죠.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비유가 역사 속에서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는 과정과 인간의 삶 속에서 하느님 나라가 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하며 세상을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방식을 상기시켜준다 하고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안 낚이시고 이레네님 3번, 대건안드레아님 3번이요 하고 잘 맞춰주셨고요. 0528님도 3번이요 하시고 2761님은 정답 3번 하시면서 예수님도 비유 안 드셨는데 엄마 이제 옆집 아들 비유는 그만 하셨어요. 그쵸. 아들 오늘 이번에 엄마 생일 선물 뭐 줄 거야? 옆집 아들은 5만 원으로 꽃다발을 만들었다던데 그냥 비유야 이런 말씀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수님도 이런 비유 안 하셨는데 그만 네 같은 말

마음입니다. 우리 정답 선물 2761님께 보내드리고요. 오답 선물 단팥빵 어떤 분이 받아가실지 만나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좀 가정에서 비유가 많네요. 이레네님, 우리 집 남의 편과 친구의 남의 편 하셨어요. 그쵸. 아니, 친구 남의 편은 이번에 뭐 선물해줬다는데, 쓰레기는 항상 그 남편이 버린다는데, 이런 식으로 비유 많이 들어가죠. 비교인지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3150님, 우리 엄마가 매일 들어주는 비유. 게으른 자여, 개미를 닮아라. 이게 개그맨 이용주 씨의 할머니가 하신 말씀인데, 엄마한테 한번 보여드렸더니 계속 따라하세요 하셨어요. 저도 이거 알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부지런함을 배우라. 참 말씀 재밌게 하시죠? 나와 개미의 비유. 약간 말투도 좀 이렇게 성경화법이고, 왠지 성경에 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7001님, 어렸을 때 한 번쯤 들어본 비유. 너 자꾸 거짓말하면 코가 피노키오처럼 길어진다. 이거 맞아요. 이 이야기 안 들어본 어린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때의 정말 감정, 상황, 갑자기 확 생각나요. 이런 시리즈 되게 많잖아요. 뭐 빨리 안 자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비유라면 비유죠. 아, 오늘 오답 보내주신 7005님께 오늘 단팥빵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들의 어머니, 또 언제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날씨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 또는 CPBC빵 어플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무진이 부릅니다. 바다에 누워.

한국잡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오늘 날씨를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면 5239님, 오늘 날씨는 제 사랑의 온도인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습하고 더운데 오늘 생일 맞은 프란치스카 누나를 향한 제 마음이 엄청나게 뜨거운 걸 표현해 주는 듯 합니다. 수빈 누나 생일 축하드려요. 5239님은 뭐 이 정도 더위는 더위도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또 뜨거우니까. 오늘 생일인데 뭐 어떤 이벤트, 어떤 선물 준비하셨을지도 궁금하네요.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5565님, 오늘 날씨는 마치 도시 전체를 에어프라이에 넣고 돌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뜨거운 물에 담겨져 있는 게 덜 힘들 것 같습니다. 그쵸. 아, 맞네요. 진짜 지금 에어프라이어, 거대한 에어프라이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최소한 에어프라이어는 좀 돌리면 바삭바삭하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습하니까 더 힘들죠. 0661님, 오늘 날씨는 머리에 달라붙은 껌입니다. 찐득찐득하고 불쾌하고 떼어내도 떨어지지 않는 짜증 폭발하는 날씨 하셨어요. 아, 짜증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명쾌한 비유네요. 이 날씨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라 머리에 껌이 붙었을 때의 감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날씨에 껌이 머리에 붙었다? 아, 저는 그냥 머리를 자를 겁니다.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뭐 신박한데요. 우리 껌 얘기해주신 0661님께 오늘 차담 참여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즐거운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목요 차담회. 아네스의 행복 찻집, 오늘은 향기로운 삶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줄 분을 모시는 시간, 목요 차담회가 있는 날입니다. 흔히 가톨릭 재단의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을 치유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치유의 사도직을 수행하며 살아온 지 70년이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파티마 병원인데요. 대구 파티마 병원장이신 투칭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의 김선미 골룸바 수녀님 모시고 치유의 사도직 70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주변에 파티마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친구들 많아가지고 괜히 수녀님이도 반갑고 그러네요. 일단 개원 70주년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축하드려요. 와. 병원에서도 기념식 좀 크게 여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우리 행사를 많이 했어요. 7월 2일이 개원 기념일이 돼서.
0: 7월 2일, 네.
1: 개원 70주년, 고희연. 네. 우리가 이제 고희연 지금 잔치 베푼다고 하는데 네. 70주년 기념식, 또 비전 2030 선포식, 또 조한길 타데오 주교님 모시고 네. 경당, 수술실 축복실, 그다음에 70년사 발간.
0: 우와.

0: 또 베네디토 축일을 맞이해서 7월 11일이 베네디토 축일인데
1: 네.
0: 생명사랑 생명주간 축제와 함께 뭐 인문학 강의
1: 오.
0: 또 이념왕 선발대회
1: 오.
0: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1: 행사 진짜 많이 하셨네요.
0: 네. 진행 중이고 이제 8월 달에는 또 야구 직원들과 함께 야구 관람을 또 하고 하려고 합니다.
1: 아, 그런 시간도 있어요?
0: 네. 오, 저녁 진짜? 시간을 마련해서
1: 네.
0: 직원들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에이. 지금 야구장을 저희가 조금 또
1: 단체로
0: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1: 저도 좀 끼워주시면 안 돼요?
0: 그래도 됩니다.
1: 와, 근데 아무튼 이런 축하를 정말 기쁘게 나누고 계신 것 같은데 그중 하나 제가 사진을 좀 구했거든요.
0: 아, 네.
1: 이게 그 모니터 저기 앞에 보니까 스크린에 이념상 시상이라고 돼 있던데 이념상이 뭐예요?
0: 이념상이 이념왕 선발되고 한번 나중에 그 사진 하나 또 띄워보실래요?
1: 네.
0: 그 왕.
1: 아, 맞아요. 그 네네. 왕과 공주도 있어요.
0: 네. 이거는 공주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킹과 킹메이커라고 하는데요.
1: 아, 네.
0: 저희가 23년부터 우리 병원에 이제 이념이 있으니까
1: 네.
0: 그 이념형에 대해서 역사와 함께 퀴즈 대회를 합니다.
1: 어.
0: 이번에는 팀장전을 해서
1: 네.
0: 우리 저 행정관리 팀장이 왕이 됐는데 사회째 네 번째 왕이 됐는데
1: 진짜
0: 너무 재미있게 뒤에 보면 응원단들도 많이 있고요.
1: 그러네요.
0: 의료진도 함께 참석해서 이번에 한 25팀이 참석해서 50명 참석해서 지금 저희들이 2년방 선발대회를 지금 하고 있고 마지막 결과 사진입니다.
1: 아, 이런 네. 것도 하시는군요.
0: 네.
1: 되게 재밌게 정말 킹이니까 빨간 망토에 왕관도 지금 쓰셨죠.
0: 네.
1: 되게 재밌게 기념했어요.
0: 아주 재밌었습니다.
1: 네. 네. 이런 거라면 뭐 우리 병원의 어떤 역사나 좀 공부하고 싶을 맛이 날 것 같아요.
0: 직원들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거 지금 또 나오는데 요게 그 우리 소문의 파티마라고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유튜브 보시면 이제 쇼츠가 나오는데 이것도 네. 춤도 같이
1: 그
0: 악뮤의
1: 소문의 낙원
0: 소문의 낙원을 소문의 파티마라고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명명했는데
1: 네.
0: 이런 것도 행사를 이제 같이 70주년 행사 일원으로 한 거예요.
1: 아, 되게 재밌게 준비하셨네요.
0: 아주 재밌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1: 네.
0: 생명을 다루고 또 환자들한테 많은 또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좀 이벤트 행사를 저희 병원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1: 네, 확실히 좀 의욕이 살아나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게 챌린지도 하시고 또 화면으로 보이는 장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70이라는
0: 맞아요.
1: 숫자를 만드셨어요.
0: 좀 맨 앞에 제가 있습니다.
1: 아, 정말요?
0: 같이 춤췄어요. 직원들과 함께.
1: 어머나, 그 춤을 제가 구해오는 건데.
0: 아, 나중에 한번 보시면
1: 네.
0: 예. 조회수가 지금 한 190만,
1: 진짜?
0: 네, 180만이 훨씬 넘었던 것, 190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 어머나, 검색하면 수현님 춤추시는 거.
0: 바로 나와요. 제가 스무 살라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포커싱을 했는데 제가 다리가 좀 안 좋아도 그때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1: 아, 정말요? 이따 노래 나갈 때 검색해봐야지.
0: 네.
1: 아무튼 이렇게 정말 재미나게 70주년을 기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70이라는 게 숫자만으로 봐도 어마어마한데 이 70년이라는 시간 어떤 은총의 역사로 보고 계시나요?
0: 아, 사실 70주년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고 100년의 역사라고 합니다. 1925년 독일에서 네 분의 수행들이 원산에 함경남도 원산에 도착하고
1: 네.
0: 그 다음 해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까 막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것이 거기서 생각한 것이 교육하고 의료입니다.
1: 네.
0: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 시약서를 오픈한 거죠. 그래서 1926년부터 시간을 보면 한국에서는 70년이지만 실제로는 100년의 역사고요.
1: 아, 그래서.
0: 그래서 한국인들을 위한 지원 시작됐고 이 사실 이북에 6개 분원이 있었습니다. 원산, 함흥, 신고산, 뭐 회령 등 이런 무료 시약소들이 존재했고
1: 네.
0: 1950년 6.25 전쟁으로 공평동의 틀을 짰고 다시 옮긴 것이 이제 가장 가난한 대구 시내에서 1956년 신암동에서 터전을 마련해서 그때 이제 무료 시약사하고 파티마 의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을 위한 저는 은총의 역사, 사랑의 치유 역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예수님의 치유 사도직의 곳곳마다 수행되는 기적의 역사 이렇게
1: 진짜,
0: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우리 그 파티마 병원이 있는 그 자리가 예전에 가장 가난한 동네였나요?
0: 가장 가난하고 지금도 이제 신암동 뒤에는 과거에 거기가 사과밭이었고 지금도 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직도 개발이 필요한 그런 고장입니다. 마을이고.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대구에 와 보니까 수성구가 가장 이제 번화한 동네고 동구는 조금 이제 약간 취약지대인데 이제 파트마 병원 덕분에 뭐 KTX도 그 동구에 생겼죠. 그쵸? 신세계도 생겼죠. 이게 다 파티마 병원 덕분인 것 같아요.
1: 우리 병원 덕분에 시작된 게 맞네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적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 파티마 병원을 비롯해서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을 우리가 치유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일반 의료기관과 치유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0: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게 뭐냐면 소울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불려지는데
1: 네.
0: 어떤 병원의 가르침이에요.
1: 가르침.
0: 그래서 원훈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병원의 집에 가훈이 있듯이.
1: 네.
0: 근데 저희가 1995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만들었는데
1: 네.
0: 거기에 총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도직이라고 나옵니다.
1: 초에.
0: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이 설립되었고요.
1: 네.
0: 사실 모든 의료기관은 치유의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 네.
0: 소망하고. 그런데 우리 병원의 이념은 앞에 예수님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라는 말이 나오면서
1: 네.
0: 예수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신 것이 뭐냐면 치유를 하신 거예요. 병마를 이기는
1: 네.
0: 기적의 단어가 성경 곳곳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1: 네.
0: 치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서 해온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저희들이 앞세워서 예수님의 치유사도직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병원이라는 것을 모든 직원들이 다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제일 잘하시는 분은 아까처럼 그 왕관 쓰시고 상 받으시는 거죠?
0: 역사와 함께. 네.
1: 그렇군요. 그냥 흔히 말하는 치유의 사도직이 아니라 애초에 원훈으로 탁 살고 있을 만큼
0: 맞습니다. 네.
1: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도직을 따라 살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중에서도 오늘날에서 우리 의료 현장에서 가장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치유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그래서 이제 사실은 큐어, 영어로 치료가 큐어예요. 그래서 의료진의 역할은 큐어의 역할이고
1: 큐어.
0: 우리 모든 직원들, 우리 병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전인적인 치유의 모습입니다. 케어라고 보면 돼요. 영어로 큐어와 케어의 큐어가 치료를 하는 부분이면 케어는
1: 돌보는
0: 돌보니까 한 번 더 한층 더 심화적인 단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면서 너의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1: 네.
0: 용서하고 치료는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아마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전인적인 치유, 큐어를 넘어서 케어의 그 광범위한 범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 모습은 바로 전인적인 치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치유까지 이루어지는
1: 네.
0: 이제 영어로 한다면 홀리스틱 케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1: 네.
0: 이렇게 광범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전인적인 치유.
0: 맞습니다.
1: 네, 몸만이 아니라.
0: 네.
1: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사람이 몸이 아프다 보면 마음도 병들고
0: 맞아요.
1: 또 마음이 병들면 그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들도 좀 상처를 받잖아요.
0: 네.
1: 이런 분들을 보시면서 이 치유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0: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뭐가 치유의 의미일까 볼 때 이제 저도 수술을 조금 많이 한 편인데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가장이 절대절명. 카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수술실에서 내가 깨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1: 맞아.
0: 마취하면 어떻게 될까? 막 그 공포가 들어올 때 우리 수술실에 모두 세 분의 수녀님이 상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요.
1: 우와.
0: 이제 기도해드릴까요? 물론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모든 분들이 기도를 원하고 그럼 이제 수술실의 기도가 제가 이제 그 이해가 되지 싶은데 그럼 수임들이 수술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잖아요.
1: 네.
0: 그럼 우리 직원들조차도 자 수술 들어가기 전에 바로 들어갑니다. 안 해요. 자 환자분 이제 이름 확인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놀랄 거죠. 그러면 그 수술 받는 환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1: 네네.
0: 육체적 질병이 나아지는 그리고 그 절대절명의 그 어려운 마음 속에서 치료뿐만 아니라 그 위로와 치유를 함께 동반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그거를 느끼는 분들이 이제 보호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 수임들이 기도해줬다, 직원들이 기도해줬다. 나는 이제 희망을 얻는다. 이런 것들을 함께 또 나눕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1: 네, 물론 이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한데 그 어떤 공포감을 위로해주고 아, 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저는 그 내시경 검사만 해도 너무 무서워. 그럴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0: 맞아요. 아,
1: 진짜 네.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맞습니다.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그런 치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더 프레젠트의 치유 듣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더 프레젠트 치유 듣고 왔고요. 아네스의 행복 찾지 목요 차담회. 오늘은 올해로 개원 70주년을 맞이한 대구 파티마 병원의 김선미 골룸바 원장 수녀님 모시고 치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정말 전인적인 치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병원에 계신 수도자들만이 아니라 의료진 모두가 가져야 할 사명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근무하시는 의료진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하시나요?
1: 네. 파티마 병원의 좀 다른 점은 뭐냐면 특별한 고유한 조직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2030 비전 슬로건이 뭐냐면 신뢰의 치유 사도지 70년, 100년을 향한 도약이라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0: 네.
1: 그럼 사도직이라는 용어가 이게 교회 용어인데 네. 영어로 apostolate work 그런데 굉장히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모두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 방향으로 우리는 목표, 우리의 목표를 만들었어요. 이런 공감대 형성이 우리 파티마의 조직 문화에 좀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의료진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비롯해서 늘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미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모든 회의 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다음 미션 나눔하고
0: 네.
1: 공유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연대감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전파가 돼야 된다 해서 네. 이런 거를 형성을 뭐 그냥 형성하는 문화 나누는 문화 또 공감하는 문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0: 네. 요즘은 특히 개인주의가 강하니까 이런 공감대 형성이 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게 뭔가 이 기도 예수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잘 뭉친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1: 그래서 뭐 과장 회의, 직원들 중간 간부자 회의, 뭐 팀장 회의, 뭐 수임들 회의 모든 게 다 기도로서 시작해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0: 네.
1: 뭐 좋은 말이잖아요.
0: 신자가 불교시, 아니어도.
1: 아니어도 좋은 말이고 강요는 안 하는데 그냥 문화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눔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주인과장 회의 때도 우리 이제 방사선 종이학과장님이 자기 묵상글을 나눠요. 그럼 특별한 어떤 철학적인 울림이 있어요.
0: 아, 묵상 나눔도 하세요?
1: 네. 그 한 1분 30초 딱 던져주는데 그 메시지가 다 의료진들 모임 때도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이런 과정이 있으니 하나로 안 뭉칠 수가 없겠네요.
1: 맞습니다. 네.
0: 하, 그런데 참 요즘 의료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은 외로움과 고독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수녀님께서는 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공간이 되길 바라세요?
1: 병원이 치유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부서를 조금 소개하면은 저희 병원에 다른 병원도 아마 사회복지팀이 있는데 사회사업팀 이런 명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팀의 역할이 가난한 이들과의 특별히 연대성 또 이주민 사업을 위해서 위로의 공간 외에도 소외받은 자들 지금 특히 불법 체류자들 이주민 산모들 이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또 원목실에 수임들이 지금 6분이 계시는데 병실마다 다니면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상담해드리는 이런 역할
0: 네.
1: 그러니까 돌봄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이제 성지가 있죠. 경당
0: 네.
1: 우리 성당이라고 말하고 성체조배실 또 성모동산 그래서 어떤 의사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는 우리 병원에 이렇게 좋은 성지가 이렇게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지 순례할 수 있는 또 마음의 위로를 내어주는 공간이 병원대에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병원은 이제 치료의 공간이 원래가 맞는 거죠. 그래서 아픈 이들이 낫게 되고 치료가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공간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70주년 또 기념으로 우리 병원에서 직원들이 쇼츠 영상을 해서 쇼츠 공모대를 했는데
0: 공모전도
1: 네. 네, 두 편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오늘 직원들과 함께 중간 관리자들 미팅하면서 보면서 제가 사실 굉장히 가슴이 울컥했어요.
0: 왜요?
1: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이제 주로 간호사들이 하였는데 네. 간호사들이 만든 건데 어떻게 환자를 돌보고 있는가. 그리고 한편에서는 밤 10시가 되었는데 퇴근 시간이 됐는데 그때 수술하고 응급수술하고 돌아오는 환자를 위해서 발길을 다시 돌린다. 그런데 그 직원들의 그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걸 요새 당연하지라는 그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당연하지의 그 소재를 가지고 우리 병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당연하지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쇼츠를 한 70주 영상으로.
0: 네.
1: 근데 참 직원들이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자기들이 역사 안에 있는 이 순간에 당연하지라는 거가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0: 그러니까요.
1: 이 고마움을 표시한 게 그래서 오늘도 참 감동의 순간이었어요 아침에.
0: 네. 네. 아유 감동적이네요. 정말 드라마에서만 보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그런 모습이 또 담겨 있다니 그 영상도 나중에 업로드가 되나요?
1: 네, 우리 아마 오늘 올릴 거예요 이제.
0: 아
1: 네.
0: 그렇군요.
1: 나중에 꼭 보세요.
0: 네, 궁금하네요. 네. 아 근데 앞에서 이런 공감대 형성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좀 아팠던 몸이 기적처럼 회복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 의료진들도 하루에도 이런 희망과 절망을 교차하면서 보실 것 같은데 그런 시간 속에서 신앙이라는 게 이 의료 현장에 어떤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1: 그래서 저희 병원에 우리 병원에 강론에 이제 총 이념에 총론이 있고 강론이 6개가 있는데요. 강론 2를 제가 연결해서 이제 한번 말씀해 볼게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질병과 고통, 죽음이 인간 삶의 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알게 하며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인간다운 품위를 지니도록 그들을 돕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도 이런 우리가 이제 모든 게 다 주어졌잖아요.
0: 네.
1: 생명, 나의 시간들 이런 주어진 시간 안에서 특히 하느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직원들이 또 의료진들이 사명을 다할 때 매일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행하는 모습들을 우리 이제 미아부 여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최고의 우리 직업인 우리 의료진들까지 함께 그런 일하는 모습을 보면 희망이 있다. 참 감동적이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함께 알려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네. 뭐 단순히 안 아프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 마치 그때 우리 예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병상에서 아프지만 하느님을 만났다.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 말씀과 참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또 희망으로 얼마 전에는 몽골에 다녀오셨더라고요.
1: 네.
0: 어떤 일로 다녀오신 거예요?
1: 이제 저희가 몽골 그러면 이제 2003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첫 의료 봉사를 몽골로 갔었어요.
0: 아, 네.
1: 그리고 그 후로 이제 2006년에 이제 개원 50주년을 기념해서 캄보디아 13번 정도 갔었고 인도네시아 한 3번 갔었고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의료 봉사를 가는데 지금 캄보디아 사정이 작년에 저희들이 가려고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조금 이제 뭐 약간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서 못 갔습니다.
0: 네.
1: 그리고 올해 개원 70주년인데 어디를 갈까 가난한 지역을 좀 찾다가 다시 첫 의료봉사했던 몽골을 갔고 저 역시 사실은 캄보디아를 답사하고 2006년에 제가 이제 개원 50주년 때 있었는데 그때 캄보디아 의료선교를 답사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꿈을 키운 게 있어요. 한번 가난한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고 제가 2012년 겨울에 탄자니아에 가서 4년 동안 살다가 왔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원 70주년을 맞이해서 원래 우리 시작했던 곳에 한번 다시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몽골에 가게 되고 제가 6월 초에
0: 네.
1: 음원장님 모시고 함께 그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참 병원은 보통 이제 어떤 기념할 날이 있으면 나 해외 여행 쏜다 이렇게 가는데 의료 봉사를 해외로 가시는 거죠.
1: 맞아요.
0: 아, 대단하십니다.
1: 네.
0: 아유 참 그렇게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치유와 희망을 전하면서 70년을 달려오셨는데요. 이젠 또 앞으로 다가올 80년, 90년, 100주년까지 바라보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실천해온 치유의 사도직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더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이제 변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을 좀 가져오고 싶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 이념, 95년에 만든 이념이 제가 50주년 할 때도 하느님의 시간 안에 머물 수 있었고 또 하느님이 또 허락하셔서 70년의 시간을 또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100년이 되겠죠. 우리 여기 같이 오신 직원은 100년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0: 수현님도 맞이하실 수 있어요.
1: 네. 그래서 그 이념의 근간대로 근거대로 지속적인 샘물이 솟듯이 우리 안에서 또 내 안에서 예수님의 치유사도직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새로워지고 또 우리 치유하는 공동체, 치유받는 환자들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0: 네, 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주봉님께서 수녀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게 그런 치유의 사도직 분들의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하셨고요. 그리고 4070님도 수녀님 계신 병원 되게 좋다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 밖에도 응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또 수녀님과 의료진 모든 치유의 사도직을 실천하시는 분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몸과 마음을 모두 채워주고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참 든든합니다. 네, 또 수녀님을 비롯한 우리 의료진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아, 우리 목욕차담회 지금까지 파티마 병원장 김선미 골룸바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수녀님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요.
0: 감사합니다. 네.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였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 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오늘 매일미사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이유를 밝히시고 제자들에겐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됐다며 하신 말씀인데요. 문득 지금 나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려, 들려주시려

주시려고 하는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좀 더 활짝 열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도 남은 하루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아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오후 2시 찬미 찬양의 노래들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운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더 위드의 열어주소서 띄워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대봉성당 정인우 사도 요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두시의 뮤직 김민나입니다. 위아이의 오션 들으면서 2부 시작했어요. 4897님이 문자 주셨어요. 새벽에 상수도 공사하는 소리에 눈이 떠져서 지금까지 분주합니다. 오후에 손녀 어린이집 하원시키고 놀아줘야 되는데 졸릴까봐 걱정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피곤해도 손녀 얼굴 한번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렇죠. 아이의 이 해맑게 웃는 얼굴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데 피곤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우, 새벽부터 깨셔서 지금까지 있었으면 너무 피곤하시겠는데. 뭔가 오늘은 손녀가 낮잠을 한 번 더 자주면 참 좋겠다. 같이 코코 냈네하면 참 좋겠네요. 0906님, 염색약 발라놓고 기다리면서 라디오 들어요. 빗띠 염색 안 하시죠? 하셨는데, 저는 여름에 이제 좀 밝은 색으로 하고 또 날씨 추워지면 조금 어두운 색으로 하고 요런 편이에요. 염색 그 색이 잘 나오길 바랍니다. 3419님, 어느 날 갑자기 듣게 된 방송, 좋은 목소리와 좋은 선곡이 있어서 계속 듣게 되네요. 앞으로도 쭉 듣고 있을 것 같아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소소한 행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방송이 바로 두시의 뮤직이고요. 그냥 갑자기 들어도 좋은 노래가 나오는 방송이 바로 두시의 뮤직이니까 앞으로도 쭉 우리 가족으로 방글이로 함께해 주세요. 4119님, 남편이 아들 게임기 사주겠다고 해서 지금 전화로 싸웠어요. 아들을 사주고 싶다는데 제 귀에는 왜 남편이 하고 싶다는 걸로 들리죠? 그 느낌이 정확할 거예요. 아들을 꼬신 게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 들기도 하지만 아휴, 싸움은 뭐예요. 결국 사주지 않을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9271님,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죠? 작년 여름에 저 벗고 다닌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미스터리예요.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작년 여름에 뭐 입고 다녔지? 근데 또 버릴 순 없어. 그러니까 항상 이 옷장이 터져 나가는, 그렇습니다. 근데 동창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거면 옷을 하나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면. 098 하나님, 빗띠 저는 10년 전에 20kg 감량하고 지금도 요요 없이 관리 중인데, 우와, 그래서 인스턴트 다 끊었어요. 건강한 집밥만 해먹습니다. 처음에 힘들었는데 적응되면 할만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10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요요 없이 관리하시는 거면 진짜 관리의 끝판왕이네요. 이야, 건강하게 집밥 해먹는 그 습관이 잘 들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가끔 먹고 싶지 않나요? 괜히 한번 꼬셔보는데 계속 관리 잘하시면 좋겠어요. 726 하나님, 이번 주 주일에 친정 부모님 모시고 부산에 있는 리조트 가기로 했는데 챙길 짐 너무 많아요. 가서 두 끼 정도는 해먹어야 되고 물놀이 짐까지 챙겨서 가기 전에 쓰러지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짐 너무 많죠? 또 뭐 해먹을 것까지 챙겨야 되면은 진짜 웬만하면 그쪽 있는 가게 가서 살 수 있는 거는 좀 거기서 사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좀 줄여봐야 되겠는데, 물놀이 짐까지 챙기려면은 뭐 이거는 짐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잘 계획해서 친정 부모님과 가는 거니까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고소한 올드팝부터 톡 쏘는 최신팝까지 팝의 즐거움이 톡톡 터지는 시간입니다. 팝콘서트 팝콘! 자, 노래를 듣다가 떠오르는 팝 있다면은 주저 말고 보내주세요.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팝송 많이 들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먼저 두 곡 들려드립니다.

크리스토퍼의 Bad 그리고 펀의 We Are Young 듣고 왔어요. 자, 이번에는 모카의 I Will 그리고 제이 레빗이 부른 All You Need Is Love 이렇게 두 곡 준비했는데요. 이 두 곡은 모두 한 밴드의 노래입니다. 과연 어떤 밴드의 노래일까요? 1번 비틀즈, 2번 퀸.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은 나노폴리 비누 드리겠습니다. 팝송 신청곡도 계속 받고 있어요. 자, 그럼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두시뮤직 김빛나입니다. 팝콘 함께하고 계세요. 자, 모카의 I Will 그리고 제이 레빗이 부른 All You Need Is Love. 이것은 어떤 밴드의 노래일까요? 라고 여러분께 질문 드렸는데요. 정답은 바로 비틀즈죠. 네, 1번 비틀즈였습니다. 9417님, 비틀즈랑 퀸 중에 헷갈려요. 힌트 좀 주세요, 비띠 하셨는데 누가 들어도 비틀즈다. 근데 사실 저도 헷갈렸다 말씀드리면서 3636님 비틀즈로 찍어봅니다 하셨고 0162님 정답 비틀즈 I will 비틀즈 노래죠 하셨어요. 8811님은 옆에서 일하는 언니가 정답 1번이라고 빨리 보내라고 재촉하네요. 너무 좋은 언니네요. 같이 일하는 언니. 0156님 두 곡 모두 유명하죠. 1번 비틀즈요. 9722님은 넘버원 오늘 1번으로 찍어봅니다 하셨는데 잘 찍으셨어요. 자, 이 중에서 정답 많은 분들이 맞추셨는데 8811님 같이 일하는 언니 네. 그 언니에게 선물로 주셔도 좋겠다. 나노폴리 비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어떤 신청곡이 왔는지 볼게요. 5191님 빗띠, 저 오늘 드디어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합격했어요. 저도 당당히 초보 운전 스티커 붙이고 도로로 나갑니다. 축하 의미로 이 시원한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본조비의 It's My Life. 이야, 드디어 이제 도로로 나가는 이 나의 라이프, 나의 길이에요 하는 거죠. 좋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초보 운전 스티커 붙이고 그리고 급할 때는 손도 이렇게 밖으로 뻗으셔야 돼. 아셨죠? 안전운전 하시기를. 4022님, 목요일 오후라 슬슬 지쳐가고 있어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하셔서 들려드리려고요.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본조비의 It's My Life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 많이 들려드리는 팝콘서트 팝콘 함께하고 계세요. 8834님은요. 지금 아파트 단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속도 6으로 해놓고 걷고 있어요. 발걸음이 더 빨라질 수 있게 텐션 높은 노래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이게 헬스장에서는 웬만하면은 이 빠른 곡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운동을 할 때 뭔가 처지지 말고 이 맥박수를 막 올리면서 텐션 있게 하라고. 자, 6도 충분히 빠른 것 같긴 한데 6 이상 되면은 진짜 빨리 걷거나 아니면은 뛰셔야 되잖아요. 예, 요거 들으면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디 가가의 포커 페이스 신청하셨거든요. 요 노래 준비해 놓고요. 0419님, 아버지가 최근에 서예 학원을 등록하셨대요. 우리 아버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신청하셨어요.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립니다.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까지 듣고 왔어요. 그 전에 레이디 가가의 포커 페이스였고요. 3511님,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단골 팝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다니엘 파우터의 Bad Day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는 진짜 뭔가 사람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면서 예, 위로해주는, 보듬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노래 준비해 놓고요. 1985님, 진짜 달달한 케이크나 초콜릿이 땡기는 걸 보니까 당 떨어졌나 봐요. 모자란 당 노래로 채우고 싶습니다. 마룬5의 슈가 신청하셨어요. 이 시간이 딱 뭔가 점심은 먹었는데 허전한 그런 시간이거든요. 간식 먹을 타이밍이 딱 되긴 했어요. 진짜. 마룬5의 슈가 네, 준비해 놓고 있을게요. 자, 이분들 중에서 누룽지 오늘 드릴 분은 아버님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신 0419님께 누룽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 파우터의 Bad Day 그리고 마룬5의 슈가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문제 씨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머리 맞대고 해결해보는 문제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요즘 등굣길과 하굣길이 한산해졌죠? 네, 전국의 초중고생들이 본격적인 여름방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방학이 오히려 더 바쁘다고 하죠. 학원도 다니고 이런저런 일정도 많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건 역시 여행이라고 합니다. 멀리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주일학교 캠프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영적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솔길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첫 곡으로 방배동 성당 초등부 여름 캠프 주제가 예수님을 부르면 이었습니다. 방문할 친척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자녀가 한두 명인 가정인 대부분인 요즘은 사촌끼리라도 어린 시절부터 자주 만나면서 좋은 추억도 쌓고 친해지는 시간이 참 소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에는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선 손주들은 올 때 반갑고 갈 때 더 반갑다 하시면서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반가운 손님일수록 정성과 품이 더 많이 들지만 그래도 반가운 손주들이 오면 어르신들의 마음이 훨씬 기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오솔길 가족들도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추억여행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여름방학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오솔길 가족들과 사연 나눠주실 분들 기다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고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푸른 하늘 삼웨일님 출석하셨네요. 네, 오늘도 역시 열심히 일하며 듣습니다. 일하다 보면 짜증나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 모든 순간도 감사라고 생각하며 걸어갑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짜증나고 힘들 때가 더 많지만 그 순간도 이렇게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도 참 많죠. 예, 마음의 여유 찾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0691님, 인터넷의 한 카페에서 얼굴을 익혀뒀던 한 분이 여섯 분에게 장기 기증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뇌전증을 앓다가 최근에 발작이 뇌사 상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뇌전증 환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분은 편견 어린 시선들을 견뎌내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거고 또 그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으실 수 있었겠지만 아주 따뜻한 사람으로 또 착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떠나신 자매님을 떠올려 보면서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매님의 고통스러웠을 시간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며 유난히 슬픈 시간입니다. 하느님 자매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소중한 사연 남겨주셨어요. 네, 우리 자매님께서는 천상에서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잘 왔다고 수고 많았다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아요. 예, 살아서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나눠주셨고 또 예수님처럼 다른 분들에게

주말마다 아이들의 여름방학 캠프로 꽉 짜여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건강히 즐거운 캠프가 되길 오솔길 걸으며 두 손 모읍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여름 신학기 시작됐는데요. 예,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행복한 시간 되면 참 좋겠죠?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아론 밴드가 부릅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추억.

하고 대학에 갔지. 멀리 떠난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모임을 하고 몇몇 친구들 군대 가고 취업 준비로 노량진고 시원 청년 실업 위기의 한국 자신의 미래와 싸우고 있었지. 모두들 사회에 적응해 가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직장 생활에 쫓겨가며 소중한 부분을 잊고 있었지.

네,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저의 어린 시절 여름방학 중 큰 추억이라면 시골에 살면서 당시에는 신자가 아니었지만 공소에 다른 성당에 와서 여름 캠프를 하면 선교사님이 불러주셔서 함께 놀 수 있는

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그 추억이 생각납니다. 정말 그때부터 제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열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신자가 아니었는데 제 외가가 천안이거든요. 이렇게 외가에 가면 성당이 됐던 교회가 됐던 여름에 그 동네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노래도 하면서 신나게 이렇게 놀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예, 그런 추억들을 다 한 분씩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5584님 안녕하세요. 수녀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좀 위로가 되셨나요? 예, 5584님 그래도 참 용기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암원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들 우리와 함께 나눠주시고 또 기도 요술길 가족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2037님 오늘은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 또 폭우로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종잡을 수가 없는 날씨입니다. 이번 주까지 내린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방송국 오는데 다행히 비가 내리질 않아서 좀 약간 즐기면서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이렇게 연립주택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하에 계시는 분들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폭우에 장마에 큰 피해가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채칠리아님. 햇살이 뜨거운 날씨에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지금은 또 햇살이 뜨거운가요? 네. 네. 팅겨벨님, 구역 모임 있는 날 보통 4시라 기도의 오솔길이 함께 못하는데 오늘은 1시간 미뤄져서 듣고 갈 수 있어서 좋아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기도의 오솔길 끝나고 또 구역 모임 좋은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음성 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1516님이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스녀님, 저희 본당인 의정부 일동에서도 주일학교가 없어졌다가 이번 주에 올해 처음 오랜만에 주일학교 행사를 합니다. 저희 본당에서도 믿음으로 좋은 날씨 속에 안전하게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주일학교가 앞으로도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0: 네, 1516님 이렇게 즐거운 소식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은 많은 본당에서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봉사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성당에 울려 퍼질 생각을 하니까 아주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행사가 아이들에게는 아주 즐거운 추억이 되고 또 부모님과 주일학교 교사들, 본당 공동체 모두에게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성당에 오면 참 좋다, 즐겁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도 부디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기쁨을 더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행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의정부일동 본당의 모든 어린이들과 네, 봉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신청해 주신 1516님도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더 프레젠트의 예수님과 놀 사람 여기부터라.
1: 이사 시간 늦었어. 빨리 가야 돼.
2: 야, 얘들아 빨리 뭐야.

네, 장완진의 달려가고 한 곡 더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티나님, 안녕하세요. 저도 신입교사라 이번에 초등부 주일학교를 처음 같이 진행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 걱정이 먼저 앞서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잘해보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더위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을까요? 예, 신나게 행복하게 아이들과 예, 첫 시간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행복하게 할까요?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아이들을 위한 귀한 기도에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힘쓰는 모든 봉사자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남겨주셨고요. 예, 튕겨빌님, 의정부 일동 주일학교와 전국의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 봉사자들께서 주님의 은총 가득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여름 신앙학교 캠프 등 활동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립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지금 전국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봉사자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까요? 예,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마음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남겨주시는 그런 보람 느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유채칠리아님, 의정부 일동 주일학교 행사 준비해 주신 신부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이 동행하시고 무탈하고 또 안전하게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죠? 네, 이제 준비된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랑이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라며 사랑받는 기쁨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는 소중한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가게 하소서. 공부와 경쟁에만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기쁘게 발견하고 정직과 사랑, 감사와 나눔을 배우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과 신부님, 수녀님, 주일학교 교사와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특별히 이번 주 주일학교 행사를 준비하는 의정부일동 본당 어린이들과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기쁘게 이루어지며 아이들에게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김태진 신부님의 옛 성가대 친구들에게, 그리고 김연기, 박하연이 함께 부른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까지 들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파엘님 남겨주셨는데요. 지난 월요일 7월 20일이죠. 네, 뚜찡 포교 베네딕토 수녀의 박승자 베니타 수녀님께서 암으로 하느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시길. 기도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께서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픔도 고통도 없는 네, 하늘나라에서 예, 수님께서 달리기를 다 달리셨으니까 의로움의 화관을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영원한 안식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얌전히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말했다. 사과나무 밑에.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예쁘구나.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난 아주 슬퍼.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덧붙였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여기 애가 아니구나. 여우가 말했다. 넌 뭘 찾고 있니? 난 사람들을 찾아.

0: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모두들 너무나 잊고 있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1: 관계를 맺는다고?
0: 물론이지. 여우가 말했다. 너는 아직 내게 세상에 흔한 여러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너도 역시 내가 필요 없지. 나도 세상에 흔한 여러 여우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여우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치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지. 너는 나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나는 너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고.
1: 알 것 같아.
0: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방금 들으신 장면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길들임의 의미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하나뿐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알려주죠.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런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보아뱀 뱃속의 코끼리를 보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닐까요? 어쩌면 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하고 친구들과 신앙 안에서 추억을 쌓는 시간도 서로를 더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작은 길들임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플로스가 부른 알아갑니다 였습니다.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줬다 보면 정작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서로를 조금 천천히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나누는 웃음, 가족과 친척이 함께하는 시간, 주님 안에서 쌓아가는 믿음의 추억이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곡으로 박하나, 이수진, 이영진 수녀가 부르는 세 가지 은총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붕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로 딸 수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오늘의 강론. 연중제 16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씨.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부분이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 말씀으로 가르침을 전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듣는 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알아듣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은 어떤 비유 말씀으로 그것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느님 말씀에 대한 애착이 있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 말씀에 대한 애착이 없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을 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 그들의 마음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뛰어난 머리와 지식이 하느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머리와 지식이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학문과 이성의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영역에서는 머리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 사람을 바꾸어 놓고 신앙은 머리와 지식이 아니라 영혼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비유 말씀들,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이 그 비유 말씀들에 담긴 의미를 몰라서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주말 들으셨던 비유인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비유의 뜻을 정녕 몰라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똑똑한 이들은 비유를 듣고도 자신들의 삶이 가라지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가라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눈은 감고 귀는

0: 는 다치고 마음은 무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 새벽, 오후 혹은 저녁 시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대부분은 성경 공부나 묵상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 공부와 기도 가운데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하느님과 관련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들은 말씀 안에서 하느님께 합당치 않은 나의 모습들, 즉 가라지스러운 나의 면모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와 지식으로는 하느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과 영혼으로는 하느님의 뜻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부족함을 일깨워주시는 하느님 덕분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청합시다. 아멘.
1: 연중제 16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인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드론도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3: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9: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8: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9: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5시 땡땡땡땡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숟가락을 들어보실래요? 최근에 SNS에요. 이른 저녁 식사 습관을 갖자 이런 게시물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른 저녁 식사가 인간의 생체 리듬과 일치하는 바람직한 습관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잠들기 전에 소화 활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소화 부담도 줄고 위산 역류 위험도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가 좋으냐? 취침 4-5시간 전 또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이때가 딱 좋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두래요. 6시에는 숟가락을 놓아라. 5시엔 숟가락을 들고 6시엔 숟가락을 놓기. 가능하다면 최대한 이렇게 해봐도 좋겠습니다. 5시를 기준으로 삼아보면 좋겠죠? 5시엔 숟가락 들기, 5시엔 라디오 듣기. 자, 이 시간 저녁 먹기에도 딱 좋고 라디오 듣기에도 딱 좋아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왔습니다. 숟가락 들고서 밥을 먹으면서 라디오를 듣기에 딱 좋은 시간. 여기는 5시엔 설레랍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목요일 문도 활짝 열어보고요. 4541님이 오후 5시 전 매일 설렌답니다. 퇴근길에 늘 설레는 라디오 듣거든요. 하루 종일 설디 목소리만 기다려요 라고. 진짜요? 4541님? 너무 감동이잖아.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시간 기다리시는 거죠. 5시 언제 되나 이렇게 막 시계 보면서 지금 몇 시야 아직도 5시 안 됐어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제가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저희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꽃길 함께 걸어보고요. 제가 이제 오늘 꽃길 걸을 수 있는 알찬 코너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 소식 퀴즈로 대뜸 냅니다. 정답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코너 생활 속 꿀팁 알려드리는 시간,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저희가 꿀팁 바로 찾아다가 떠먹여드립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편의점 꿀팁 준비해왔는데요. 편의점 우리가 진짜 일상 속에 늘 들르는 곳이잖아요. 매일 들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쌓인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꿀팁, 이 조합으로 먹으면은 기가 막히더라. 나 다이어트 중인데 편의점 가면은 요거 사보세요. 아니면 편의점 갔을 때 이렇게 하시면은 좀 아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이런 거 있는 거 모르셨죠? 이런 거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꿀팁들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레라표 상큼한 라디오 칼럼 비타민 5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그리고 나만의 편의점 꿀팁까지 지금부터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제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왠지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편의점 진짜 자주 들르는 편이라 오늘 제가 꿀팁 많이 챙겨가게 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요즘 대세인 MBTI의 쌉싸름한 커피 한잔 곁들여 보셨나요? 지금 대구 CPBC에서는 아주 싱그럽고 트렌디한 청년 크리에이터 찾고 있습니다. 대구 CPBC의 야심작 MG 신앙상담 쇼츠 MBTI 카노의 기획과 제작을 책임질 커피콩 크루 일기 PD를 상시 모집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깊은 신앙 고민을 공감가고 재치있는 쇼폼 영상으로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도맡아줄 열정 가득한 1인 제작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요. 저희 공식 별스타그램 내 고정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거창한 포트폴리오 말고 여러분의 톡톡 튀는 감각 보여줄 수 있는 별스타나 너튜브 개인 SNS 주소 편하게 첨부해 주시면 지원이 끝납니다. 별스타그램 내 고정글 확인해 주셔도 되고 문의 전화는 053-251-2631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은 연락? 많은 접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하나 고백하자면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을 깜빡깜빡하고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DJ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제가 반성을 지금 합니다. 죄송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빨리 잊어버리게 제가 노래 빨리 틀어드려야지. 장윤정의 장윤정 트위스트 듣고 오겠습니다.

0: 장윤정 트위스트 듣고 왔습니다.
1: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근데 사람이 목요일쯤 되면 약간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목요일쯤 되면 우리가 일주일의 피로가 지금 한 4일치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또 제가 이 노래 나가는 동안 반성하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그 일상생활 속에 근심, 걱정, 고민이 있을지언정 설레라를 하러 오면은 그거를 싹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단어를 잊어버리나 그런 변명을 좀 해봅니다. 1166님이 참여 하시면서 문자를 또 참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잊어버리고 막 실수하는 DJ가 있는데도 이렇게 참여 문자를 보내주시는 여러분이 있는데 제가 어찌 근심 걱정을 여기까지 달고 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설레라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만큼은 근심 걱정 고민 다 날려버리셨으면 좋겠고요. 다 같이 퀴즈 풀러 가봅시다.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전해드립니다. 오늘은요, 대구 달서구 소식입니다. 대구 달서구가요, 높은 비용으로 이것에 부담을 느끼는 예비 부부들을 위해서 땡땡식, 이것식 물품을 무료로 대여합니다. 하객용 의자 최대 100개, 웨딩아치, 음향장비, 접이식 테이블, 사회대까지 대여를 해주는데요. 대여료는 무료고요. 대여기간은 4일입니다. 대여 장소는 달서구청인데요. 달서구 공공개방 이것 식장에서 물품까지 무료로 대여해서 이것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슨 식일까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객분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의 일종이죠. 1번 졸업식, 2번 결혼식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음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식일까요? 결혼식일까요? 정답을 샵 0931번, 문자 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거 퀴즈 내면서 또 하나 그냥 추가적으로 궁금해진 건데, 제가 이제 힌트송 틀어드릴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의 정답인 이것식 하셨다면, 이것 할 때 나는 어떤 축가를 들었는지 혹은 불렀는지 그것도 문득 궁금해집니다. 혹시 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시고요. 이무진이 부르는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듣고 올게요.

이무진,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듣고 왔습니다. 청혼을 하거나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답인 이것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이미대례사님, 이것을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나는 그때 어떤 이것 로망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환상들 이것 하기 전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성당에서 하고 싶다, 야외 이것 하고 싶다, 생화가 가득 꾸며진 이곳에서 하고 싶다, 아니면 정말 내 옆에 있는 왕자님, 공주님 같은 신랑 신부가 되고 싶다,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이랑 입장하고 싶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로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비용 때문에 이거 생략하는 예비부부도 많다고 하고, 또 식구들끼리만 간소하게 모여서 스몰 웨딩, 스몰 이것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웨딩, 웨딩입니다. 1번 졸업식, 2번 결혼식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편의점에서 이용 가능한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졸업식, 2번 결혼식 중에 정답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제 가끔 이것의 사회를 보러 가는데요. 부탁을 받으면 보러 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축가를 저도 이제 소개하고 듣게 되잖아요. 요즘 이게 약간 해마다 아니면 그 시즌마다 유행하는 축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김동률 가수의 감사라는 노래가 정말 많이 울려 퍼졌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 로이킴의 노래가 굉장히 많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가사가 좋아서 그런가? 사랑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이었나? 제가 요거 다시 검색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 노래를 요즘 많이 부르시고 신랑분이 많이 또 직접 축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가도 부르고 여러가지 순서가 있는 오늘의 이 행사는 무엇일까요? 대뜸 퀴즈 문제입니다. 1번 졸업식, 2번 결혼식 중에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는 샵 0931번입니다.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텐데요. 럼블피쉬가 부르는 청혼 듣고 올게요.

럼블피쉬 청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가 높은 비용으로 결혼식에 부담을 느끼는 예비 부부들을 위해서 결혼식 물품, 하객용 의자 최대 100개, 웨딩 아치, 음향 장비, 접이식 테이블 등등 일체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합니다. 대여 기간은 총 4일인데요. 알뜰하게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하고자 하면 예쁘면서도 근사하고 그러면서도 저렴하게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네요. 결혼식 비용 때문에 고민 많은 예비 신랑 신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보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1166님께서 대뜸 퀴즈 2번 결혼식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이고요. 6733님이 결혼식 30년 전의 일이 됐어요. 그때의 설렘을 힘든 현실에 지금도 느끼며 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느끼며 살고 있어요 였으면 이거 한 글자 차이인데 느끼며 살고 싶어요랑 느끼며 살고 있어요랑 한 글자 차이잖아요. 약간 지금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살고 싶어요 라고. 아, 그러니까요. 왜 그때의 설렘을 계속해서 가져가기가 어려운 걸까요? 왜일까요? 6733님은 30년의 결혼 생활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10년 이상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30년이면 이제 우리는 결혼 생활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 전문가인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저는 잘 왜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6733님은 30년 되셨으니까 지혜를 나눠주시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고 8890님께서 그 로이킴 축가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제 최애곡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 곡을 요즘 축가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여기 가사가 진짜 좋아요. 이 로이킴 노래 가사가 엄청 좋은데 6733님이 말씀하신 거랑 이 가사의 내용이랑 뭔가 비슷한 게 뭐냐면 그 가사에 보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이 익숙함을 소중히 할 수 있는 것 때론 맘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일 거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노래만큼 적혀있는 이 가사처럼만 결혼생활을 한다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는데 오늘의 정답은 결혼식이었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비타민 음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으시면은 기한 내에 사용 등록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당첨자분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말 나온 김에 이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0: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저희가 떠먹여 드립니다. 생활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의 꿀팁도 들어보는 시간. 나만의 자신만의 꿀팁이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꿀팁 노하우 모두 대방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꿀팁 주제는요, 편의점 이용 꿀팁입니다.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자꾸만 문 열고 들어가고 싶어지는 그런 곳이 편의점인데요. 저마다 이유가 있을 테지만 요즘은 더위에 잠깐 쉬어가는 곳, 시원한 얼음컵 음료수가 있는 곳, 그래서 저는 또 그냥 못 지나가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먹거리만 파는 게 아니죠. 요즘 편의점은요, 프린트도 할 수 있고요, 전화기 충전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또 어플 활용해서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편의점 어디까지 활용해 보셨나요? 나는 편의점을 이렇게 이용한다, 나만의 편의점 활용 꿀팁, 뭐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살 수 있어요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편의점 필승 레시피 있으시죠? 여기서 이거랑 이거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라는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의 꿀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0931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저희 편의점 꿀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꿀팁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편의점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 어떻게 하면 좀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편의점 직접 찾아가 봤어요.
1: 사람들이 비싸다는 인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보통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행사가 엄청 많거든요. 매달 행사 상품을 사면은 별반 비싼 건 아니다 이거지.
2: 그래갖고 요는 그런 제품이 없느냐고 세일하던데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또 그런 거 취급 안 하면 왜 요는 안 갖다 놓느냐고. 그래갖고 또 우리가 알고 또
1: 이제 이걸 내가 사고 싶다 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거기서 앱에서 주문을 해놓으면은 오늘 주문하면 내일이나 요금 찾아갈 수 있어요.
0: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 괜히 물건을 내가 좀 비싸게 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플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다고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어플에 들어가서 할인하는 품목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 할인하는 품목을 보고 내가 이거를 사야겠다 라고, 그러니까 저장도 해둘 수 있고 구매도 해둘 수 있고, 혹은 내가 자주 가는 우리 집 앞 편의점엔 이 상품이 없으면 이렇게 사장님께 이거 지금 이렇게 세일하는데 이거 들여놔 주세요 를 이 어플에서도 다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을 이용하다 보면 편의점에서는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행사를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그거 찾아보는 재미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두 명이야. 원 플러스 원은 괜찮은데 만약에 투 플러스 원이라서 하나가 남고 이걸 지금 내가 들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을 때,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예, 앱에다 킵을 해놓으면은 2 플러스 5인데 사람은 두 개 먹는데 한 개 남잖아요. 한 개를 킵 보관을 한다고. 보관은 이마트 어디 가서든지 그걸 구입할 수 있어요. 그거 이제 바코드를 내면 다 찾을 그 살 수 있어요.
2: 그래, 미리 찾아보고 제품들이 어떤 게 세일하고 1 플러스 5이고 뭐 2 플러스 5이고 이런 거 알고 오면은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장점이지.
0: 편의점 앱에 2 플러스 1인 경우 한 개를 보관해두는, 킵해두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도 나는 지금 먹고 싶은 건데 하나는 지금은 내가 들고 다닐 수 없고 먹을 수가 없는데 하시면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됩니다. 알려주신 꿀팁 제가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먼저 행사 상품부터 확인하고 가기. 어플에서 1 플러스 1, 2 플러스 1 혹은 할인 행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괜히 매장에서 둘러보다가 정가로 사는 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출석 체크 할 수 있는데요. 편의점 어플은 출석 체크나 룰렛, 스탬프 이벤트를 자주 합니다. 커피 할인권 혹은 5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쿠폰이 꾸준히 쌓인대요. 세 번째는 픽업 예약이 더 저렴하다. 같은 상품이라도 매장 구매보다 어플의 예약, 픽업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와인, 위스키, 도시락, 대용량 음료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재고조회 기능 활용. 헛걸음을 줄여주는 최고의 기능인데요. 신상품, 인기 있는 간식이 내가 자주 다니는 그 지점에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은 편의점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편의점 음식의 맛있는 조합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편의점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꿀팁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편의점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저희는 문자로 꿀팁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조용필의 Feeling of You 듣고 올게요.

조용필 Feeling of You 듣고 왔습니다. 편의점 꿀팁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의점 꿀팁들 좀 살펴볼까요? 5602님이 저는 반값 택배 자주 이용합니다. 급하지 않은 택배는 이게 최고예요.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반값 택배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편의점 이 반값 택배가 1,6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주말이나 공휴일도 이용이 가능한 게 장점이고 집 주소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반값 택배는 편의점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서 내가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전국 편의점 점포에서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거 잘 활용하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배송비가 3,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막 5,000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값 택배니까 1,6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면 이것도 엄청 저희가 알뜰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3604님께서 편의점 콜라보 굿즈들 너무 귀여워요. 세븐땡 편의점에 그릭 요거트 사면 키티 굿즈 주는데 퀄리티도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요? 세븐땡 편의점이 진짜 이 굿즈 콜라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못 봤지? 저희 집 근처에 있는데 세븐땡 키티 굿즈를 주는구나.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삼성 라이온즈랑 이렇게 해서 굿즈 해가지고 줄 서서 사가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은 콜라보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또 각 편의점 브랜드마다 찾아보는 재미도 좀 쏠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자나 이런 것들도 그 편의점 한정판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주류들도 유명한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콜라보해서 나오기도 해서 막 품절시키기도 하고 배우 하정우 씨가 냈던 와인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추성훈 씨가 냈던 하이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상품들이 많아서 그거 구경하는 재미도 진짜 좀 쏠쏠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거는 제가 어제 용신부님 오셨을 때 한번 신부님만의 그 편의점 꿀팁 혹시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요거 알려주셨어요. 얼음컵을 사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각얼음컵 말고 편의점에 가면은 완전 큰 대왕 얼음이 들어있는 얼음컵이 있대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얼음컵을 잘 구매를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렇게 각진 얼음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얼음컵이 있고 그 편의점들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죠. 근데 그 돌얼음이라고 해야 되나? 동그랗게 하나의 돌덩이처럼 얼린 그런 얼음이 있는 얼음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잘 안 녹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아이스 음료 얼음컵에 담긴 거 들고 다니면은 30분이면은 거의 다 이 얼음이 녹아버리더라고요. 잠깐 걸어도. 그래서 막 그 물이 뚝뚝 흐르는 차가운 음료를 들고 마셔야 되는데 이 얼음, 하나의 대왕 얼음이 들어가 있는 얼음컵을 구매하시면 덜 녹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좋다라는 꿀팁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7718님께서는 출근길에 얼음컵만 하나 사서 탕비실에 가서 커피 타 마셔요 라고 해주셨는데 뭐 회사마다 탕비실에 얼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얼음 정수기가 있는 데도 있고 하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출근하면서 꼭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서 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냥 얼음컵은 편의점에서 얼마 안 하니까 그거를 구매해서 탕비실에 있는 커피를 타 마시면 요게 또 절약 꿀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 이제 어제 용신부님이 알려주신 왕얼음 컵을 사시면 된다라는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편의점 꿀조합도 있잖아요. 몇 개만 알려드릴까요? 매콤한 짬뽕 라면에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 물어묵을 같이 넣으면 이게 어묵 해장국이 된대요. 이거 생각만 해도 해장될 것 같다. 그리고 감자과자, 체다치즈, 스프링치즈까지 더하면 이게 감자치즈 후라이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되고요.
얼음컵에 수박 에이드 딸기 우유 넣으면 딸기 수박 에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뭔가 좀 든든하게 챙겨 먹고 싶다 이럴 때는 곰탕 라면에 냉동 만두 이렇게 하면은 곰탕 만둣국이 되는 거고요. 불막창에 컵 떡볶이에 피자 치즈를 더하면 치즈막창 떡볶이라는 아주 이색적인 메뉴를 편의점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음식도 구매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안전 거점으로도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길을 잃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보호하고 112에 신고하거나 보호자를 찾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치매 어르신이나 길을 잃은 노인, 경찰관에게 연락해서 안전하게 인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인 편의점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는 편의점의 역할이 더욱 늘어나는 것 같네요. 꿀팁 한 스푼은 다음 주에 또 다른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서해안 충남 보령의 무창포 해수욕장에 가면요, 신기한 풍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가득 찼을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물이 빠져서 간조가 되면 바닷속에 숨겨져 있던 길과 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은 뭐냐면요, 뭇과 섬을 이어주는 바위로 만들어진 길이고요, 썰물이 되면 마치 바다가 길을 내어준 것처럼 걸어서 섬까지 갈 수가 있죠. 근데 좀 더 신기한 건 노란빛 중앙선 같은 선입니다. 간조에 드러나는 무창포의 바위 위에는 노란빛 선이 길게 나 있는데요, 누군가 바위에 페인트를 칠해놓은 게 아니라 오랜 세월 퇴적과 지층의 융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암석 성분이 띠처럼 남아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선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바닷물 아래 숨어 있다가 물이 빠져야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길과 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비타민 한마디를 떠올려 봤는데요. 오늘의 비타민 말, 보이지 않아도 길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길은 있고, 가장 힘든 순간에 길이 보이기도 하는 것.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걸 믿으면 길을 찾는 시간이 덜 힘들지 않을까요? 끝곡으로 이찬원의 참 좋은 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임신 36주차의 아이를 낙태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산모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산모 권 씨는 임신 7개월 이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과 음주, 흡연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임신 중지, 즉 낙태를 결심했습니다. 병원 수소문 끝에 권 씨는 2024년 6월 제왕절개를 통해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병원장 윤모 씨와 수술을 집도한 신모 씨 의사는 산모에게 아이가 사산되어 나왔다고 말했지만 사실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미리 준비한 사각고로 아이를 덮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습니다. 수술비는 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산모 권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낙태 경험을 영상으로 올리면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올해 3월 1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병원장 윤 씨에겐 징역 6년, 집도의 심 씨에게는 징역 4년, 산모 권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2심에서 산모 권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사건 당시 산모는

0: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채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영화 유아 살해가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20대 여성 김모 씨가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은 익사 및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이 여성도 현재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오늘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다른 재판정에서는 생후 2개월 된 딸을 혼자 둔 채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아이를 숨지게 한 20대 산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생명을 경시한 사람들에게 엄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충분한 조력을 받았다면 엄마도 아이도 무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임신과 육아에 당황한 여성들이 본인의 몸과 함께 새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7년째 법적 공백 사태입니다. 임신 중지 낙태에 대해 종교계도 여성계도 정치권도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토론과 경청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픈 의견, 응원은 샵1053 유료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 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둥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흙먼지가 날리는 여의도 지상계 정치판 답답하고 어지러우시죠? 봉우리 끝 어딘가에서 40년간 정치판을 내려다본 진짜 고수 두 분의 천상계 평론 만나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시사,

0: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주택 가격을 통제하려는 거는 시장 정상화 조치지, 이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 조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3배 올려야 된다. 그러면 폭동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거를 조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잃어버린 법을 이제 30년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효과가 크지 않다. 집을 공급하는 양이 예를 들면은 평수를 늘리거나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는데 집값 폭등의 원인이다. 그래서 주택 보유자에게도 이게 전세대출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잔금 대출이 정책 바뀌었다고 막으면은 황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미 집을 사겠다라고 대출을 받겠다고 한 사람들이 정책이 바뀌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3기 신도시는 입주를 5년에서 2년 6개월로 단축하겠다. 그리고 역세권에 임대주택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다 제가 정리만 하다가 끝날 수는 없으니까 하나하나씩 우리 고수님들 의견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오늘 비정상적 투기 수요 억제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죠.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0: 예,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인상 의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두 분이 총평부터 좀 들어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교수님.
2: 우선 부동산 문제가 이게 이제 대토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 테이블 위에 여러 그 이해 당사자들 의견이 다른 사람들 얘기도 많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들어보자는 건데 토론회로 됐으면 벌써 됐겠죠, 부동산 문제가. 예.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부동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나라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없을 거예요.
0: 그러니까 가계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아요.
2: 높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은 기본이고.
0: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들이 이루어져서.
2: 자산 비중이 높아요, 부동산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봉급쟁이로 평생 살아온 사람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보면은 이 저는 뭐 이 부동산 전문가 아니니까 제가 총평을 하시라니까 말씀인데 열심히 벌어도 말이죠. 이게 무슨 어떤 때 허탈감이 들어요, 솔직히.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 있죠.
0: 예.
2: 그게 대단히 그 사회의 통합에 저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이 부동산 가격이 높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0: 예.
2: 제가 사는 곳이 저기 도봉구 저기 그때 김재석 의원이 얘기했던 불가촉 청민이 사는 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볼 때 오늘의 이 대토론에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가 좀 맞다고 봐요.
0: 아, 방향성이
2: 전 맞다고 봐요. 여러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되게 똘똘한 할체가 문제다, 이런 거. 뭐 엄청 반론이 많겠죠. 근데 저는 뭐 여기 기본적으로 맞다. 똘똘한 할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없죠, 사실. 이렇게 집을 샀는데 가격이 가만히 있으니까 올랐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 지금 특정인에 대해서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대한민국 구조적인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뭐 단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똘똘한 한 채를 사면 한 50억, 60억, 100억까지 가요. 그럼 아무리 저 같은 경우 교수 열심히 30년 해봐야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종원 평론가하고도 제가 여기서 잠깐 그 말씀 나눴는데 우리 이 박사도 저기 열심히 공부해서 국회 사무한다고 그랬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어쨌든간 이 기본 틀은 바꿔야 된다.
0: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총평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종훈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오셨는지 오늘 토론에.
3: 네, 일단 한 가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0: 예.
3: 사무관이 아니고 연구관이었습니다.
0: 아, 연구관. 예, 알겠습니다.
3: 예. 일단은 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토론회를 갖고 하는 거는. 근데 사실은 집권 초반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뭐 지금도 사실 집권 초반이기는 한데.
3: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집권하자마자 뭐 6.27 대책이니 대책 쫙 했잖아요.
0: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에 먼저 중의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했다.
3: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1년

0: 달려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거 잘 안 먹히는 게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서야 공론화 과정에 나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답이 있는 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론회를 예. 통해서 뭔가 결론을 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공론화를 그 과정을 거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임기 초반에 그걸 좀 해서 초반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좀 진행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이제 개인적인 아쉬움을 좀 갖고 있고요.
1: 예.
0: 뭐 그래도 뭐 좀 뒤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이거 한 것은 이제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이미 버려놓은 일,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실행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조의 트랙에서 벗어나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예.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트랙이 틀렸느냐 제가 보기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제대로 잡고 있다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사실은 이런 토론회를 공론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게 오히려 트랙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를 하게 돼요. 트랙에 벗어남으로 해가지고 본래 정책 취지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1: 예.
0: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거듭해서 부동산 정책 찔끔찔끔 내놓으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던 게 계속 잡소리들이 들어오거든요. 노이즈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누군 이거는 다 이해관계가 다 있는 거니까 누군가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고 그런 거잖아요.
0: 노이즈가 들어오는데 예.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 예.
0: 내지는 그쪽 좀 약간 카르텔 비슷하게 좀 형성되는데 관계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 중에는 공정하게 아 이거는 내려야 된다, 합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국민적 관점에서 그래야 된다, 국가 경제 관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1: 예.
0: 저도 이제 부동산 관련한 그런 전문가들 그 채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이 뭐 이제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1: 예. 예,
0: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쪽도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찬반 양론을 불러놓고 얘기를 듣고 뭐 하다 보면 아, 뭐 어차피 이런 걸 열었으니까 반대론자들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트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오히려 이 본래 기획했던 정책이 그대로 구현 안 되는 측면이 있다.
1: 예.
0: 저는 이번에는 그러시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1: 알겠습니다.
0: 싶고 예. 초기 방향성이 막 옳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1: 예.
0: 이대로 두면 그야말로 제2의 IMF 오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상승하는 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특히 강남 부동산. 저는
1: 예.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하려면은 한 뭐 100분 토론이 아니라 한 1000분 토론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답정너 토론회 아니야? 솔직히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다 답은 정해놓고 그리고 본인들이 뭐 보유세 인상하겠다라고 이미 답은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듣는 신용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보유세 올리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지금 이제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보유세를 올리면은 이게 이제 다 전세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가된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유세가 뭐 집값의 한 1% 정도 이제 그때는 예, 현재 가격이 아니라 매입가의 1%나 뭐 이렇게 주마다 다르지만은 1%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세입자들한테 다 전가가 되기 때문에 고통은 서민들이 받는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복잡한 논의들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참 어려운 문제다. 근데 어쨌든 세금으로 뭔가 이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는 좀 전체적인 기조인 것 같아요.
2: 오늘 이제 토론의 가장 큰 방향은 바로 그거예요. 부동산 세제 문제가 세금 문제가 가장 민감한 거 아니에요. 그
1: 예.
2: 부동산 세금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아, 지금 보유세가 우리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양도세가 좀 높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양도세라는 게 어떤 그 가격이 높을 때 양도세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싼 거 팔아봐야 양도세 별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1: 예.
2: 제가 그 짓을 많이 해봤는데 싼 거 팔아봐야 뭐 내는 것도 없어요. 저는 소득이 안 생겼으니까. 제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게 자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각자가 다 어느 집에서인가 살기 때문에
1: 예.
2: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이거는 모든 정치가 다 이해관계가 다른 겁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크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하죠. 부동산에.
1: 예.
2: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지금 지방이라는 게 이 수도권은 지방이 아니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요새 동탄, 기흥 이런 데 많이 얘기 나오죠.
1: 예.
2: 서울과 기흥에서도 서울도 각양각색이에요. 우리가 서울을 지금 잠깐 강남 말씀하셨는데 서울과 뭐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의 뭐 남부지방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1: 예.
2: 그래서 항상 헛다리질을 짚는 거예요. 문제의 팩트가 여기 있는데 본질이 여기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한다고요.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 집값하고 서울의 도봉구나 이 강북구 노원구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그걸 뭉뚱그려 서울이다. 그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진단을 잘못하니까 사실을 잘못 왜곡하니까 진단이 잘못 나오고 처방이 잘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부가 뭔가를 건드리는데 결국은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담당자는 거의 강남에 삽니다.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1: 예.
2: 그런 사람은 거기에 앉히면 안 돼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그런 말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기억이 모르겠는데
1: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주요 정책 결정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뭐 배제하겠다라고
2: 아, 다주택자라고 그랬죠. 예, 예, 예. 어떤 좀 심하게 그런 말이죠. 특정 그 가격 이상의 공직자는 저 주택 정책에 관여하게만 안 된다. 좀 그런 것까지 주장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 주장이 뭐 별로 논리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1: 알겠습니다.
2: 그만큼 예. 이 부동산 문제 말이죠. 허탈감이나 박탈감이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산의 격차가 너무 좀 양극화가 돼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집을 매매를 하면서 근저 17억 7천만 원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야당에서 지금 특히 이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더불어 근저당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 발언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3: 대통령은 집주인 대출이라는 강남 부자식 편법을 써서 물딱지가 되기 직전에 집을 팔았습니다. 대통령은 그 큰 돈을 빌려줄 여유도 있고 거주하는 관저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 예,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뭔가 제 느낌은 공수가 좀 바뀌었다. 지난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6채가 있고 그거 처분을 안 한다고 해서 뭔가 궁지에 몰렸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장 대표가 본인 집 대부분 처분하고 이러면서 공세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거와 관련해서 직접 질문이 있지는 않았는데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이 돈 벌어 내가 어디에 영업을 위해 또는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빌려주거나 이런 것을 국가가 관여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 이것은 국민들의 것이니까 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고 이제 은행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우회적으로 근저당한 거 이거는 별 문제 없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근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청와대 설명도 그렇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뭐 행해지는 그런 이제 관례에 따른 뭐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제가 알기로도 뭐 금매물 처리하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듣긴 했어요.
1: 예.
0: 제가 뭐 부동산 거래 특히 저는 아파트에 살지는 않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장삼이사들이 하는 거죠. 네. 그런 편법들 쓰는 건데 문제는 대통령이 장삼이사는 아니잖아요.
1: 예. 네.
0: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편법을 쓰시면 안 돼요. 그야말로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합법적인 거래를 하셨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죠.
1: 예.
0: 그래서 이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이건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의
1: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인들은 해도 이게 정부가 권유하는 방식은 아니니까 이거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고위공직자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 그런데다가 최고 고위공직자잖아요.
1: 예,
0: 대한민국
1: 예.
0: 그런 분이 하시면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1: 예.
0: 뭐 대통령이 약간 마음이 급했던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토론회도 있고 뭐 자기가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뭐 홀가분하게 이렇게 좀 밀어붙이려면 자기가 좀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 예.
0: 빨리 처분 어떻게 안 돼라고 밑에 사람들 체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무자들이 처리를 했겠죠. 그런데 실무자들이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찌됐건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1: 예.
0: 했을 때 대통령이 아 그래 그럼 그렇게 진행해라고 한 것은 실수다. 이거는
1: 알겠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뭐 가장 뭐 확실한 방법은 집값을 많이 싸게 내놓으면 근저당까지 뭐 안 잡히고 안 잡고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요신문에서 어제도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여기가 분당 양지마을인데 여기를 7월달 거래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23건 중에 9건이 근저당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들어오는 사람과 이게 나가는 사람의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유예를 이제 몇 달 동안 해주는 뭐 이런 거라서 일반인들은 많이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저는 이런 거 있다는 거 어제 처음 알았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예.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 왔대요. 그 어제 알았어요. 어제 알았는데 전혀 불법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1: 불법은 아니죠.
2: 저는 네. 저도 천천히 들여다봤더니 그 매수자가 뭐 대출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잔금을 10월 달에 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11억만 냈다는 거고
1: 그러니까 10월 달에 지금에 있는 세입자가 나가는 거예요. 기한이 만료가 되니까 그래서 그때 하고 그때까지 하고 거예요.
2: 예. 이 매수자는 또 자기 집이 있어 그게 또 팔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예. 당연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이제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뭐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대출을 해준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이 매도자가 돈을 꺼준 건 아닌데 예. 일단 이제 소유권 등기는 넘어갔어요 매수자에게. 7월 16일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래. 잔금을 안 받고 소유권을 남긴다는 게 이해는 안 가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런데 뭐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잔금을 이 돈 당신이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집이잖아요 매수자 집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 집이 아니니까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당신이 만약 돈을 안 내면 이걸 가지고 내 돈을 찾아가겠다. 이거 아니야? 그게 근저당이잖아요. 이거 전혀 문제는 없는데 저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러는데 아무튼 정서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봐요. 예. 편법이다. 이건 편법 꼼수 이렇게까지는 저는 보지 않아요. 사실은. 사적으로 내가 대출은 못해주고 그쪽도 대출받을 수가 없으니까 대출이 규제가 되니까 예. 내가 좀 잔금을 유예하겠다. 그 대신 당신 이거 일종의 외상 거래 아니에요? 외상 거래.
1: 외상 거래.
2: 외상을 안 갚으면 내가 이거 내가 가져가겠다. 찾아가겠다. 이거거든요.
1: 이게 이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사람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시차가 생기고 이제 돈의 공백이 있으면은 은행에서 몇 달 동안 대출을 받는 거죠. 그게 뭐 일주가 됐든 한 달이
2: 됐든. 그게 안 되니까 이런.
1: 근데 그거를 이자를 이제 은행은 어차피 이제 물건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담보를 잡아놓고 이자 수익을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정책적으로
2: 규제가 대출이
1: 대출을 못 하게 하니까 이제 근저당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이나 외신에서도 이제 뭐 기자들은 한국인이지만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담보 대출 규제 강화를 내세웠지만 자신의 주택 매매 계약이 정책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신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2: 비판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요. 왜냐면 편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편법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출이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편법이라고 그래요. 불법이라고 그러지는 않고. 불법 탈법은 아니에요. 또 하나 문제가 어쨌든 이거 비싼 아파트니까 29억 아파트는 비싼 거잖아요. 30억이니까. 이런 아파트를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럼 서민들은 여전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박탈감. 우린 못하는데. 그게 정서 문제예요. 그럼 대통령은 그런 헤아릴 필요가 있었다. 예. 그래서 거긴 동의합니다. 제가.
1: 알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불법은 아니다라는 거는 명확해졌고 이미 한 단계 넘어간 것 같아요. 오늘 토론회까지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 정책 그러니까 대출을 조금 규제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공감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 얘기해 볼게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세훈 시장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4: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1: 네, 어제 1심 유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인데 오늘 항소했다라는 얘기가 이미 전해졌고요. 일단 예상하셨어요? 이종훈 평론가님? 이거 네. 예상하셨어요?
0: 뭐 저는 유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1: 벌금 했고. 100만 원 이상 그러면?
0: 예, 그것까지?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 예.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주장하는 바는 명태균 천하의 거짓말쟁이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계속 말이 바뀌어왔던 명태균의 이런 진술과 간접 정황 증거, 직접 증거는 없는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유죄를 때릴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재판부가 명태균 씨 말을 그렇게 신뢰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사안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1: 네.
0: 사실은 이런 식의 방식이 선거 과정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 경우에 이게 많이 부각이 돼서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선거법 위반 그 사건에도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납해가지고 하게 한다라든가
1: 예.
0: 또는 이제 뭐 간접적으로 나중에 뭐 광고 실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 지역 언론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뭐 관련한 그런 걸 그러니까 조작을 한다거나 그랬던 전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판례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이런 게 주로 어떤 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이자들이 이 일들을 꾸미는지에 대해서
1: 예.
0: 지금 사법부가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증거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사실은 딱 그 그림이 나오는 거죠.
1: 예.
0: 처음부터 딱 이미 재판부는 어느 정도는 판단을 갖고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후원자가 대신 돈 내게 하고 여론, 그 사람이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언론에 이렇게 실리게 하고 이런 식의 패턴은 상당히 일반화된 패턴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간접 증거만을 가지고 그렇게 보진 않았을 거고 직접 증거가 많이 나왔잖아요.
1: 예.
0: 현금이 왔다 갔다 했고, 예. 그리고 여론조사가 실제로 실시가 됐고, 예. 그 보고서로 다 만들어졌고,
1: 예.
0: 어찌됐건. 그게 다 팩트이자 그게 다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죠. 본인 입장에서는.
1: 예.
0: 하긴 한데 그렇게 지금 뭐 지금 2심도 이렇게 유리한 이렇게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1: 알겠습니다. 그 뭐 야당에서 이제 국힘에서는 장도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렵다. 나경원 의원은 정치 재판이 임계점을 한참 넘었다. 이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이 빠르게 재개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 연결되는 분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전재수 부산시장 까르띠에 시계는 이거는 무혐의하고 왜 오세훈은 또 이렇게 중형을 내리게 이렇게 기소를 했느냐 뭐 이런 거를 문제 삼는 분들도 있고 좀 억울해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2: 뭐 그 예상했던 반응이죠. 근데 지금 그 사안과 이 사안을 같이 그렇게 대비하고 대치하고 이 등치한 사안 전혀 그건 그 사건을 따지면 돼요.
1: 예.
2: 이 사건의 판단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서 어떤 면에서 틀렸다 그걸 비판하면 돼요. 잊어서 갑자기 그 전재수 시장 얘기를 꺼내고 이재명 대통령을 꺼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오세훈 시장의 이 재판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다고 봐요. 그게 오늘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의힘이
1: 예.
2: 이 재판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이러이러한 게 지금 재판의 증거가 잘못 채택됐다든지 과도하게 법을 적용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재판의 문제가 있다. 그 2심에서 어쨌든 뭐 어쨌든 뭐 법원이 그걸 가지고 압박을 느끼지 않겠습니다만 2심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게 무죄가 될 것이다라고 그런 논리를 펴야죠. 정치적 공세라 하더라도. 갑자기 전재수 시장 얘기를 끌어오고 다른 건을 끌어와서 이건 공표하지 않다고 말이 안 돼 일단.
1: 예.
2: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이종원 평론가 말씀처럼 이거는 법원에서 그렇게 간접 증거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심증 가지고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명색이 오세훈 시장이 오선 서울시장이에요.
1: 예.
2: 물론 법원이 무슨 그 피고인의 뭐 직업이나 이런 걸 구해받지 않겠습니다만 또 의식 안 할 수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저 선출직이고. 얼마 안 됐고 이제 임기 시작한 20일밖에 안 됐어요.
1: 예.
2: 그럼 적어도 1심에서 이렇게 이거 중형이거든요. 완전 정치자금 뺏는 거예요. 이게 결정되면 말이죠.
1: 이 정치자금법의 벌금형의 최고가 1,000만 원이니까 그냥 예. 풀로 때려버린
2: 풀 때린 거예요. 정치자금법은 징역이 그냥 1,000만 원이면 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1: 예.
2: 근데 이거 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카톡 문자 메시지 그 돈이 오간 거 이걸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 지금 법원이 중요하게 봤던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종원 평론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후보자가 의뢰하는 게 금지돼 있어요.
1: 예.
2: 그 후보자가 의뢰하면서 자기가 하지만 일반 객관적인 여론조사 한 것처럼 해서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 잘 나온 것만 이제 공개를 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108조가 이걸 금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제 판사가 정확히 적시를 했다고요.
1: 예.
2: 뭐 설시라고 그러잖아요. 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판부가 정확하게 이거는 가장 이 금지하고 있는 그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자금법도 어겼고. 따라서 글쎄요. 2심에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유죄가 계속 인정이 된단 말이죠. 1,000만 원에서 벌금 내려봐야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1: 예.
2: 그러니까 이건 무죄가 돼야 돼요.
1: 무죄를 다투어야 돼요.
2: 무죄가 되는구나.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건데 이게 무죄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단순하게 형량의 문제라 이길 수 있어요. 2심에서.
1: 예.
2: 근데 이건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유무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글쎄요. 제가 뭐 함부로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마. 당연히 다퉈볼 여진이 있죠. 없다는 예. 건 아니겠습니다만.
1: 그 지금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세 건의 재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가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하나가 오세훈 시장인데 지금 김건희는 1심, 2심에서 다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 선고가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서 징역 2년을 받으니까 특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했고 오세훈 시장께 또 나오니까 또 연기됐어요 지금.
2: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의 사건이 각자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법원에서 한번 이거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조만간
2: 그렇죠.
1: 아,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기환송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무죄가 나온 게 파기환송이 된다라면은 나머지도 다 유죄가 비슷하게 나올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2: 봐야 되겠죠.
1: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예, 뭐 아직은 가정이지만은. 내년 1월에 만약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은 내년 중에 뭐 10월 아니면 4월 중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잖아요.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모의고사 성격이 강하고 또 하나는 이게 양당의 당대표가 그때 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 양당 당대표는 정치적 명운을 걸고 이거를 또 그래서 지는 쪽은 또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뭐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 파장을?
0: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그 의미가 커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범보수 진영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친윤계까지 포함해서
1: 예.
0: 약간 비상이 걸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친윤계들 사이에서 오동석 삼각구도
1: 예.
0: 얘기가 많이 예, 좀 회자되고 있거든요.
1: 오세훈,
0: 네, 한동훈,
1: 한동훈,
0: 이준석,
1: 이준석
0: 이 삼각구도로 해서 그러니까 포스트 장동혁 체제 하에서 이 삼자구도로 해서 이제 차기 총선과 대선에 임하려고 하는 아직은 그림에 불과하지만
1: 예.
0: 그 그림을 지금 그리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오세훈 시장하고 이 친윤계들하고 상당히 접촉도 활발했고 마찬가지로 한동훈 이제 전 대표하고의 접촉도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1: 예.
0: 자 그런데 이 지금 오동석 3자 구도가 이제 깨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오동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범야권 여론조사 대권주자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해보면 이준석 그 대표는 약간 좀 10% 밑에
1: 예.
0: 4-5% 정도에 머물러 있고 두 자릿수 나오는 건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1: 예.
0: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빠져버리게 되면 일강 구조로 재편이 돼버리면서 한동훈 쪽으로 힘이 확 쏠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1: 그렇군요. 이제
0: 그런 상황이 아닌가.
1: 예.
0: 물론 이제 그 틈을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노리긴 하겠죠. 그분들 요즘에 그 급병 굉장히 심각하게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1: 난가병. 아 예. 이걸 어떻게 나는 알아듣고 바로.
0: 그러니까 예.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철떡같이 딱 알아들으시는.
2: 난가병이란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1: 아 예예. 예. 예.
2: 저도 방송에서 들었어요. 말들도 잘 들리는 말들은 약간 더불어 근저당 뭐 예. 비난의 힘.
1: 예.
2: 힘인데 머리들도 좋아요. 또 정치한 사람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대권 가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 요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민주당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대표 후보는 3명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뭐 예상한 대로
2: 그렇죠.
1: 이 3명이 올라가고 고민정, 김보미 두 후보가 떨어졌고요. 최고위원 8명 지금 예비경선 통과한 분들이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이렇게 8명이 올라갔습니다. 뭐 친청계로 분류되는 분은 지금 이성윤, 최민희, 한민수. 이 3명은 처음부터 그렇죠. 친청계인데 3명이 다 올라갔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뭐 김용이라든지 서미화, 뭐 박선원, 그리고 친송영 길게로 좀 김영호 의원이 아마 그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 임미애 의원은 대구 쪽의 시당위원장인데 김부겸계라고 불러야 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소장 독자 노선 이렇게 좀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컷오프 결과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2: 뭐 친청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가 친청이도 거의 말씀하신 대로 예.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인지도가 높으니까. 대개 이런 선거는 여러 명이 나온 선거는 거의 인지도로 가요.
1: 예.
2: 이게 친명도 마찬가지. 박선원 의원, 뭐 김용 이분은 의원은 아닙니다만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왔던, 언론의 노출도가 많은 분이에요.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워낙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완전히 이제 그렇게 안착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뭐 그 말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재명 옛날 도지사가.
2: 그렇죠.
1: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지.
2: 그 예. 거기서 뭐 픽이 딱 된 거죠 말하자면.
1: 예.
2: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미아 의원도 그렇고. 임미 의원은 뭐 송영길계로 말하면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지금 친청계와 친명계가 비슷하게 나눠 가졌다고 일단 봅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전당대회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 신천지 논란이 굉장히 큰데 일단 신천지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5: 반면 분열주의 신천지의 삼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입니다. 잘못 뽑으면 다 잘못됩니다.
1: 예, 지난 21일에 당대표 최고위원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지금 신천지 얘기를 했어요. 3자 비밀연합,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가 3자 비밀연합이 있는데 이거를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목적, 본질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걸로 지금 친천계에서나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논란이 커졌어요. 이거 제대로 실체를 얘기하지 못하면 김민석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뭐 둘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일단 있지 않나 싶어요.
1: 예.
0: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김민석 후보가 조금 이제 정청래 후보에 비해서 아직 좀 밀리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드를 던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일각의 전망이 있고, 저는 이제 사실은 좀 다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전당대회 이후까지를 고려한 카드다.
1: 전당대회 이후요?
0: 예. 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를 대선 전당대회 이후에도
1: 예.
0: 자기 정치를 하기 힘들게 좀 묶어두기 위한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1: 신천지를 언급하면은 정청래 의원이 활동을 못 하나요?
0: 그러니까 관련설이 그동안 계속 불거졌었잖아요.
1: 예.
0: 예, 특히 뭐 지난번 그 1인 1표제 당원 1인 1표제 그때 관철시키고 그럴 때 친명계를 비롯해서 밖에서 나와 떠돌던 얘기가 이게 신천지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얘기가 좀 상당히 예, 그때 많이 나왔었고요.
1: 예.
0: 뭐 신천지의 그 좀 정관계 로비 창구로 알려져 있는 그 근우회 한국 근우회 회장
1: 이희자
0: 회장하고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보도도 여러 번 나왔고 뭐
1: 평화의 길인가 그 행사에 참여를
0: 함께
1: 한 거
0: 있는 사진도 예. 나왔고 또
2: 노벨의 길
1: 예. 노벨의 길인가요? 예. 뭐
0: 그 예. 정청래 의원 전 대표의 보좌관했던 유동균 씨 같은 경우에는 저 마포구청장까지 했고
1: 예.
0: 또 마포구청장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또 한국 근우회 행사에 또 참석해서 자기가 그 이 회장하고 한 20년 직이다 이런 발언한 게 보도가 나온 기록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어느 정도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좀 관계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신천지가 이제 그 로비를 했다고 전제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주당 쪽에도 같은 보험을 들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1: 예.
0: 그러면 당원들이 신천지 출신들이 국민의힘으로만 입당을 했겠는가? 아니다. 민주당 쪽에도 꽤 흘러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도 일각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당원 1인 1표제를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한 것도
1: 예.
0: 그런 신천지하고 연관이 있는 얘기다라는 설을 은 돌았어요. 이미 돌았는데
1: 예.
0: 이번에 김민석 이제 전 총리는 조금 더 그걸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지금 언급을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6: 예.
0: 그래서 이거 규명을 해야 되겠는데

0: 언젠가 규명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 김민석 전 총리 같은 인물이 총리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또 총리하면서 많이 받아보게 되잖아요.
1: 예.
0: 아무런 근거 없이 관련 얘기를 했을까? 근거가 있다라고 전제하고요.
1: 예.
0: 근거가 있다라고 전제하면 그럼 이 카드를 자기가 굳이 불리하지도 않은데 이 카드를 지금 이 시점에 던질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1: 예.
0: 그거보다는 아마 혹시 이번에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에 실패를 하면
1: 예.
0: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차별화 내지는 자기 정치를 강화하면서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1: 예, 예.
0: 유시민 작가의 언급들은 그 예고편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을 좀 우려하는 거 아닌가.
1: 알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어쨌든 전당대회 이후까지 봤다라고 하는데 이제 근거는 뭐 김민석 후보가 밝히겠다라고 뭐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떠도는 풍문만으로 이거를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여론의 역풍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2: 예. 신천지 문제를 잘못 다뤘다가는 역풍 정도가 아니죠. 지금 정청래 후보로서는 이거는 그 정청래 후보라고 지목은 안 했지만 뭐 얘기했잖아요. 지금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의 비밀 연합을 깨는 거예요. 정청래 예. 후보와 같은 패키지로 묶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해석의 영역이 그렇게 해석되잖아요. 지금.
1: 예.
2: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발끈하고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 아직 꽤 남았습니다만 한 달은 채 안 남았는데
1: 예.
2: 이거는 그 전에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대로 갈 수는 없죠. 이대로 가면서 이 투표에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물론 제가 봐도 총리까지 한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이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게 보통 이슈가 아니잖아요. 이게.
1: 예.
2: 이거를 그냥 아무 논거나 근거나 자료 없이 터뜨리지 않았을 것 같고 터뜨린 건 아직 아닙니다만 따라서 이거는 김 전 총리도 계속 전당대회가 이 신천지 이슈로 가면 안 돼요.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민생, 아까 우리가 부동산 문제 얘기했습니다만
1: 예.
2: 지금 적통 논란 얘기하죠. 유시민 작가 뭐 아주 심하게 뭐 어물전 썩는 냄새가 난다 등등도 뭐 난동 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과거 소환하고 말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일정 부분 불가피해요. 이 정치 이 전당대회도 개파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게 당연한데 이쯤 약간 도가 심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집권 초기이고 더군다나.
1: 예.
2: 그렇다면 김민석 총리가 어떤 전 김민석 후보가 뭔가 나름의 보관을 가지고 얘기했겠습니다만 빨리 그럼 이걸 정리하면서 넘어가야지. 한 달 내내 이렇게 갈 건가요? 신천지로?
1: 알겠습니다.
2: 저는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1: 예, 뭐 김민석 후보는 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 뭐 썩은 내, 뭐 필패 이런 거는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근데 지금 정청래 후보의 상승세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20일부터 21일 18세에서 전국 남녀 1036명에게 전당대회 당대표 누가 적합하냐 선호도를 물었는데 전국 전체 응답자 중에 정청래 33.7, 김민석 22, 송영길 11.7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청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많이 이런 식으로 좀 정청래 후보 상승세가 좀 뚜렷하거든요. 방금 언급한 여론조사는 무선 ARS 방식이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정청래 후보의 그 상승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0: 뉴 유시민 세력 이 부상하고 있다.
1: 뉴 유시민이요?
0: 예.
1: 어.
0: 더불어서 뉴 정청래 세력도 부상하고 있다.
1: 아, 요즘은 뉴 자를 앞에 붙이는 예. 게 뉴 트렌드네요.
0: 예. 요즘에 저기 그 댓글 보시면 예. 이런 댓글 쓴 거를 간혹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 평생 유시민을 지지할 줄 몰랐다.
1: 아.
0: 내 평생 정청래를 지지할 줄 몰랐다.
1: 예.
0: 이게 뭐냐면 뉴 이재명 세력들은 중도 보수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뉴 유시민, 뉴 정청래의 특징은 극우가 많아요.
1: 예.
0: 예. 윤핵인 세력들 중에 요즘에 유시민이나 정청래가 오히려 뭐 이 저 고성국이나 장동혁보다 낫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0: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 일단.
1: 오.
0: 네. 그리고 잘한다 잘한다죠.
1: 예.
0: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국 민심하고 지금 당심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1: 예.
0: 그 민심도 상당히 좀 왜곡된 상태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
1: 예.
0: 적극적으로 정청래 뽑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뉴 유시민 뉴 정청래 계일 가능성이 높다.
1: 그렇군요.
0: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글쎄요. 그분들이 정말 민주당이 잘 되라고 그 사람들을 정청래 대표를 지지를 할까요?
1: 예.
0: 저는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0: 오히려 망해라 망해라 하면서 그쪽을 찍어 지지.

0: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이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39.4, 김민석 37.5, 송영길 14.2. 그래서 양강이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31.3, 고민정 9.7, 송영길 7.5 이렇게 나왔어요. 그 김민석 후보는 더 이제 뒤로 처지고요. 그럼 정청래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뭐 인기가 있지만 크게 김민석과 차이는 안 나는데 국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인 지금 지지를 받아가지고 여론조사가 좀 잘 나온단 말이에요.
2: 이게 일종의 역선택 같은 게 들어왔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는 정청래가 되는 게 당대표가 되는 게 자신들이 더 상대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2: 극단적인 세력이 될 수 있다.
1: 예.
2: 그러니까 지금 그 지금 얘기한 것과 약간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무슨 이제 뉴 정청래 이런 말은 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너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1: 예.
2: 힌트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여담이고.
1: 아니 그 서정욱 변호사가 본인이 내가 뉴청래파다 지금 이렇게.
2: 그러니까 그 서정욱 변호사가 원래 극우의 성향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예, 예.
2: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
1: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예. 게 보수에서 보기에는 정청래가 되는 그러니까. 게 유리하다라고 봐서 뉴청래파를 지금 자처한다.
2: 그러니까 그런 뭐 식으로 자꾸 예, 이제 예. 그 희화가 되는 건데 예.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되면은 이 중도 외연 확장이 될 수 있잖아요.
1: 예.
2: 그 결국 선거는 중도 외연이에요. 결국은 코와 집토끼를 놔두고 거기 자꾸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선거예요.
1: 예.
2: 모든 선거가 다 그래요. 아무리 단단한 코어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지금 서정웅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청래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저의 판단이 저의 추론인데
1: 예.
2: 거긴 코어가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중도가 떨어져요. 그 어디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극단과 극단이 통하는 겁니다. 그런 정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전략적으로 그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1: 예.
2: 그래서 저도 그 아까 이 여론조사는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가 되면은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든지 극우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극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1: 예.
2: 국민의힘이 극우의 DNA를 갖고 있다.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고 그쪽에서는 정청래가 되는 것보다는 김민석 등이 훨씬 두려운 거죠. 아마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여론조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청래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정청래 후보의 상승세가 그럼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다시 좀 어떤 반등 반전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0: 그런데 지금 아직 그 후보 단일화 변수도 남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단일화를 하지가 않는 게 이제 선호 투표제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0: 단일화를 안 할 것이다.
1: 2순위를 이제 선호도로
0: 뭐 근데 저는 해서. 단일화 가능성은 그래도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 아,
0: 예. 근데 이제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후보 단일화 방식도 저는 택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 선호 투표제에도 불구하고
1: 예.
0: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표심은 명심에 기반한 표심 단일화는 어찌됐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정청래 연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1: 예.
0: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저는 결정적인 변수가 선호투표제라고 봐요.
1: 선호투표제.
2: 결국은 이게 지금 점점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정청래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가 우리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별로 생각보다.
1: 예.
2: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지금 사면 초과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표심에 작용할 수 있어요. 동정표 같은 것도.
1: 예.
2: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그런 코스프레 좀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선호투표라는 제도가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제도예요.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후보하고 단일화는 안 될 것 같아요.
1: 예.
2: 송영길 후보가 송영길 후보에게도 전 대표를 했고 대권 주자급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1: 알겠습니다.
2: 그렇게 단일화 안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결정적인 변수가 선호투표이기 때문에 선호투표는 분명히 이건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할 것이다. 따라서 저는 김민석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1: 예. 방송 중 언급된 차기 보수 진영 주자 시사인이 한국리서치 의뢰에 6월 9일부터 10일 18세 이상 2,000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웹조사했는데요. 차기 보수 진영 적합한 정치인 오세훈 18, 한동훈 23, 이준석 4였습니다. 자, 천상의 고수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 폴리텍 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 폴리텍 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8: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6: 주님의 영광과 함께.
7: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에게 취미를 물었더니요, 1위가 아무것도 안 하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 방학이 시작했으니 뭐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때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 먹이고 돌아서면 점심, 점심 먹이고 나서 치우면 간식, 뭐 대충 그런 하루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가 옆에 있기 때문에 늘어지고 주저앉을 뻔한 시간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 생각하니 서로가 있어서 참 다행인 여름이네요. 그죠?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7월 23일 목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조원선의 원더우먼 들려드렸습니다. 자, 목요일이네요 벌써. 오늘 하루 힘드셨죠? 그래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이랑 내일 방학하는 학교들 많던데 이제 아이들하고 놀 계획, 먹을 계획, 아 이거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이 대서인데 여름이라 다 귀찮고 몸도 축축 처지고, 오죽하면 설문조사 그 취미 1위가 아무것도 안 하기라고 나올 정도겠어요. 참 그만큼 글쎄 모든 현대인들이 좀 피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나를 움직이고 살게 만드는 사람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귀찮더라도 이렇게 시끌벅적 북적북적 이렇게 보내다 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도 함께 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죠? 자, 어쨌든 이 어른 입장에선 방학 있는 아이들 너무너무 부럽네요. 방학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행복한 여름방학 되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 CPBC 플러스의 음저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도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셔야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릴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거 준비하고 있는지 살짝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깐타 에스파뇰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여기에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도 준비하고 있죠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 여행 고흥으로 여행가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강금성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음악이 있는 밝은 저녁 풍경입니다. 아침에 미역국 먹고 출근까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침 기억이니까 안 날 수도 있죠 뭐 지금 이제 저녁 다 됐는데요 뭐 네 금성님 오늘도 너무 힘들어서 오늘 하루 너무 치열하게 보내느라 기억이 싹 지워졌나 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수정님께서 동남아 우기보다 더 습기 가득한 오늘 숨이 턱턱 막히지만 보사노바 리듬으로 잠시 재습합니다 네, 수정님, 아이 그래도 동남아 우기의 습도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훨 날거려 아마. 아 진짜 예전에 저 언제 마지막으로 동남아 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선명해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공항에서 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진짜 무슨 어항 속으로 들어간 느낌? 동남아 습도는 진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이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 장마철 습도가 이 정도니까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수정님 화이팅! 자 2848님께서 내일부터 가족여행 휴가라 오후 반차 내고 장보고 물건 준비하는데 없는 데가 많아서 투어에 둘째 수영복은 결국 새벽 배송시켰어요. 아이고 애쓰셨네요 고생하셨네요 그래도 휴가 떠날 때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들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현지에 가서 구할 수 없을 때는 정말 약간 낭패일 때가 많거든요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휴가 즐겁게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동철님께서 종디 아산 신정호수에서 런닝하면서 들어요 휴가철이라 그런지 많이들 뛰시네요 런닝 열풍이에요 하시면서 직접 찍어주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러닝 열풍이에요. 그렇게 찍어주셨는데 사람들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냥 호수 사진만. 네. 어쨌든 덥고 습한데 동철님 아주 멋진 취미 생활하고 계시네요.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화이팅 동철님도. 자 박진경님께서 방학 올 미소천사도 다음 주가 방학이랍니다. 방학에 좀 어마무시한 계획이 있는데 잘 시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엄마라는 이름으로 힘내볼랍니다. 네 역시 방학을 맞이하는 어머님들의 마음은 굉장히 각오를 다져야만 하는 스스로를 으쌰으쌰해야만 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죠? 자, 진경님, 미소천사와 즐거운 방학

행복한 방학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오늘 화이팅 해드려야 될 분이 많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다들 화이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밖에도 박효진님, 이지영님, 김유리님, 위정희님, 공다영님, 이상윤님 등등이 또 빵톡으로 인사 남겨주셨네요. 모두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성시경 씨가 리메이크한 곡이죠.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준비했고요. 이어서 안신혜 씨가 또 리메이크한 왜 그래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록밴드가 들려주는 조금은 의외의 노래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강렬한 록 사운드를 기대했다면 이게 정말 그 밴드 노래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들의 음악적 색깔을 과감하게 확장한 작품들인데요. 먼저 들어보실 곡은 미국 하드록의 상징 키스의 베스입니다. 이 곡은 1976년에 발표돼서 빌보드 핫100 차트 7위까지 올랐던 곡인데요. 이는 키스의 노래 중 가장 높은 싱글 차트 성적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화려한 분장과 폭발적인 퍼포먼스로 유명했던 키스지만 이 노래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친 기타 대신 어쿠스틱 기타와 오케스트라가 중심을 이루고 드러머인 피터 크리스가 직접 리드 보컬을 맡아서

담담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연주가 더해지면서 키스의 음악 가운데서도 가장 부드럽고 감성적인 명곡이 됐죠.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영국의 록밴드 퀸의 Cool Cat입니다. 이 곡은 1982년 발표한 10집 앨범 Hot Space에 수록된 곡인데요. 퀸의 기존의 락 사운드에서 과감히 벗어나 디스코와 펑크, R&B, 댄스 뮤직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 변화의 계기에는 Another One Bites the Dust 이 곡의 세계적인 성공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확인한 퀸은 한층 더 과감한 실험에 나섰고 그 결과 팬들 사이에서 가장 독특하고 논란이 많았던 음반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쿨캣은 앨범의 색깔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곡으로 손꼽힙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평소의 폭발적인 창법 대신 부드러운 팔세토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여유롭고 세련된 R&B 감성을 들려주는데요. 락 보컬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할 만큼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곡은 원래 데이빗 보위가 백보컬로 참여했던 곡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보위가 마음을 바꿔서 자신의 백보컬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해서 그 목소리는 들을 수 없죠. 락의 거친 에너지 대신 섬세함과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선택했던 두 밴드의 또 다른 얼굴, 그 색다른 매력을 함께 느껴볼까요? 키스의 베스, 퀸의 쿨캣.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록 밴드의 의외의 노래 두 곡 만나봤습니다. 저 퀸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 노래는 참 생소하긴 하네요. 네, 키스의 곡도 참 의외이고요, 그죠? 장재인님께서 우와 끄트머리만 들었다요. 베스 베스 키스 곡 중 최애인데 오 이어지는 쿨케 좋아요라고. 우리 장재인님은 두 곡 다 아시는 곡이고 좋아하는 곡인가 봐요. 오우, 리스펙! 음악 많이 들으시네. 공다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쫑디. 소갈비찜 먹으며 듣습니다. 다영님,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야? 소갈비찜? 와우, 너무 맛있겠다. 제가 그래도 가끔 고기를 먹긴 하는데 삼겹살, 요즘에 저희 동네 아주 맛있는 삼겹살 집을 찾아가지고 삼겹살 좀 먹고, 가끔 집에서는 이제 스테이크 고기 사다 놓은 거 구워 먹곤 하거든요. 소갈비찜은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이거는 명절 때나 가끔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소갈비찜인데, 소갈비찜 잘한다는 식당도 잘 안 가게 돼요. 왠지 소갈비찜은. 네, 근데 소갈비찜도 생각만 하면 이렇게 침이 고일 정도로 너무 맛있는 요리긴 하죠. 아유, 맛있게 드세요, 다영님. 양수정님께서 쭝디, 사람들 사진 찍으면 초상권 문제로 그래서 자연 풍경 찍어주신 것 같은데 쭝디 땡땡 이라고 양수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 러닝 하시는데 사람들 모습은 하나도 없고 호수 사진만 보인다고 살짝 불평을 했더니 우리 수정님께서 또 대신 저를 혼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네. 아, 그래도 왜 멀리서 이렇게 전경을 쫙 찍으면 저 멀리 달리는 사람들도 좀 보이고 풍경도 쫙 보이고 초상권 문제 없고, 나는 그런 사진을 생각한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길, 수정님. 7606님께서 64살인 아이 돌봄사입니다. 새벽에 7살 아이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오후에 유치원 차량에서 받아 집에서 데리고 놀다가 손톱에 예쁜 봉숭아물을 들여줬네요. 다음 주 유치원 방학하면 아이와 즐거운 시간 보내보려 합니다. 저희 아이 돌봄사 쌤들 이 시간 빌어 모두 화이팅 하시게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와, 저는요 진짜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7606님 너무 부럽네요. 전 가끔 동네 이렇게 걷다가 혹은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타면 아이들 같이 타고, 왜 유치원 다니는 그 애들 선생님이 이렇게 늘어뜨린 줄 하나씩 잡고 이렇게 다 같이 따라서 걸어오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거든요. 아, 볼 때마다 아,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도 애를 진짜 좋아해서 애랑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아무래도 전 남자라서 힘들겠죠? 저 같은 아저씨는 애들이 싫어하겠죠? 그리고 아무도 안 시켜주겠죠? 아, 64살이신데 이렇게 너무 멋진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우리 7606님도 아이들만큼 뭔가 이렇게 좀 깨끗해지는 거, 정화되는 느낌도 들 것 같고, 그리고 괜히 또 건강도 더 좋아질 것 같고 막 아이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조금 힘은 드시겠죠? 그죠? 체력 잘 만드셔서 오래오래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럽네요. 0321님께서 안녕하세요, 매일 잘 듣고 있는 박현정입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가서 남편과 덥고 습한 날씨에 집 보러 다니고 있어요. 어딘가에 우리 가족 모두 마음에 드는 집이 있겠죠? 집에 가는 길에 남편과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먹고 가려고요. 차에서 남편과 같이 듣고 있는데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네. 0321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아, 멋진 집, 좋은 집 구하실 겁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들려드릴게요.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2379님이 보내주셨네요. 쭝디, 저에게는 연세가 80이 넘으신 친정 엄마가 계십니다. 현재 치매 초기라서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시네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어머니 댁에 가서 챙겨드리며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반찬도 만들어드리고 청소도 해드린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엔 어머니 댁에 갔더니 집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집 주변을 찾아봤지만 보이질 않아서 결국 경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경찰분들이 수시간 찾은 끝에 어머니를 발견해서 모시고 오셨답니다. 안 그랬으면 실종 신고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잘 드시고 잘 지내고 계시지만 더 나빠지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GOD의 어머님께 신청합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내 마음의 풍경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2379님의 신청곡 G.O.D 어머님께 듣고 왔습니다. 아,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먹먹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그래도 우리 2379님 어머님 별 탈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 앞으로도 이런 일 생기면 안 될 텐데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아,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의학 그 기술로 치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개발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소식 듣는데 아, 진짜 빨리 그런 약이 좀 만들어져서 적어도 치매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이 좀 빨리 나와서 모두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2379님 어머님 건강하시길 바라고, 빨리 진짜 그런 이야기 나와서 어머님 건강도 예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게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2379님도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정성스럽게 보내드릴게요. 9755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연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중기로 접어드셨어요. 네, 9755님도 아버지께서 좀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네요. 박효진님께서 울산에 계신 시어머니 교통사고 나셔서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연락을 좀 전에 받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이고야, 지금 빨리 가보셔야겠네요, 효진님. 일단은 크게 다치지 않으셨으면 않으셨길 바랍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 일단 응급실로 또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너무 이렇게 확인하기 전까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가셔서 한번 보셔야겠네요. 많이 다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강금성님께서, 저희 엄마는 아흔이신데 저랑 딱 40살 차인데요.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 케어해주는데 화투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시네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될 수밖에 없죠. 화투 치면 계산을 계속해야 되고 생각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네. 화투가 도움이 되는데 이제 같이 쳐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정용 화투 쳐주는 AI 로봇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화투 쳐줄. 자, 나오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로봇 회사들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박효신의 숨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크테 언박싱. 1975년 1월 24일 폭우가 내리던 날 재즈 피아니스트 키스 자렛은 공연장인 독일 쾰른의 오페라하우스를 화내며 박차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 튜닝은 엉망이었고 어떤 건반은 아예 소리도 안 나고 페달도 먹통이었는데요. 공연 기획자가 울며 애원하자 마음이 약해진 키스 자렛은 다시 무대에 올랐고 고장난 건반을 피해서 온 힘을 다해 연주를 했습니다. 그 공연 실황 앨범이 쾰른 콘서트이고요. 350만 장이 넘게 팔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팀 하포드예요. 그는 우리에겐 가끔 엉망인 상태가 필요하고 더 무질서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포드가 말하는 무질서는 단순히 지저분한 상태가 아니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예상 밖의 변수가 끼어드는 순간을 뜻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무질서함이 삶에 필요할까요? 예상 밖의 순간엔 집중력이 솟아나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능동성이 삶에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키스 자렛이 망가진 피아노에서 중간 음역을 최대한 활용했고 멀리 소리가 퍼지도록 건반을 온몸으로 간절히 내리쳤던 것처럼 무질서한 변수는 또 다른 도전을 완성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는 인공지능에 자주 의존하며 적절한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 알고리즘에 또 기대게 됩니다. 하지만 팀 하포드는 이러다가 모두가 비슷해지면 나약함의 씨앗이 생긴다고 경고합니다. 다양성이 뒤섞인 사회일수록 강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도록 타인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해도 괜찮고 헤매도 상관없고 예상을 깨는 뒤죽박죽 순간에서 함께 난관을 통과하는 그런 재미를 우리 삶에서 많이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송소희의 파레이드였습니다. 팀 하포드라는 경제학자가 쓴 경제학 콘서트라는 책은 우리나라에서 50만 부가 넘게 팔리고요. 경제 지식을 쉽게 풀어낸 공로로 대영제국 훈장도 받았었다고 하네요. 무질서하거나 의외의 상황이 생기면 당황스럽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의외로 성공의 키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엉망인 곳에서 가장 인간다워지기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생각하면 조금 일이 안 풀려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화낼 일은 없겠죠? 그죠? 아마 그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또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 황상현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후덥지근한 날씨 더위 조심하세요. 네 상현님 어서오세요. 네 상현님도 이 더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신지원님께서 쫑디 8월에 서울 구경 가려고 하는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4학년 딸내미과 가요. 어허 방학 맞아서 따님과 여행 오시는구나. 글쎄 서울 좋은 곳 너무 많아요. 이미 뭐 검색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글쎄 저는 일단 경복궁은 꼭 가셔야 되고요. 경복궁 구경하시고 나서 기념품샵 꼭 들리셔야 되고 거기 살 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전시들이 있어요. 공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미술 전시라든가 뭐 다양한 전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셔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아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 있으면 한번 들러가도 좋을 것 같고 예술의 전당이란 공간도 한번 구경해 볼 만한 아주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 조카 데리고 코엑스 갔었는데 어우 오랜만에 가니까 거기도 좋더라고요. 네 거기 가면 또 별마당이라는 엄청나게 큰 그 서점이 있거든요. 거기도 진짜 멋있어요. 구경할 만해요. 어쨌든 딸아이와 행복한 서울 나들이 서울 구경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음악의 발견에 담긴 오늘의 이야기는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고요. 우리 남예진님께도 혹시 추천해줄 만한 서울 어디 포인트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바로 모시고 올게요.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감하다가 더 가까워집니다. 음악의 발견. 네, 음악의 발견. 오늘도 역시 남예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남예진입니다.
0: 자, 방금 들으셨죠? 네. 혹시 추천해줄 만한 서울?
1: 저는 그 경복궁 가셨잖아요. 네. 조금 걸어오면 광화문이잖아요. 네. 그 광화문에서도 하루 종일 놀거리들이 있거든요. 세종문화회관 보시고 그 광화문 광장 지하에 가면 또 이렇게 관련 어떤 전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학습할 만한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건너편에 교보문고 가서 이렇게 좀 놀다가 또 올라오면 역사박물관 있거든요. 네. 거기에 한 곳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거기서 하루 종일 노셔도 됩니다.
0: 맞아요. 그 근처에 또 맛집도 많아요.
1: 그럼요. 네.
0: 자, 잘 들으셨죠? 자, 우리 예진님은 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1: 아, 진짜 너무 더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밌는 일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네. 지난주에 그 저희 라이브 하셨던 최정철 씨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0: 거기 다녀오셨어요?
1: 네. 다녀왔어요.
0: 와, 저 그거 보러 가고 진짜, 싶었는데 정말.
1: 노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0: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1: 근데 그 나미 선생님의 노래들을 이렇게 몇 곡 하셨거든요. 네. 근데 목소리가 너무 똑같으셔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슬픈 인연을 부르시는데 네. 나미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오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못 알아뵀어요. 저보다 더 젊으세요. 와.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0: 진짜. 네. 요즘 어떤 모습이신지 참 궁금했는데.
1: 긴 생머리에 이렇게 네. 너무 늘씬하시고 막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1: 네, 진짜 대단하신 네. 분.
0: 아유, 참 저도 꼭 가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0: 개막식 폐회식 외에도 또 하프타임 쇼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처음 시도된 게 있었어요.
1: 와, 엄청나더라고요.
0: 네, 그래서 그 공연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역대 월드컵에서 어떤 가수들이 이렇게 월드컵을 빛냈을까 하고 제가 조금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몇 분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인공부터 소개시켜 주시죠. 네,
0: 첫 번째는 이번 월드컵에서 그 폐막식에 미국 국가를 제창하셨 제니퍼 허드슨입니다.
1: 네.
0: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결승 경기 시작 전에 이 순서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어떤 비난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경기인데 왜 미국 국가를 부르냐.
1: 느낌은 그러네.
0: 조금 그랬는데 사실 노래를 듣는 순간 진짜 이거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이 제니퍼 허드슨의 노래가. 네. 그래서 이게 뭐 미국 국가고 뭐고 네. 이 노래에 빠져들었는데요. 제니퍼 허드슨은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이고요. 우리가 잘 알게 된 계기는 그 비욘세와 함께 출연했던 드림걸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네. 알게 됐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 그 영화로 아카데미상 받았죠. 그 이후에 그래미상 받고 에미상 받고 토니상 받고 이 모든 상을 다 받은 사람은 미국에서도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사람이죠.
1: 네.
0: 그리고 평소에 아레사 프랭클린과 휘트니 휴스턴을 존경한다고 자주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2021년에 그 리스펙트라고 아레사 정기 영화가 있었어요.
1: 네.
0: 거기에 이제 주인공을 맡기도 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그 아레사 프랭클린이 생전에 내 전기 영화가 나온다면 주인공은 제니퍼 허드슨이 해야 된다라고 미리 정지를 하셨었다고 하네요.
1: 와.
0: 네. 그리고 또 제가 요거를 이제 조사하다가 너튜브에서 2010년에 그러니까 휘트니 휴스턴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그 휘트니 휴스턴 앞에서 이 제니퍼 허드슨이 I Will Always Love You를 부르는 그 영상이 있어요.
1: 네.
0: 근데 너무 그 관객석에서 휘트니 휴스턴이 서 가지고 계속 뭔가 감격의 이렇게 제스처들을 보여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니퍼 허드슨이 가사를 바꿔서 휘트니 뭐 Will Love You 막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약간 마음이 너무 찡합니다. 그 2년 후에 이제 휘트니는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1: 아이고.
0: 네.
1: 참.
0: 정말 꼭 찾아서 보시길 바라고요.
1: 네.
0: 지금 그래서 들려드릴 곡은 And I Am Telling You I'm Not Going이라는 그 드림걸즈의 삽입곡이에요.
1: 네.
0: 이 곡은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솔로 넘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곡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나 부를 수가 없는 노래더라고요.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인데요. 그 주인공이 영화에서 제이미 폭스였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1: 네.
0: 그 제이미 폭스를 이 제니퍼 허드슨이 너무 사랑했는데 이제 버림을 받고 나서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절대 너 안 떠난다. 너는 결국에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절규하면서 부르던 그 노래입니다.
1: 네. 자, 그러면 제니퍼 허드슨의 And I am telling you I'm not going.
0: 네.
1: 이 곡 첫 곡으로 들을 텐데 노래 듣는 동안 음악에 대한 소감 전해주셔도 되고요. 남예진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아우 참
1: 길이 빡 쳐야 될 것 같아요.
0: 숨쉬기가 어렵네요. 듣는 것만으로도. 네, 제니퍼 허드슨의 I am telling you I'm not going. 아우 엄청난 노래입니다.
1: 네.
0: 네, 영화 드림걸스 OST이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이지영님께서 첫음부터 가슴을 뻥 뚫어주는 노래네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예진님의 또 목소리에 대해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예진님 목소리는 재즈, 빈티지, 국악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라고.
1: 좋네요.
0: 락이 섞여 있고 또 힙합이 섞여 있는.
1: 그렇죠.
0: 네, 정말 우리 예진님의 목소리도 독보적인 목소리입니다. 김수정님께서 이 노래 오래간만이네요. 장재희님께서 와 보이스가 아끼네요. 완전 멋져. 어후. 김지원님께서 공연장 한복판에 있는 느낌이에요라고.
1: 네, 맞아요.
0: 네,
1: 그런 느낌입니다.
0: 참 엄청난 보컬입니다. 네. 진짜 이렇게 소리를 내고 괜찮나?
1: 그러게요.
0: 와 어떻게 이걸 견디지?
1: 그 월드컵 국가 부르는 장면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0: 미국 국가만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네. 그리고 그날 또 트럼프 아저씨가
1: 네 마지막에 희한한 행동을 좀 하죠.
0: 트럼프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도. 네. 거기 꼭 껴가지고 사진을 찍고 싶은가?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해.
1: 저도 찍고 이해하지만, 싶었을 것 같은데.
0: 아 그래도 그 미국이란 나라의 주최국의 대통령인데.
1: 그러게요.
0: 아 좀 주인공들한테 양보를 해야지. 아유 정말 진짜.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음악의 발견. 오늘은 역대 월드컵을 빛낸 가수들의 음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곡 소개시켜주세요. 아 유현미님께서 네. 뒤늦게 또 사연 주셨는데 쭝디님 이 노래 듣고 부르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라고. 네. 현미님 부를 생각은 하지 말고 네, 그러다 진짜 큰일 나. 119 불러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듣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자고요.
1: 네.
0: 자, 두 번째 주인공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두 번째 주인공은 그 제니퍼 허드슨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이에요.
0: 네.
1: 94년 미국 월드컵 폐막식에서 휘트니 휴스턴이 이렇게 펠레의 손을 잡고 나와서 25분간 공연을 합니다.
0: 네.
1: 이때 이 94년 미국 월드컵의 휘트니 휴스턴 공연부터 이 월드컵에서 이 대중음악 가수들의 공연이 좀 본격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때 나와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I Will Always Love You나 Greatest Love of All 이런 것들을 25분 동안 열창을 합니다. 사실 휘트니 휴스턴은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이제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서 디바, 최고의 가창력, 뭐 전설적인 가창력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앞서 소개한 제니퍼 허드슨도 그렇지만 뭐 비욘세나 알리샤 키스, 아리아나 그란데 또 심지어 라이벌로 거론되던 머라이어 캐리까지도 항상 휘트니 휴스턴은 롤모델이자 우상으로 꼽는 그런 분입니다.
0: 네.
1: 그만큼 가창력 자체가 거의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이 휘트니 휴스턴 노래를 제가 고르면서 좀 많이들 아시는 곡은 자주 들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덜 알려진 곡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부르던 곡을 한 곡 선곡해봤습니다. Same Script Different Cast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 곡이 나올 당시에 굉장히 그 R&B의 신성이었던 데보라 콕스라는 보컬과 듀엣으로 부른 그런 곡이에요. 같은 대본, 뭐 다른 캐스팅, 다른 배우 요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내용이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전 여자친구와 현 여자친구가 막 싸우는 거예요. 전 여자친구가 야 너 그 남자가 너한테 뭐 이런 말 했지? 그거 나한테도 했던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현 여자친구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는 연극을 보는 듯한 가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0: 아유 참 그 컨셉이 아주 재밌네요. 진짜. 자 그러면 휘트니 휴스턴의 Same Script, Different Cast.
1: 네.
0: 데보라 콕스와 함께 부른
1: 예,
0: 노래.
1: 맞습니다.
0: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정말 여러분 엄청난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휘트니 스턴과 데보라 콕스가 함께 부른 Same Script Different Cast. 여러분 이 시간 항상 네. 우리 예진님께서 팝송 소개해 주실 때는 가사를 항상 이 번역된 가사를 함께 가져다 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가사와 함께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말 노래가 너무 좋은데 너무 웃겨. 진짜 가사 내용이 정말 예술이에요. 아니 중간에 제가 빵 터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 중간에 노래 중간에 이 데보라가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그 코러스처럼 그런 파트가 나와요. 그 부분 가사를 봤더니 뭐냐면 휘트니가 더 이상 그러니까 휘트니가 노래 부르는데 데보라가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러면 휘트니가 귀를 막지 말고 들어. 그러면 데보라가 난 안 들을 거야. 그럼 휘트니가 그래도 내 말 들리고 있다는 거 알아. 이런 가사거든요. 거기에 데보라가 왜 우리 누가 잔소리하면 왜 그런 거 하잖아요. 귀를 양손으로 누르면서 아 이거 있잖아요. 아 이게 가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노래는 꼭 직접 번역된 가사와 함께 다시 한번 네. 들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최고의 노래네요, 진짜. 양수정님께서 94년도 휘트니 언니 그 공연 장면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어요. 고음 절정이던 시절이라 너무 아름답네요. 전 꾀꼬리 머라이어 언니보다 윈니 언니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네 윈니 아랫니 할 때 윈니 언니로 김수정님께서 휘트니 휴스턴 노래도 따라 부르다가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소찬휘님 목소리 다음으로 이 언니 목소리가 가장 시원해요라고. 와! 와, 이 방송 소찬휘 씨가 들으시면

0: 너무 좋아하시겠는데. 오.
1: 근데 또 따라 부르셨네요. 또.
0: 네. 자, 엄청난 노래를 오늘 듣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 자, 계속해서 음악 있는 저녁 풍경.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은 역대 월드컵을 빛낸 가수들의 이야기와 음악들 만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세 번째 주인공은 샤키라입니다. 샤키라는 그야말로 월드컵을 대표하는 어떤 월드컵의 여왕 같은 존재예요. 아... 이번 월드컵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네. 2006년 독일 월드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총 네 번의 월드컵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0: 야...
1: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 샤키라 모습 혹시 보셨어요?
0: 봤죠.
1: 아니 77년생이라는데 저는 20대라고 해도 의심을 안 할 그런 외모더라고요.
0: 77년생이었어요? 네. 샤키라가? 저는 샤키라를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가수라서 네. 진짜로 저는 20대, 네, 20대 후반 정도로 네. 봤는데
1: 77년생이라는 거예요.
0: 와 미쳤다.
1: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0: 정말 미쳤다.
1: 뭔 짓을 한 건지.
0: 와.
1: 샤키라는 남미의 콜롬비아 북부 바랑키아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이 카리브해 연안이기 때문에 유럽과 아프리카 문화가 이렇게 유입이 좀 된 곳이었고요.
0: 네.
1: 또 아버지가 레바논계여서 중동 문화의 요소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샤키라의 음악에 라틴 음악, 아프리카 음악, 뭐 중동 음악, 유럽 음악, 팝까지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이라는 어떤 이 초국가적인 공동체성을 담아내기에는 아주 적합한 음악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샤키라가 네.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0: 네.
1: 샤키라를 이렇게 세계적인 팝스타로 만든 결정적인 곡이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Whenever, Wherever라는 곡인데요. 이 전까지도 스페인어권에서는 정상급 가수였는데요. 이 곡을 통해서 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0: 네.
1: 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조금 흔치 않은 악기들이 나와요. 안데스 지역의 전통 악기라고 하는데 차랑고라는 기타처럼 생긴 악기와 네. 케나라는 관악기 소리들이 이 굉장히 독특한 월드 비트랑 막 혼합이 돼서 샤키라만의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0: 네. 자, 혹시 가사 내용 대충 어떤 내용인지 살짝 소개시켜 주시면 들으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먼 곳에 있는 이 장거리 연애를 하는 그런 커플인 것 같아요. 근데
0: 네.
1: 이 거리도 국경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우리는 운명이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대목들이 많은데 좀 말하기가 그러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쪽에 좀 자신이 있으시면 가사를 한번 곱씹어서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샤키라의 Whenever, Wherever 들으시죠.

0: 네, 샤키라의 Whenever, Wherever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그 샤키라의 에너지가 그대로
1: 네.
0: 느껴지는 또 그런 곡입니다. 양수정님께서 와, 저이 노래 너무너무 좋아요. 안데스 산맥을 오르며 알콩달콩 예쁜 사랑하는 거죠 뭐. 에헴, 팝 가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라고 우리 수정님께서 또 영어 실력을 이렇게 뽐내주고 계시네요. 팝 가사가 대부분 그런가요?
1: 그런가 보네요.
0: 수정님, 대체 평소에 어떤 팝을 자꾸 들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수정님. 이지영님께서 샤키라 너무 좋아요. 박진경님께서 마카레나 전왜급 생각날까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곡 느낌이 마카레나와 비슷한
1: 네, 좀 그런
0: 느낌이기도
1: 느낌이
0: 하네요.
1: 있네요.
0: 그렇죠?
1: 네.
0: 아, 이 샤키라의 노래도 저렇게 우리 예지님이 준비해주신 가사 보면서 노래를 듣는데, 야, 진짜 가사 양이 엄청나요. 참 수다쟁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노래니까 이 가사가 외워지는 거지.
1: 아, 그쵸.
0: 노래가 아니었다면 이거 가사 못 외워요, 진짜.
1: 진짜.
0: 참 그런 의미에서 또 노래의 힘은 또 대단한 것 같기도
1: 엄청납니다.
0: 하고.
1: 네.
0: 네, 우리 그래서 학창 시절에 뭐 외울 거
1: 아,
0: 있으면 멜로디
1: 막,
0: 붙여서
1: 아, 그쵸.
0: 외웠던. 아이고 참 별의별
1: 아,
0: 짓을
1: 그러게요. 근데 그런
0: 다
1: 거
0: 했던.
1: 아직도 안 까먹는 것들 뭐 있는 것 같아요.
0: 있긴 있는 것
1: 예.
0: 같은데 다시 해볼 생각은 별로 없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외운 것들이 그렇게 크게
1: 그건 그래요.
0: 인생에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역대 월드컵을 빛낸 세계적인 스타들의 음악을 듣는 특별한 시간 준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인공이네요.
1: 네, 네 번째 주인공은 이 라틴 팝의 붐에는 사실 샤키라 이전에 이 리키 마틴이 먼저
0: 아,
1: 있었습니다.
0: 빼놓을 수
1: 네,
0: 없죠.
1: 98년 프랑스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부르면서 유명해졌죠. 그 코파 델라 비다라고 고고고 알레 알레 알레 이런 노래 있었습니다. 네, 아직도 굉장히 많이 들려지는 그런 노래인데요.
0: 그죠.
1: 98년에 프랑스와 브라질 결승전 열리기 전에 리키 마틴이 이 노래를 공연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99년 그래미에서 이 노래를 또 다시 부르면서 미국 음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팝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 이런 음악도 있구나 하면서 그 장면이 흔히 라틴 팝 붐을 촉발한 순간이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순간이라고 해요. 그
0: 네.
1: 무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리빙 라비다 로카라는 노래를 발표를 해서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르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 흐름을 이어서 샤키라라든지 제니퍼 로페즈,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같은 라틴 팝 가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 시기에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도 뭐 백지영 씨, 홍경민 씨, 박미경
0: 어우,
1: 씨가
0: 맞아요.
1: 라틴 팝의 그 느낌이 있는 곡들을 많이 네.
0: 한국의 리키 마틴,
1: 그쵸,
0: 홍경민.
1: 홍경민 씨가 그랬죠.
0: 조성모 씨도
1: 맞아요.
0: 그런 거 한번
1: 그옷
0: 했었잖아요.
1: 비슷하게 입으시고 막 춤도 비슷하게 추시고 생각이 납니다.
0: 맞아요. 그때 붐이었네요, 진짜.
1: 네. 그래서 이번에는 리빙 라비다 로카라는 리키 마틴을 스타로 만들어준 그 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Living La Vida Loca.
1: 네.
0: 삶을 미친 듯이
1: 네.
0: 산다, 뭐 이런
1: 네.
0: 뜻인 것 같아요.
1: 열정적인 삶을 살다.
0: 네,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0: 아우 진짜 언제 들어도 그냥 신나는 에너지 넘치는 리키 마틴의 Living La Vida Loca 들었습니다. 김수정님께서 신난 신난 신난 난난난 아 무슨 표현이야 정말. 아 근데 은근히 이거 재밌네.
1: 그러네요.
0: 신난다 신난다 이건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수정님께서 하는 방식 이거 되게 재밌네요. 수정님 나 이거 어디가 써먹어도 돼? 신난 신난 신난 난난난 김지원님께서 저녁 먹는데 너무 흥이 나요. 소화 다 됐어요. 유현미님께서 동네 산책 중인데 음악에 몸이 움직여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행입니다. 왜 그 가끔 산책로에서 어머님들 네네. 어머님들 이렇게 몸 흔드시면서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이런 음악 듣는 게 아닌가.
1: 그런가
0: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틴 쪽의 그 율동 느낌이 나오게 되죠. 현미님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양수정님께서 축제네요. 모두 어깨 좌우 흔들면서 고개도 까딱 컴온. 예진님 오시는 날마다 말 거는 남편 없어서 오늘도 신나네요.
1: 아니 왜 저 오는 날마다 남편분께서 네. 어디 가시는 거죠?
0: 이렇게 그 아직 예진님이 결혼을 아직 안 하셔서 네네. 모르실 수 있는데 참 귀찮게 해요. 집에 있으면 그냥 신경 손이 많이 가. 엄청 귀찮게 해.
1: 그렇구나.
0: 네. 박진경님께서 이 곡 맥주 광고였나? 광고 음악에서 처음 듣고 겁나게 몸 흔들어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육퇴를 못해서 몸을 못 흔들고 있어요. 이 음악이 신나니까 못자나 봐요. 네. 아이들의 이 흥도 그쵸. 충분히 돋굴 수 있는 그런 곡이죠. Living La Vida Loca. 자, 이 시간 또 역대 월드컵을 빛낸
1: 네.
0: 스타들의 음악들 만나고 옛 기억도 되살려보고 참 좋네요.
1: 네.
0: 리키 마틴 찾아보니까 많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나이를 많이 들어서 두 아이 키우면서 아주
1: 대단합니다.
0: 행복한 결혼 생활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요.
1: 네, 아 자랑스럽게도 이상하게 이번 월드컵에서 K-pop 스타들이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0: 아유.
1: 네, BTS 또 뭐 캐대연의 이재 씨, 또 네. 블랙핑크 리사 막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또 마지막에 시상식 보니까 정호연 씨도 또 등장을.
0: 네, 월드컵 트로피를 네, 소개하는 행사에 참여했더라고요.
1: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저 호프를 봤거든요.
0: 아우 보셨어요? 와, 어떠셨어요?
1: 저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0: 그죠?
1: 네. 아니 대단하죠. 이게 왜 이렇게 평이 갈린다고 이게 왜 갈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0: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무 대단한 작품이에요.
1: 와, 진짜 저는 보는 내내 감탄을 계속했습니다.
0: 되게 자랑스럽지 네,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를? 막 이러면서
1: 너무 잘 찍으셨고
0: 그러니까요.
1: 네, 스토리도 멋지고
0: 호프의 정호연 씨 나오는 장면 되게 멋있죠.
1: 진짜 처음 등장할 때 정말 네. 강렬했어요.
0: 약간 그 영화 속에서 제일 그 겉도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멋있게 나오니까.
1: 맞아요.
0: 예. 자, 그러면
1: 네, 맞아요. 우리 다른 얘기하고 있었죠. 아무튼 이 BTS가 나왔는데요. BTS가 월드컵 공연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완전체는 아니었지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정국 씨가 그 드리머스라는 공식 사운드 트랙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BTS 노래를 제가 선곡을 하려다가 BTS 노래 좋은 거 너무 많지만 이제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서 제가 RM 씨가 2022년에 발표한 솔로 앨범 인디고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 수록곡 보면 첫 트랙에 윤이란 곡이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 윤의 피처링으로 에리카 바두 이름이 써 있어서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에리카 바두를 평소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에리카 바두가 우리나라 가수랑 하면서 이제 듣게 됐던 거죠.
0: 네.
1: 근데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윤이라는 것은 한국 단색화의 거장 윤형근 화백의 성을 따온 거래요. 이 평소에 RMC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노래 들어보면은 신기하게 처음과 끝에 이 윤화백의 실제 목소리 인터뷰하는 소리가 샘플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메시지는 예술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 특히 에리카 바두가 부르는 부분이 되게 멋있어요. 내용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침묵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구절을 반복해서 부르거든요. 저는 이게 완전히 약간 철학의 무슨 명언처럼 다가오더라고요.
0: 아 진짜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RMC가 이게 이런 예술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생각이 되게 깊은 분이구나라는 거를 이 곡을 들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0: 네. 평소에 뭐 RMC에 대한 이런 그 평들이 많이 들려서 저도
1: 네.
0: 눈여겨보는데 진짜 예술 쪽에도 굉장히 애호가시고
1: 네, 네, 네.
0: 그리고 평소에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가 말투만 봐도
1: 네.
0: 굉장히 깊은 사람이구나
1: 맞아요.
0: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1: 굉장히 평소에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마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 BTS RM의 윤,
1: 네.
0: 에리카 바두가 함께한 노래
1: 네.
0: 이 곡 들려드리면서 우리 예진님과도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재밌는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0: 좋은 음악도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자 여러분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저녁 7시 음저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0: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일본 성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요즘 등굣길과 하굣길이 한산해졌죠? 네, 전국의 초중고생들이 본격적인 여름방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방학이 오히려 더 바쁘다고 하죠. 학원도 다니고 이런저런 일정도 많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건 역시 여행이라고 합니다. 멀리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주일학교 캠프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영적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솔길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 방배동 성당 초등부 여름 캠프 주제가 예수님을 부르면이었습니다. 방문할 친척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자녀가 한두 명인 가정인 대부분인 요즘은 사촌끼리라도 어린 시절부터 자주 만나면서 좋은 추억도 쌓고 친해지는 시간이 참 소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에는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선 손주들은 올 때 반갑고 갈 때 더 반갑다 하시면서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반가운 손님일수록 정성과 품이 더 많이 들지만 그래도 반가운 손주들이 오면 어르신들의 마음이 훨씬 기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오솔길 가족들도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추억여행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여름방학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오솔길 가족들과 사연 나눠주실 분들 기다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고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출석하셨네요. 네, 오늘도 역시 열심히 일하며 듣습니다. 일하다 보면 짜증나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 모든 순간도 감사라고 생각하며 걸어갑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짜증나고 힘들 때가 더 많지만 그 순간도 이렇게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도 참 많죠. 예, 마음의 여유 찾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0691님, 인터넷의 한 카페에서 얼굴을 익혀뒀던 한 분이 여섯 분에게 장기 기증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뇌전증을 앓다가 최근에 발작이 뇌사 상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뇌전증 환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분은 편견 어린 시선들을 견뎌내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거고 또 그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으실 수 있었겠지만 아주 따뜻한 사람으로 또 착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떠나신 자매님을 떠올려 보면서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매님의 고통스러웠을 시간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며 유난히 슬픈 시간입니다. 하느님 자매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소중한 사연 남겨주셨어요. 네, 우리 자매님께서는 천상에서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잘 왔다고 수고 많았다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아요. 예, 살아서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나눠주셨고

또 예수님처럼 다른 분들에게 그 장기를 기증해서 또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을 하셨네요. 예, 슬프지만 슬프도록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사연 남겨주신 069 하나님, 예, 잘 이겨내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7855님, 송옥님, 크리스나입니다. 본당에서는 주말마다 아이들의 여름방학 캠프로 꽉 짜여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건강히 즐거운 캠프가 되길 오솔길 걸으며 두 손 모읍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여름 신학기 시작되는데요. 예,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행복한 시간 되면 참 좋겠죠?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아론 밴드가 부릅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추억.

떠나 입술을 겹고 대학에 갔지. 멀리 떠난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모임을 하고 몇몇 친구들 군대 가고 취업 준비로 노량진고 시원 청년 실어 위기의 한국 자신의 미래와 싸우고 있었지. 모두들 사회에 적응해가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직장 생활에 쫓겨가며 소중한 분을 잊고 있었지.

네,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신자가 아니었는데 제 외가가 천안이거든요. 이렇게 외가에 가면 성당이 됐든 교회가 됐든 여름에 그 동네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노래도 하면서 신나게 이렇게 놀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예, 그런 추억들을 다 한 분씩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5584님 안녕하세요. 수녀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좀 위로가 되셨나요? 예. 5584님 그래도 참 용기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들 우리와 함께 나눠주시고 또 기도 요술길 가족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2037님 오늘은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 또 폭우로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종잡을 수가 없는 날씨입니다. 이번 주까지 내린다고 하니까 비피 없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방송국 오는데 다행히 비가 내리질 않아서 좀 약간 즐기면서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이렇게 연립주택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하에 계시는 분들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폭우에 장마에 큰 피해가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채칠리아님. 햇살이 뜨거운 날씨에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지금은 또 햇살이 뜨거운가요? 네. 네. 팅겨벨님, 구역 모임 있는 날 보통 4시라 기도의 오솔길이 함께 못하는데 오늘은 1시간 미뤄져서 듣고 갈수 있어서 좋아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기도의 오솔길 끝나고 또 구역 모임 좋은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음성 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1516님이 신청해 주신 기도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저희 본당인 의정부 일동에서도 주일학교가 없어졌다가 이번 주에 올해 처음 오랜만에 주일학교 행사를 합니다. 저희 본당에서도 믿음으로 좋은 날씨 속에 안전하게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주일학교가 앞으로도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1516님 이렇게 즐거운 소식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은 많은 본당에서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봉사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성당에 울려퍼질 생각을 하니까 아주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행사가 아이들에게는 아주 즐거운 추억이 되고 또 부모님과 주일학교 교사들, 본당 공동체 모두에게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성당에 오면 참 좋다, 즐겁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도 부디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기쁨을 더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행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의정부일동 분당의 모든 어린이들과 네, 봉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신청해 주신 1516님도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더 프레젠트의 예수님과 놀 사람 여기부터라.

네, 장완진의 달려가고 한 곡 더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티나님, 안녕하세요. 저도 신입교사라 이번에 초등부 주일학교를 처음 같이 진행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 걱정이 먼저 앞서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잘해보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더위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을까요? 예, 신나게 행복하게 아이들과 예, 첫 시간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행복하게 할까요? 네, 푸른하늘 사무엘님, 아이들을 위한 귀한 기도에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힘쓰는 모든 봉사자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남겨주셨고요. 예, 튕겨빌님, 의정부 일동 주일학교와 전국의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 봉사자들께서 주님의 은총 가득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여름 신앙학교 캠프 등 활동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립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지금 전국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봉사자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까요? 예,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마음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남겨주시는 그런 보람 느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유채칠리아님, 의정부 일동 주일학교 행사 준비해 주신 신부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이 동행하시고 무탈하고 또 안전하게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죠? 네, 이제 준비된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랑이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라며 사랑받는 기쁨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는 소중한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가게 하소서. 공부와 경쟁에만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기쁘게 발견하고 정직과 사랑, 감사와 나눔을 배우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과 신부님, 수녀님, 주일학교 교사와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특별히 이번 주 주일학교 행사를 준비하는 의정부일동 본당 어린이들과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기쁘게 이루어지며 아이들에게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김태진 신부님의 옛 성가대 친구들에게, 그리고 김연기, 박하연이 함께 부른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까지 들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파엘님 남겨주셨는데요. 지난 월요일 7월 20일이죠. 네, 뚜찡 포교 베네딕토 수녀의 박승자 베니타 수녀님께서 암으로 하느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시길. 기도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께서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픔도 고통도 없는 네, 하늘나라에서 예, 수님께서 달리기를 다 달리셨으니까 의로움의 화관을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영원한 안식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얌전히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말했다. 사과나무 밑에.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예쁘구나.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난 아주 슬퍼.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덧붙였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여기 애가 아니구나. 여우가 말했다. 넌 뭘 찾고 있니? 난 사람들을 찾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모두들 너무나 잊고 있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여우가 말했다. 너는 아직 내게 세상에 흔한 여러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너도 역시 내가 필요 없지. 나도 세상에 흔한 여러 여우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여우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치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지. 너는 나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나는 너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고.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방금 들으신 장면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길들임의 의미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하나뿐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알려주죠.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런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보아뱀 뱃속의 코끼리를 보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닐까요? 어쩌면 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하고 친구들과 신앙 안에서 추억을 쌓는 시간도 서로를 더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작은 길들임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플로스가 부른 알아갑니다 였습니다.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줬다 보면 정작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서로를 조금 천천히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나누는 웃음, 가족과 친척이 함께하는 시간, 주님 안에서 쌓아가는 믿음의 추억이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곡으로 박하나, 이수진, 이영진 수녀가 부르는 세 가지 은총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붕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로 딸 수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6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부분이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 말씀으로 가르침을 전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듣는 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알아듣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은 어떤 비유 말씀으로 그것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느님 말씀에 대한 애착이 있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 말씀에 대한 애착이 없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을 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 그들의 마음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뛰어난 머리와 지식이 하느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머리와 지식이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학문과 이성의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영역에서는 머리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 사람을 바꾸어 놓고 신앙은 머리와 지식이 아니라 영혼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비유 말씀들,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이 그 비유 말씀들에 담긴 의미를 몰라서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주말 들으셨던 비유인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비유의 뜻을 정녕 몰라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똑똑한 이들은 비유를 듣고도 자신들의 삶이 가라지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가라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눈은 감고 귀는 닫히고 마음은 무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 새벽, 오후 혹은 저녁 시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대부분은 성경 공부나 묵상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 공부와 기도 가운데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하느님과 관련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들은 말씀 안에서 하느님께 합당치 않은 나의 모습들, 즉 가라지스러운 나의 면모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와 지식으로는 하느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과 영혼으로는 하느님의 뜻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부족함을 일깨워주시는 하느님 덕분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청합시다. 아멘.
1: 연중제 16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인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가장 덥다는 대서였습니다. 예전에는 더위가 얼마나 심했으면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대서가 아니더라도 기상이변 때문인지 매일이 가장 더운 날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추운 겨울이 싫어서 얼른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절을 기다리는 걸 보면 사람 마음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절은 늘 그랬듯 흘러갑니다. 지금은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 있지만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도 찾아오겠죠. 그때까지는 여름 휴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내보면 어떨까요? 잘 먹고 잘 쉬면서 이번 여름도 건강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오셨습니다. 옛날 프랑스 영화를 보면 해변으로 한 달간의 바캉스를 가는 모습들이 종종 그려지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한 달의 바캉스를 위해 나머지 1년을 일한다는 표현이 문득 떠오르네요. 그만큼 잘 쉰다는 게 중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행 중 만난 유럽 친구들은 쓸 수 있는 휴가가 보통 1년에 한 달이고 또 그거를 모아서 3년을 모아서 세 달을 나왔던 친구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외국 신부님들도 휴가 기간이 한 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바쁜 사회에서는 휴가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뭔가 쉰다는 것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회 문화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본당에서 보좌 부주임 신부로 살면 사실 여름은 휴가의 계절이기보다는 캠프의 계절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여름에 휴가를 쓰지는 못해요. 여름 캠프가 다 끝난 9월이나 10월에 휴가를 다녀오곤 하죠. 하지만 여름은 확실히 여름만의 매력이 있죠. 따뜻한 햇살, 뭐 뜨거운 햇살이긴 하지만 시원한 파도 소리, 뺨을 간지리는 숲의 바람의 감촉, 이 시간들을 다 지내고 나면 우리는 다음을 맞이합니다. 한여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데 신기하게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렇게 더웠냐는 듯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곤 합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속도도 그렇고 우리의 힘든 시간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끝이 없어 보여도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금 지치는 날에는 너무 애써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잠깐 쉬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보내다 보면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반갑게 찾아와 있을 겁니다. 7월 23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디 소울의 바람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7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요즘 성경 공부를 하며 신앙을 더 깊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는 중인데 해설서를 읽고 문제를 푸는 과정보다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묵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느꼈는지를 돌아보며 나누는 시간인데 저는 늘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 이야기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그 주의 성경 말씀과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누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싶어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삶으로 연결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형식도 몰랐고 제대로 된 방법도 몰랐지만 그때는 그냥 마음이 솔직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살 기도를 드리려 해도 머뭇거려집니다. 혹시 내 욕심만 채우려는 기도는 아닐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앞을 막고 알면 알수록 오히려 기도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묵상은 어떻게 해야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보다 기도하기가 더욱 어렵고 묵상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동기들이나 선후배와 나눔을 해보기도 하고 신부가 되고 나서는 청년들과 성경 공부와 나눔을 같이 해보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많은 분들이 과제보다는 묵상 나눔을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묵상이 뭘까요? 명상과는 다른 것 같은데 또 쉽게 표현하기가 어렵기도 하죠. 간단히 말하면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성경 묵상이니까 성경 텍스트와 함께 머무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 이야기를 하시게 된다고 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나의 삶을 보기 전에 텍스트를 먼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이야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 안에서, 텍스트 안에서 하느님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묵상하는 거죠. 거기서 나에게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어떤 느낌이 다가오는지 머물러 보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청년 성소 모임이 아니라 교사들과 함께 할 때는 이 나눔이 잘안 되던 체험이 있는데, 일상이 너무 바쁘고 텍스트 안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의 한 주에 대한 정리를, 그리고 거기에는 하느님의 현존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일상이 많이 안 드러나도 괜찮으니까요. 우선은 성경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일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 이후 단계에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내가 아직 일상과 성경과의 연결이 안 된다면 내가 아직 지치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일상에서부터 성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먼저 성경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머물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 기도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기도를 잘해서 간절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냥 우리의 간절한 상황일 때 기도가 제일 간절했던 것 같아요. 나의 기도가 지금 무언가 간절하지 않은 것 같고 무언가 이게 맞는 건가? 그런 것이 마음에 들 때, 지금은 그러면 그런 때가 아니라 때로는 눈이 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아주 고요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다만 우리의 지금의 현재를 온전히 바라보고 솔직하게 하느님께 나의 상황을 건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뜨겁고 항상 기도할 때 어떤 체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또 때로는 차가운 기도, 때로는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의 기도도 또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순간, 과거에 비해서 내가 뜨겁지 않은 것처럼 느껴도 그게 잘못된 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 둘씩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천천히 넘어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성경 텍스트를 마음에 두고 가만히 머물러 보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둘씩 성경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또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루카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2750님, 요즘엔 자꾸 이상하게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너무 피곤해서 8시간은 잘 수 있을 것 같았는데도 새벽 3시 정도면 눈이 번쩍 떠져요. 그렇게 깨고 나면 다시 잠드는데도 한참 걸리고요.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20대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종종 새벽 3시에 잠을 깨시면 굉장히 좀 피곤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내가 푹 자야 또 낮 시간에도 내가 더 힘을 낼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데

하루의 생활이 괜찮으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하루의 생활이 먼저 괜찮으시다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잠을 충분히 자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부족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요즘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니까 일상의 낮의 시간이 조금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들을 또 도움을 받고 내가 또 알아봐야겠죠. 내가 왜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있는가.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어떤 거에 뭐 고민이 많은 걸까? 왜 잠을 못 자는 걸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잘 우리가 잘 해결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8839님, 물려받은 중고차를 잘 타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운전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 한쪽 타이어가 완전히 심하게 마모가 되어서 실밥이 다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아직 차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타이어를 갈아야 하는 때가 왔는지도 몰라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타이어가 이렇게 비싼 줄은 몰랐어요. 타이어 가게에서 사장님이 네 짝 다 바꾸는 게 제일 좋고 부담되면 양 옆으로 두 짝은 바꿔야 한다는데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다 부자였네요. 네, 최소한의 차를 몰고 다니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죠. 단순히 기름값, 뭐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모되는 부품들이 있다 보니까 참 많이 들죠.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뭐 얼마 월급 이하는 차를 아직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조언이 있기도 한데 뭐 필요하면 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타고 돈을 더 모으려면 안 타고 그러는 거긴 한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차를 모시면서 얻게 되는 기쁨들이 분명히 있지만 큰돈이 나가다 보면 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겠죠. 그래도 잘 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596님, 신부님 신청곡 갓세븐의 유아 듣고 싶어요. 네, 신청곡 갓세븐의 유아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갓세븐의 유아.

미처 전하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보속상자. 코너명을 듣고 어떤 보속을 해야 하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보속이 아니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보이지 못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소개는 익명으로 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던 속마음도 좋고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빵톡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53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알리의 지우개 듣고 올게요.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 담아두지 말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세요.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얼마 전 회사 일로 너무 힘들어서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엄청 투정을 부렸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딸이 걱정되셨는지 갑자기 밥을 사준다고 제가 사는 곳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얼굴에 큰 반창고를 붙이고 계시는 겁니다. 저랑 통화할 때는 어디 다치셨다는 말은 없으셨거든요. 알고 보니 월초에 횡단보도를 다 건넜을 무렵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대로 넘어져서 얼굴이 쓸리신 거였습니다. 엄마는 큰 상처들은 많이 아물었다며 걱정 말라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저 힘든 것만 생각하느라 엄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던 거죠. 분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걷다가 넘어지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하체에 근육이 부족하신 건지 언제부터인가 자꾸 휘청거리시고 넘어지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걸 보니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동안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같은 날에만 본가에 내려갔었는데 같이 살았다면 좀 더 잘 챙겨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로 엄마와 헤어진 뒤에도 잠들기 전까지 심란한 마음에 자꾸만 눈물이 났던 밤이었습니다.

고해성사의 많은 소재들 중에서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시고 아프셔서 요양원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요양원을 가셨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안 될 때가 있죠. 또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 어떤 우애도 좀 깨질 때도 있고 누구는 정말 부모님을 잘 모셨는데 나중에 상속 문제까지도 이어지는 참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을 참 잘 대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는 우리 사는 것도 바쁘고 우리 자녀가 있으면 또 자녀 생각하는 것도 바쁘고 참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내리사랑 말고도 또 정말 우리를 낳아서 기르신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있어서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났던 그 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떠올랐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용기를 청하면서 가야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떠올리면서 우리 역시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비밀글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하림의 위로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01은 두 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회사에 말이 정말 많은 동료가 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든 공적인 이야기든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말을 걸어오는데요. 심지어 업무 중에도 집중이 필요한 순간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성격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 점점 힘들더라고요. 업무에 집중하려고 하면 또 말이 들어오고 대답을 해주면 그게 또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되고 솔직히 너무 듣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정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이죠. 같은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면 그건 그것대로 곤란하니 싫어도 웃으며 받아주고 대충 맞장구를 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지칩니다. 이런 사람과 매일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회사 동료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갑자기 문득 예전 예비군을 갔던 하루가 떠오르는데요. 그때 두 분의 연예인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거의 한 7시간,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연예인분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 정도 말을 하니까 방송에서도 저렇게 말을 잘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많이 걸어오면 좀 힘들죠. 내가 그런데 그것을 다 뭐 밀쳐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내가 다 소진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우리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라디오를 사연을 들으면서 참 많은 분들의 회사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참 다 비슷하게 힘든 시간들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공통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소진되지 않게 적당하게 끊어내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어느 시점에 내가 노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아, 이게 내가 괜찮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끊어내면 이게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 너무 잘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사실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끊어내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라는 존재랑 붙어있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는 거기와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말을 이렇게 해도 저도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는 또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차갑게 정색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절이라기보다는 업무 중에 이야기를 길게 듣기 어렵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계속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상대방을 뭐 밀쳐내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까지 맞춰야 해서 뭐 이야기는 뭐 나중에 들을게요 라든지 짧게 업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겠지만 상대방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친절은 아니잖아요. 계속 참다가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관계를 맺는 게 더 오래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업무 중에 말이 길어질 때 미안하다는 설명을 길게 덧붙이지 않고 업무의 이야기로 끊어내기입니다. 마르코복음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김보경의 말리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영어에는 바보를 뜻하는 idio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왔는데요. 처음에는 공적인 일보다는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을 뜻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국가의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는 게 우리 시민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봤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단 말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바뀐 것이죠. 관심은 애정의 크기라고도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주변에 소홀해지지 말고 소외된 사람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7월 23일 목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는 성밴드의 바보처럼 신나게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또 김수환 시기 형님이 바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한테는 그래 우리는 조금 바보처럼 요즘 말로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우리 약간 호구처럼 누구한테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 내주는 거 아까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하는데 예, 영어에서 바보 뜻하는 idiot, 어리석다라는 말은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 우리 다 바본데요, 그러면? 우리 다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 되게 내일에만 신경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보면서 그리고 바보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남한테 관심을 많이 두자. 남한테 베풀 거 베풀고 어떤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남도 챙길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 되자 하는 생각 오늘 여는 말 전해드리면서 해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려요. 문자메시지는 유료 100원인데요. 우물정 1053입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 보내는 사람 번호에 샵 1053 적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 방송 토크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따뜻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함께하는 목요일이죠.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이형진의 내 생애의 모든 것 그리고 나정신 채칠리아 오 주업신 살 수 없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쉽사리 그 답을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사람들을 자식처럼 보듬었던 분이 있어요. 바로 대전교구의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지난 2004년 몽골의 초원에 아직 봄바람이 닿기 전인 추운 어느 날 하느님 품에 안겼는데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몽골에서 사목하면서 몽골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또한 가족이 되길 바랐습니다. 김 신부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성당 한편에서 함께 살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편한 삶을 바랄만도 한데 오히려 자신이 세운 항올 성모승천 성당을 떠나 전기와 물도 구하기 어려운 추원 지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하느님만 전하려 하기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몽골어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던 목자였습니다. 김 신부님의 출신 본당은 공세리 성당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성당 마당에 있는 드비즈 신부의 공적비를 보면서 선교사제가 되길 꿈꿨다고 합니다. 머나먼 프랑스에서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김 신부를 통해서 새로운 꽃으로 자라난 거죠. 언젠가 김 신부가 몽골에 남긴 씨앗이 또 다른 꽃을 피우기를 희망해 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천승재의 목소리였죠. 어떻게 사랑을 계속 줄 수 있나요? 띄워드렸습니다. 아, 정말 또 따뜻한 이야기. 저는 이 시간 함께 하면서 제일 좋은 게 이런 이렇게 뉴스 보면 세상 왜 이렇게 삭막하지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 함께 하면 아직 세상 살만하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서 이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전교구의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님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은방울꽃님이 튀르키예 쪽은 무화과 석류나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중동지역에는 역시 무화과가 많아서 예수님도 많이 드셨을 거예요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예수님도 많이 드셨겠네요. 많았으니까. 그래서 무화과나 석류나무가 우리 주위엔 많지 않지만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익숙한 과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5687님, 슬디 무화과잼 엄청 많나요? 너무 달지도 않고 적당한 달콤함이 저를 미소짓게 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하시면서 가뜩 중창단에 영원하셔라 신청하셨는데요. 네, 이거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이 곡. 무화과잼 저도 좋아해요. 근데 이 무화과는 저는 그 베이글에 발라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담백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니까 이따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침이건 낮이건 맛있는 얘기 나오면 못 참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먼저 5687님이 신청하신 가등중창단의 영원하셔라 듣고요. 이어서 찬양천사 프로젝트 음반에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랑을 꿋꿋하게 서 있는 우리 앞에 두려울 것 없다네. 굳건하게 자리 잡은 사랑 우리 안에 우리 모두 함께라는 믿음, 사랑으로 환화되는 기쁨, 그 안에서 싹 트는 가득 찬 희망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리.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좌절과 시련은 우리에게는 그분에게로 가까워져가는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믿거든. 그분을 향해 치켜든 우리 맞잡은 손을 지켜줄 그 사랑 우리 안에 꿋꿋하셔라.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죠. 가등 중창단의 영원하셔라 들었고요. 이어서 찬양천사 프로젝트 음반에서 우리가 빛이 될수 있다면 듣고 왔습니다. 오늘 성인 중에는요, 성녀 비르지타가 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이 비르지타는요, 어머니를 잃고 이모의 슬하에서 성장했는데요. 귀족인 울프 구드바르손과 결혼한 후에 남편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선활동에 힘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모든 재산을 자녀들과 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후에 엄격한 금욕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자신이 경험한 여러 신비 체험과 계시를 기록했고요. 또 자신이 받은 계시에 따라서 지극히 거룩한 구세주 수도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내 개혁을 위해 힘쓰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던 중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녀 로물라, 성 세베로 등 16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주님 은총 가득 받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류체첼리아 님이 본당에 노연한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 또 이우현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 세상의 모든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 축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어제 보내주셨어요. 주님 은총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그쵸, 마리아 막달. 저희 본당에도 막달레나 할머니들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막달레나 씨가 막 이렇게 하는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사도 중에 사도인 만큼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들 많으신데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래 이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홀리컵스의 거룩 듣고요. 임두빈의 러브 페스티벌까지 띄워드립니다.

임두빈 목소리였죠. 러브 페스티벌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홀리컵스 거룩이었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신비가 모든 이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건지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더 열어야겠다 다짐해봅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깊이 머물러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대호가 부르는 하느님 나라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0: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그 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미사. 7월 24일 연중 제16주간 금요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콘펜투알 프란체스코 수도회 김종윤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24일 연중 제16주간 금요일입니다.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재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오늘은 연중 16주간 금요일 미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

0: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3: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노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하나, 저 가문에서 둘씩 끌어내어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슬기로 돌볼 것이다. 너희가 그날 그 땅에서 불어나고 번성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의 계약의 궤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떠올리거나 기억하거나 찾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만들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의 옥자라 부를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아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그러고는 더 이상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고집스럽게 따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2: 목자가

0: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지켜주시리라.
1: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0: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1: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0: 그때는 처녀가 춤추며

0: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1: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네,
2: 평화를 빕니다.
1: 평화를 빕니다. 네,
2: 저는 수도 생활과 또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개인적으로 부족함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도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 그리고 공동체의 형제들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저를 아직도 이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묵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이 말씀은 꾸중이라기보다는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절규로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당신을 떠났을 때에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당신의 품으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그 목자들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끄는 존재들이 아니라 진리와 슬기로서 우리들을 돌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인도하는 영적인 스승이자 또 동반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목자적인 사랑이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끔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어떠한 땅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가고 있는지를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에 바쁜 일상에 지쳐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주일 미사 참례해야지, 또 내일이나 잘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뎌진 마음 안에 우리를 더 내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들은 악한 자가 와서 그 안에 뿌려진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빼앗아 가고 맙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은 감정에만 치우쳐져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사와 피정 또 신앙생활 안에서 감동을 크게 받기도 하지만 그 뜨거운 마음은 정작 삶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고난이 닥치면 금방 시들어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시 덤불과 같은 마음은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걱정과 또 재물의 유혹에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쏟거나 기울이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음들을 다 잘 가꾸고 돌보아서 어떤 땅을 일구어 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그저 비어있는 땅은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의 씨앗을 품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그 씨앗으로 내 삶에서 어떤 깨달음으로 그 씨앗을 열매 맺어 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또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열매를 또 요청하고 계시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과 또 우리 마음밭의 어떤 경작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 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자들, 그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좋은 밭으로, 그리고 100배의 또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마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어떻게 간직하고 또 어떻게 열매 맺어갈지를 묵상하면서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0: 오늘의 주안의 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0: 하소서.
1: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안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0: 저녁을 엎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에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향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구원사의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

0: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건강하면 천 가지 고민을 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만 고민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도 건강이 그만큼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바쁜 일상에 치여서 건강을 챙기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네, 한번 아프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여러 고민 가지고 있다는 건 건강한 덕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 하루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건강을 위한 시간 잠시라도 가지시길 권할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7월 24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고요. 첫 곡으로 권성일 내 힘을 받아라, 리시부터 파워 띄워드렸습니다. 어떻게 힘 좀 나셨을까요? 여름 되면 괜히 처지고 그래서 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 주위에도 많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나 요즘 젖은 빨래 같아, 너무 무거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평소에는 이렇게 바빠서 건강 챙기지 못할 때 많지만 조금 이렇게 더운 날들 더 신경 써서 건강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의 건강 위해서도 나를 위한 시간 오늘 5분, 10분이라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보면서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합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샵 1053, 우물정 1053 통해서 유료 100원이고요. 문자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 무료로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435님이 굿모닝 멜라니아님 아침 준비하면서 매우 부드러운 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느껴지시나요? 다행입니다. 제가 또 가끔 막 이렇게 본성이 나와가지고 평소처럼 얘기할 때 좀 딱딱하거나 너무 툭툭툭 얘기하거나 톡 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끔 하는데 이렇게 부드럽다는 메시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나눠주시고 또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면 네, 제가 꼭 모아서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오늘은 함께 성경 읽는 시간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하는 날이죠.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갑니다. 더 위드가 부르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고 박명선 수산나 우리의 도움은 두 곡 듣고 올게요.

예언을 선포한 이들이다. 그들은 백성의 통치자가 되어 바른 의견과 지각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지혜로운 말로 백성을 교육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내고 이야기를 글로 남겼으며 어떤 사람들은 큰 힘을 가진 부자가 되어 자기 집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렸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당대의 명예를 얻었으며 그 시대의 자랑이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름을 남겨 아직도 칭송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존재한 적이 없었던 듯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태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되었으며 그 뒤를 이은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자비로워 그들의 의로운 행적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은 자손과 함께 머물고 그들의 유산은 후손과 함께 머물리라. 그들의 자손은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그들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러하리라. 그들의 자손은 영원히 존속하고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들의 몸은 평화롭게 묻히고 그들의 이름은 대대로 살아있다. 뭇 백성이 그들의 지혜를 기리고 회중이 그들을 칭송하리라. 에녹. 에녹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뒤 하늘로 옮겨졌다. 그는 만대의 회개의 모범이 되었다. 노아. 노아는 완전하고 의로운 이로 드러나고 분노의 시대에 세대의 교체를 이루었다. 홍수가 닥쳤을 때 노아로 말미암아 땅 위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영원한 계약이 세워졌으니 모든 생명체가 홍수로 다시는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아무도 그의 영광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켰고 그분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자기 살의 계약을 새겼고 시련 가운데에서도 충실한 이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시기를 민족들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가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며 그의 자손이 별들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상속받으리라고 하셨다. 이삭과 야곱. 주님께서는 이삭에게도 그의 부친 아브라함을 보시어 똑같이 맹세하며 약속하셨다. 그리고 만민에게 내리신 복과 계약을 야곱의 머리 위에 머무르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복을 내리시어 야곱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상속 재산을 물려주셨다. 그분께서는 야곱의 몫을 나누어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셨다. 모세.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자비로운 사람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는 모든 사람의 눈에 꼭 들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우리 함께 성경 읽는 시간 집에서 44장의 말씀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주비루스의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4676님이 요즘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힘을 주세요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러면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상하게 힘든 일이 왜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씩이면 좀 어떻게든 버텨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를 할 텐데 한꺼번에 훅 오니까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그리고 확 갑자기 힘들어지는, 그래서 뭔가 고민이 많고 그럴 때가 오히려 별 걱정 없는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힘내서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혼자서만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내 어떤 짐들은 또 하느님께 도와주세요 청하고 하느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바라면서 한국 가톨릭 청년 성령 쇄신 연합의 내 모든 짐을 이 곡 잠시 후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7736님은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신청해요 하셔서 성밴드가 부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한국 가톨릭 청년 성령 쇄신 연합의 내 모든 짐을 4676님께 띄워드리고요. 성밴드의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7736님께 보내드립니다.

한국 가톨릭 청년 성령 쇄신 연합에 대해 모든 짐을 들었고요. 이어서 성밴드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 성녀 크리스티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의 부유한 귀족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크리스티나의 아버지는 이교도였지만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크리스티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며 앞으로 겪게 될 고통에 대해 말해주었대요. 크리스티나는 용기를 얻어서 아버지가 집안에 놓아둔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부쉈고요.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 당연히 화가 났겠죠. 벌을 줬지만 크리스티나의 신앙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 순교에 월계관을 쓴 성녀입니다. 크리스티나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니콜라오, 성 사르벨리오 마클루프 등 25분입니다.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도 진심으로 모두 축일 축하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백채환이 부르는 자유가 옵니다 듣고요. 이어서 박하얀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네, 백채환의 자유가 옵니다. 이어서 박하얀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복음 들을 때면 내가 몇 배의 열매를 내는 땅인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모든 이가 저마다 마음 밭을 갖고 있다면 내 밭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 밭을 잘 일굴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밭도 잘못 가꾸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누는 이 친절과 사랑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가꾸는 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함께해 주시고요. 그 시간 함께하면서 또 마음 밭을 일구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용현 신부의 씨 뿌리는 이의 비유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0: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1: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0: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6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학교 1학년 무렵 한티 영성관에서 1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1년간의 신학교 초학년 생활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배추의 머리를 묶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름철 배추가 자라나기 시작할 때 배추의 머리를 묶어주는데 그렇게 해야만 가을이 될 때까지 배추의 속이 잘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배추의 머리를 풀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였던 밭은 농약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풀면서 조마조마하였습니다. 그 속이 꽉 찬 배추가 되느냐 아니면 배추가 작을 때부터 배추벌레가 함께 있어서 그 속이 텅 비어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결정하시는 바로 그러한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신 땅으로서 우리들은 우리 마음과 영혼의 돌이라든가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열매를 맺어내는 좋은 땅이 되었다 하더라도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막바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땅인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더라도 그 열매는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이 심어졌다 하더라도 그 맺어지는 열매를 많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의 열매를 맺도록 결정하셨느냐, 어떻게 관장하고 계셨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자기 자신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실제로도 우리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질 때 나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들은 다른 이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또 내가 맺는 30배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의 30개의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 다른 이들보다 덜 소중히 대하셔서 100개의 열매를 가지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몫이니만큼 우리가 30배의 열매를 내든 60배를 내든 100배를 내든 벌레 먹은 배추가 나든 속이 꽉 찬 배추가 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100배 열매가 아니라 내 30배의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심어주시기에 이러한 열매가 났다라는 사실, 바로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제 16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인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광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화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초록을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프탈로 그린 이런 색깔을 꼽는다고 하는데요. 색이 깊고 선명해서 한번 보면 오래 눈에 남는 초록이라고 하네요. 요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초록이야말로 흩탈로 그린 못지않은 초록이잖아요. 한껏 짙어진 가로수,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잎사귀, 바람의 물결처럼 흔들리는 저 멀리의 산 등성이까지. 어쩌면 1년 중에 초록이 가장 자신 있게 초록인 계절이 바로 지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름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흩탈로 그린이 아닌 한여름 초록. 지금 우리 곁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이 초록은요, 오직 한여름에만 보여줄 수 있는 색이니까요. 오늘도 그 초록 사이를 지나 잘 오셨습니다. 행복을 향하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샤이니 초록빛 이 노래로 2026년 7월 24일 금요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의 문을 열었다고요. 금요일의 문을 열었다는 이 멘트 좋아하시는 보기들도 꽤 계신데 여러분 금요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나저나 저희가 오늘 여는 말에서 프탈로그린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프탈로그린. 이름이 너무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색이냐 싶어서 검색을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여름 초록이요. 우리 곁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이 시기의 초록색. 너무 예뻐요. 요즘 산이나 나무들, 숲을 지나갈 때면 정말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초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프탈로그린, 그러니까 한여름 초록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소량만 사용을 해도 색이 강하게 표현이 되는 거래요. 노란색이랑 섞으면 생동감이 넘치는 나뭇잎 색이 되고요. 파란색이나 검은색을 섞으면 깊은 숲, 바다 같은 너무 멋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계세계도 참 재밌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계에 나만의 멋진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참 재미난 금요일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아침 문 열어봅니다. 7409님 해피 그린 모닝이라고 부를게요. 7408님 오늘은 신나는 금요일인데요. 초록색 한여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밝은 아침 행여와 함께 출발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6514님, 한여름의 초록처럼 오늘도 행여와는 내 귀에 선명하게. 어젠 가족들이랑 점심 먹으면서 파안대서 했고요. 오늘은 바다를 보러 갑니다. 휴가 시작이다. 라고 아주 신나는 목소리로 이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바다요? 너무 좋겠다. 한여름 초록도 초록이지만 또 한여름의 파란을 보고 오시는군요. 부럽다. 여러분들 각자 금요일은 어떻게 보내실 건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자랑도 좋고요. 푸념도 좋고요. 궁시렁궁시렁 이런 이야기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복디는 알차게 코너 채워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외치는 시간이죠. 다 힘내볼 진이도 이어갑니다. 미리미리 사연이나 다짐 우리 6516님처럼 바다를 보러 갑니다. 휴가 시작입니다. 하고 아주 재미나게 놀 거예요. 이런 다짐들도 다 좋습니다. 다짐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보내드릴게요.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보기들의 건강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선물도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샵 1053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경동나비엔 빅토스 서울우유협동조합 키움증권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동나비엔.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지니야, 오늘의 날씨가 궁금하구나.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장맛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리던 서울에서도 지금은 구름만 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무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해 대부분 지역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청, 남부지방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남부로 열대야 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르는 곳이 있는데요.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현재 기온 서울이 26.4도, 광주 역시 26.4도, 대구는 27.5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4도, 대구 36도, 그리고 포항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수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장맛비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 한때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중부, 전북, 경북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모처럼 날이 갰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만 끼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 열기가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최고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어요. 장맛비는 주말까지 오락가락한다는 예보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이렇게 좀 날씨가 특이한 때에는 뉴스에 날씨 정보 야외에서 전할 때 있죠. 중계차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뒷배경으로 아는 사람이라도 지나가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내 얼굴이 나오는 일 정말 재밌는 일이다 싶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보기들도 혹시 쓱 TV에 출연한 경험 있으신가요? 1초만 나와도 나나 가족들은 바로 알아보잖아요. 마치 무한도전 버스에서 복디같이. 자, 여러분들 TV에 나왔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1초도 좋아요. 내가 전파를 탄 적이 있다 싶으시면 얼른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김범수 나타나.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에 나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1초 정도도 좋아요. 살짝 TV에 나왔던 이야기 북디와 함께 나눠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마마무 와우!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내가 TV에 1초만 스쳐 지나가도 괜히 몇 번이나 돌려보게 되는데요. 만약 세계적인 가수의 앨범 사진 속에 내가 찍혀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랑받는 명반이라면요. 아마 그 앨범은 오래된 사진처럼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0: 비틀즈의 11번째 정규 앨범이자 네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녹음한 앨범 에비로드. 멤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 사진은 단 10분 만에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 역사적인 순간의 한쪽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간 아내를 기다리면서 그저 길가에 서 있었을 뿐인 평범한 사람. 그는 맨발로 길을 건너는 비틀즈를 보면서
1: 아유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네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몇 초 스쳐 지나간 장면이었기에 그 순간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1년 뒤 아내가 사온 비틀즈 앨범을 본 그는 그 안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범했던 어느 하루가 세계 음악사의 한 페이지에 남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치는 순간들을 살아갑니다. 언젠가 돌아보면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을 우리만의 에비로드를 지나면서 말이죠. 그 앨범 표지 너무 유명하잖아요. 비틀즈 멤버 4명이 횡단보도 건너는 그 장면이 담긴 그 사진이요. 가끔은 패러디도 많이 되고는 하는데 그 뒤에 자세히 보면요. 검은 차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라봤을 그 장면이지만 나는, 나 자신은 내 모습이라는 걸 바로 알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도 TV에 나왔던 경험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비틀즈 Here Comes the Sun 듣고 오셨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자, 여러분들이 TV에 나왔던 경험 하는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3026님. 대전 만년동에 사는 이세례자 유한입니다. 헌혈 300회 때 전국 방송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헌혈 458회를 했습니다. 오, 와, 이거는 촬영할 만하네요. 헌혈을 300번 하셨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 458번. 허, 어마어마하다. 4236님은 어느 날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나오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서 카메라 장비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유심히 한번 봤죠. M본부 방송사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비 관련 인터뷰를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조금 당황했지만 재미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TV에 제 얼굴 나왔어요. 그쵸. 날씨가 안 좋으면 이렇게 기자들이 리포트를 만들려고 나와서 현장 인터뷰를 많이 하죠. 너무 신기했겠다. 이건 1초도 아니잖아요. 꽤 길게. 말씀하시는 동안 꽤 길게 잡힌 건데. 우와. 4204님. 작은 아이 재워놓고 큰 아이 데리고 집안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1층 현관 앞에서 누가 촬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지 하고 있는데 기자분이 들어가래요. 그래서 큰아이와 제 뒷모습이 방송에. 근데 큰오빠가 보고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30년 전 일인 듯 이라고. 아니, 뒷모습이 잡혔는데 큰오빠가 알아봤다고요? 와, 이거 진짜 찐 가족. 그나저나 작은아이는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내 뒷모습 안 나와서요? 7409님, 고2 때 대구 M본부에서 김목겸 콘서트에 5초 나왔어요. 아, 저도 콘서트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윤도현의 러브레터, 지금은 성시경 씨가 진행하는 그런 음악방송 같은 데에 한번, 아, 그때 유희열 씨 음악방송이었나 보다. 그때 선배랑 같이 갔었는데 막 제가 성시경 씨를 보고 아주 그냥 눈에서 사랑이 뚝뚝,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장면, 정말 넋을 놓고 성시경 씨를 바라보는 장면이 여러 번 잡혔고, 이효리 씨가 할 때도 혼자 유연석 씨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나? 이럴 때 막 환호하는 모습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는 뭐가 있었을까? 1박 2일, 1박 2일 때 고 김주혁 씨가 이제 보도국에 와서 같이 갈 파트너를 고르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침 뉴스에 저희 앵커, 여자 앵커 김나나 앵커랑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김나나 앵커가 자기의 파트너인지 모르고 보도국을 휘짓고 다니면서 저한테 오늘 혹시 놀러 가시냐고 계속 물어보시면서 저랑 나가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 잠깐 나왔다고 뭐 10초도 안 나왔거든요.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그때보다 그 1박 2일에 나올 때가 가장 사람들이 문자가 많이 했습니다.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9573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가 간만에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파주에서 복무 중인 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광주 5.18 기념관에 견학 갔다가 인터뷰한 영상이 뉴스에 나온 경험이 있답니다.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쁘던지. 이 무더위에 건강하게 복무 잘하라고 복디가 말해주실래요? 양지혁 사무엘 이병입니다. 하시면서 인터뷰 사진까지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나! 너무 귀엽잖아! 아, 지금 되게 훈훈하게 잘하셨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게 귀여워서 인터뷰했네. 너무 잘생겨서. 분명히 이거는 M본부에서 잘생겨갖고 이 붙잡고 같이 인터뷰 좀 하자고 한 것 같아요. 어머나, 아드님이 이렇게 잘생기셔서 너무 좋겠다. 2373님, 행복 찾기 1번 아침에 마당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 덕에 우리 친정아버지 제주도도 다녀오셨어요. 30년쯤 지난 추억이네요. 오, 여기 나가서 무슨 우승을 하셨나?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주도 티켓을 받으셨나 보다. 6516님, 고등학교 때 교육방송 나왔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교복 입은 고등학생 수백 명이 한 컷에 잠피는.
엄청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단체 컷이 되어버린 내 얼굴. 정말 이렇게 손톱만하게 나오는 얼굴, 그때 그 시절에 대해서 나눠주셨고요. 2903님께서는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린이 동요 경연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꽤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큰 상도 받았고요. 그때 온 식구들이 인터뷰하느라 다 방송 출연을 했었는데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어머나, 따님 덕분에 프로그램에, TV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다는 2903님 문자였고요. 9778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12년 전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할 때 승마전행에서 아이들 말을 태워줬습니다. 근데 그때 그 K본부의 그 땡땡 정보통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고3, 중3이 되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하시면서 건승회 안드레아 님께서 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 말 타는 경험, 그것도 부러운데 이거 시청률 굉장히 높은 땡땡정보통에도 나왔다고. 주변에서 연락 많이 했겠는데요. 제주도에서 기분 좋게 잘 쉬고 있구나 막 이러면서. 자, 오늘 TV에 나온 경험을 나눠주신 분들 문자 받아봤습니다. 이제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볼게요. 선물 받으실 분은요, 큰아이와 제 뒷모습이 방송에 나왔는데 큰오빠가 보고 알아봤다는 30년 전의 일을 꺼내주신 4204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명수와 아이유가 함께 부른 레옹 듣고 다 힘내볼 지니 넘어갈게요.

choice는 틀리지 않아 아마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고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서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과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권순모님. 비와서 강아지랑 산책을 못했는데 금요일 오늘 1시간 산책 약속했어요. 날씨는 엉 더워요. 강아지랑 약속했어요? 너무 귀엽다. 강아지 오늘 신나겠네. 1시간 산책. 근데 무더위에 1시간이나 산책하면 강아지도 순모님도 지치는 거 아닐까 걱정돼요. 쉬엄쉬엄 물도 많이 마시고 또 너무 더우면 얼른 집에 들어오세요. 4897님. 오늘 수업이 일찍 있어서 빨리 나가려면 집안일부터 다 서둘러야 하네요. 다음 주부터는 아예 아침 수업이라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요. 새 마음으로 마음 굳게 먹겠습니다. 와, 이른 아침, 금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부지런한 4897님. 복기는 배워야 돼요. 복기는 어제 너무 늦게 잤더니 금요일 아침 쉽지가 않지만 4897님의 에너지 받고 저도 열심히 바쁘게 새 마음으로 마음 굳게 먹고 오늘 하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1118님. 오늘은 최수경 이사벨라의 11번째 생일이에요. 언제나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해 주세요. 오늘 학교에서 생일맞이 장기자랑, 과자파티, 영화 관람을 하는데 자기 생일에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네요. 친구와 리코더 연주를 하는데 질풍가도를 연주할 거래요. 오늘 축하곡으로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 어머나, 학교 전체가 우리 이사벨라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벤트를 여는 거잖아. 의미가 어찌 됐든 간에 어쨌든 이사벨라가 오늘 기분 좋게 등교했다고 하니까 북디 이모도 기분이 좋아요. 자, 1118님, 우리 이사벨라 11년 동안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그 축하곡으로 바로 다짐송 보내드립니다. 유정석 질풍가도

고객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솔라 특별전택켓을 드리고 있는데요.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심리적 초상의 주인공 화가 자비솔라가 한국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 원하시는 분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미술전 관람하고 싶으신 분들은 티켓이라는 말머리 다시고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알록달록 색채가 너무 아름다운 자비솔라, 약간 스페인의 데이비드 호크니 같은 그런 느낌스 주말을 맞아 또 미술관 좀 시원하잖아요. 미술관 가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과 함께 티켓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티켓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73님께서 복디 오늘 모자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해요. 복디가 오늘 화장을 안 해가지고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근데 또 복디가 최근에 이제 화장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피부가 숨을 쉬나 봐요. 피부가 그 전에는 뾰루지도 엄청 많이 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요 며칠 특별한 일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민낯으로 출근을 하거든요. 확실히 건조함도 덜하고 뾰루지도 덜 나네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모자 좀 자주 쓸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나저나 모자가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또 모자 쇼핑을 가야 되나? 자, 0984님. 어제 몸살을 갑자기 가득 앓았어요. 그래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까지 모두 파이팅!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왜 아픈 거지? 그 냉방병인가? 오늘 병원 꼭 가보세요. 아셨죠? 이사구 하나님, 저는 오늘 생일 휴가로 드디어 하루 쉽니다. 오늘만 버티면 3일 쉬어요. 힘이 납니다. 오늘만 버티면 오늘 또 회사 가야 돼요? 금토일 쉬는 거 아니고? 2037님, 복디 복모닝. 오늘도 흐린 날씨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창문을 열었더니 행복이 줄줄이 들어오는 듯하네요. 이 시간 행여드리면서 으쌰으쌰 힘을 내자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긍정긍정이잖아. 창문 열면 습기만 들어오는데 너무 무덥지근한 공기가 들어와서 막 행복하다까지 느끼기 쉽지는 않던데 우리 2037님 너무 긍정의 아이콘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진이 한번 뽑아볼게요. 네, 오늘의 진이는 어제 몸살을 갑자기 가득 앓았다. 하지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파이팅 하겠다라고 문자해 주신 0984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비 밤양갱 함께 듣고 올게요.

0: 비비 밤양갱. 4559님, 저는 내일 밤 비행기로 8박 9일 몽골 갑니다. 1년에 한 번 휴가 친구들과 별 보고 올게요. 몽골 좋죠. 저도 몽골 그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뭐 화장실도 그렇다 하고 막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가는 여행지처럼 막 깨끗하거나 편리하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몽골은 확실히 자연이 진짜 아름답고 막 눈이 좋아지는, 몽골 사람들 눈 좋다고 하잖아요. 저 멀리 하늘 바라보고 막 그런다고 해서 정말 눈이 좋아지는 느낌이고 밤에 별이 레이저 챙겼어요, 레이저. 이 레이저가 중국산이었는지 저 그런 뭐 쇼핑몰에서 샀는데 레이저를 딱 쏘잖아요. 그럼 별에 닿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이게 안 믿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레이저를 딱 쏘면은 정말 쭉 나가서 별에 닿을 정도로 이게 성능 좋은 레이저가 있는데 그 레이저 가져가셔야 되는데. 근데 가이드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몽골 가서 아주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끝곡 적재 별 보러 가자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1: 찬 바람이 조금씩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5: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6: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373님 분홍 슬리퍼의 하루. 어제 아침 출근길에 아껴 신던 슬리퍼를 신고 출근하다가 줄이 툭 끊어졌네요. 급하게 근처 편의점에서 조금 큰 분홍 슬리퍼 신고 일했는데요. 눈에 쏙 들어오는 분홍색에 사람들한테 주목을 좀 받았네요. 분홍 슬리퍼 때문이 아니라 2373님께서 빛나서 그런 거예요. 아, 좀 당황스러우셨겠다. 근데 슬리퍼 줄이 툭 끊어져가지고. 그래도 편의점에 분홍 슬리퍼 파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7009님. 티켓 받고 싶어요. 막내와 남편 셋이서 처음으로 서울 상경해요. 0160님. 복디, 저 미술관 가고 싶어요. 손녀가 그림대회 나가서 시장상도 받고 했거든요. 전시회 데려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께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비솔라의 특별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그 한마음 한번 운동본부 명동밥집에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서 굿즈도 많이 구경도 하시고 좋은 전시도 관람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보기들의 맞춤형 건강 전문가가 계시죠.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경동나비엔, 빅토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종근당건강, KT, 키움증권, 한국비드랩, 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5: 든든한 네일로요.
14: 네?
1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4: 제대로 가시네요.
1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7: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노래는요, 여러분, 팝송입니다. 팝송. 팝송 가사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자, 쉬워요. 바로 웸의 Last Christmas인데요. 일단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You Gave It Away. 자, 우리 보기들 이 노래 언제 들어요? 크리스마스 때 듣죠? 지난 크리스마스, last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들 뭐 하셨나요? 이제 여러분 우리 다섯 달만 지나면 성탄절이 돌아오는데요. 다섯 달. 자, 다섯 달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데 지난 크리스마스의 추억,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덥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기억 떠올리면서 마음만이라도 좀 춥게 시원하게 오늘 아침 출발해 보자고요. 또 마침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웸! Last Christmas 함께 드릴게요.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복작복작 코너에서 듣고 오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지난 크리스마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하느님, 아, 이 무더운 7월에 듣는 라스트 크리스마스 색다른 기분이에요. 5개월 후 크리스마스 라고 외쳐주셨고요. 배승윤님께서는 저는 노엘라가 2020년 12월 24일 이브에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났어요. 해피 크리스마스 좋아합니다. 승윤님, 이 따님 생일 선물을 성탄이랑 같이 퉁치실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6516님, 메리 크리스마스인가요? 올해는 제발 같이 손잡고 눈이를 걷자 하는데 정작 그는 매 크리스마스마다 출장. 에휴, 그래, 젊을 때 많이 벌어. 아니, 크리스마스마다 출장을 간다고요? 뭐예요? 왜죠? 뭐, 가톨릭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탄절에 출장을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인가? 루돌프예요? 어떻게 크리스마스마다 출장을 갈 수가 있지? 빨간 날인데. 이사구 하나님,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온 가족이 마트 장을 보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디라고 벌써부터 성탄 인사 남겨주셨고요. 7295님,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자, 산타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한테만 선물 주시는 거야. 엄마도 안 우는데 못 받는다? 이모도 잘 안 우는데 못 받더라. 초등학교 때가 좋은 때야. 어린이한테만 주는 거야. 지나면 없어. 자, 오늘의 장원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재밌는 문자 7295님.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한테만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 주시는 거야. 엄마도 못 받는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7295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G Wannabe Brown Eyed Girls Must Have Love 듣고 건강중개소 복덕방으로 넘어갈게요.

0: 건강, 우리 몸의 균형과 흐름을 살피는 깨알 정보들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남태환 약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남태환 약사입니다.
0: 자, 한 달이 지났어요. 약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뭐 요즘에는 주로 앉아있는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안 움직이면 안 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의식적으로 조금 저녁에 달리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0: 아, 의식적으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달리시고 길게 달리시던데요.
1: 네, 딱 근데 시간이 또 많진 않아가지고 30분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뛰는데 보통 한 5km 정도?
0: 진짜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성공할지 감도 안 옴. 그 바쁜 와중에 체력도 챙기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가정도 엄청 잘 챙기시잖아요.
1: 네, 요새 또 저희 이제 가족들끼리 집에서 뭘 해먹는 거 이런 거에 이제 조금 많이 다들 좋아해가지고
0: 네.
1: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뭘 좀 하지만 음식 같은 걸 하지만 와이프도 이제 해서 요새는 거의 이제 안 시켜 먹고 배달 음식
0: 너무 좋다.
1: 네, 그래서 많이 집에서 뭘 해먹고 있어요.
0: 근데 한 분은 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1: 한 분은 우리 지금 네. 아마 자고 있어요. 오늘 방학이니까
0: 따님은 그때 한창 배달 음식 좋아하는 나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엄마 집밥의 소중함을 모르는 나이잖아요.
1: 그렇죠.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딱 두 가지 있거든요.
0: 뭐예요?
1: 저희 딸이 그 뭐죠? 떡볶이.
0: 떡볶이랑
1: 그 라면 매운 거.
0: 그럼 라면 매운 거는 집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떡볶이는 사 먹는 게 가장 맛있는데.
1: 그렇죠. 라면 매운 거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제품이.
0: 아 그래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죠.
0: 네. 아니, 참 신기해요. 그 매운 거를 잘 드세요?
1: 전 정말 못 먹거든요.
0: 그러면 아내분은.
1: 아, 와이프는 그래도 매운 걸 너무 좋아하는데
0: 아, 그래요?
1: 저랑 결혼하고서 제가 매운 걸 못 먹으니까 매운 거를 먹는 걸 잃어버렸어요. 능력치 상실.
0: 능력을 상실했다.
1: 네.
0: 근데 따님이 또 매운 걸 좋아하는 따님이 태어났어요.
1: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음식이 조금씩 매워지고 있어요.
0: 정말요?
1: 네, 조금씩 해서 제가 먹으면 매운데? 제 딸은 아빠 괜찮은데?
0: 참 신기해. 매운 거 좋아한 저도 맵찔이어가지고 매운 거 잘 못 먹어가지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신기한데 확실히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나 봐요.
1: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좀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이제 뭐 저희 딸은 이제 보통 시험 보고 오면
0: 스트레스 요만큼 네, 머리 끝까지 네, 채워서 오면
1: 학교 갔다 오면 중간에 네. 그래서 학원 가기 전에 네. 그때 보통 먹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럴 때 써서 그러니까 확실히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그런 걸 좀 찾는구나라는 것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지도 소개해 주세요.
1: 예, 오늘은 우리 보기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저런 약들이 조금 많이
0: 그쵸?
1: 있으실 텐데
0: 네.
1: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상비약들 이런 것들 어떻게 갖추고 계신지 그리고 보관은 좀 잘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1: 네.
0: 저희 제작진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상비약 이거는 상비약 상자가 아니에요.
1: 그냥 그렇죠.
0: 다른 사람들은 벽 한 면을 책장으로 꾸민다고 하는데
1: 네.
0: 우리 선생님은 약장으로 꾸미셨어요.
1: 네.
0: 이게 다 상비약이라고요?
1: 네. 저희 집에 있는 상비약들인데 한 8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0: 정말
1: 면이에요.
0: 한 면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책으로 꽂을 그 면.
1: 네.
0: 주방에 이게 그릇이 그득그득 담길 수 있는 그 면 전체가 약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먹는 약들,
0: 네.
1: 뭐 상비약들,
0: 네.
1: 그다음에 구급약.
0: 그다음에
1: 또 피로 뭐 이런 것들 풀어주는 영양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 아프면 이집 가면 될 것 같아요. 아프다? 그러면 야, 선생님 어디 사세요?
1: 저희 웬만한 상황은 다 대비가 돼요.
0: 네. 정말 아플 때마다 산 약, 또 필요할 네. 때 쟁인 약들, 상비약들은 어느 집에나 다 늘 있는 것 같은데 또 막상 필요할 때 꺼내보면 지금 당장 나한테 딱 맞는 약이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
0: 네. 네,
1: 이번 달은 제가 두 번 나오는 달이어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상비약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게 이제 가정에 있는
0: 네.
1: 약들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앞에 멀지 않은 곳에 나갈 때 가방 속에 넣어서 다닐 만한 상비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부터 상비약에 대해 궁금한 것들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상비약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0: 약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상비약.
1: 상비약.
0: 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어떤 약들을 말하는 건지 집에 꼭 있어야 하는 기본 상비약부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먼저 상비약이라고 네. 하면 갑자기 생긴 심하지 않은 가벼운 증상이나 뭐 상처 네. 같은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 있는 것들 혹은 여행을 갈 때 네. 챙길 것들 혹은 우리가 어떤 단체 생활을 하는 곳들이요. 뭐 회사나 뭐 군대나 뭐 기숙사나 이런 특수환경들이 있는 곳에서 미리 준비해두는 의약품들을 보통 다 묶어서 상비약이라고 하고
0: 네.
1: 기본적으로 집에 있어야 하는 상비약은 뭐 상비약이랑 구급용품 보통 구급약이라고 부르시는데 구급용품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처방약들이 있는 경우에 개인 필수약이라고 보통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 표현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상비약의 가장 기본은 해열진통제인 것 같아요.
0: 해열진통제.
1: 네. 그리고 그것과 어떻게 보면 교차로 먹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뭐 소염진통제나 감기약 그리고 소화제 그리고 치사제, 알레르기약 이런 것들이 상비약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구급용품, 구급약 이런 것들로는 항생제 연고 그리고 소독약
0: 네.
1: 그리고 뭐 체온계나 밴드,
0: 네.
1: 거즈,
0: 네.
1: 붕대 그다음에 그 의료용 테이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0: 네.
1: 그리고 이제 개인분들이 그러니까 개인 나만 그러니까 제가 꼭 매일 먹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매일 먹어야 되는 처방약들이 있으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중에서도 응급약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천식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천식 증상이 심해지면 그것들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기관지를 좀 확장해 주는 그런 흡입제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거라든지 알레르기 응급약도 주사 같은 것 이렇게 콕 꽂는 것들 있어요. 급하게 왔을 때 그다음에 협심증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악 하고
0: 쥐어짜는 느낌
1: 네, 아플 때 혀 밑에 녹여드시거나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서 쓰는 응급약들이 있거든요.
0: 그걸 뿌린다고 갑자기 쥐어드는 느낌이 덜 나요?
1: 예, 이게 혈관을 확 열어주면서 그게 없어지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상비약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정 상비약처럼 혹은 여행지에 나가실 때 가까운 곳에 가실 때도 내 몸에 저는 이제 붙이고 다니세요라고 그냥 표현하거든요. 그런 약들이 응급약들이니까 그런 약들이 보통 상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사실 집집마다 가족 구성원이 다르잖아요. 뭐 1인 가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
1: 네.
0: 또 아이가 있는 집,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집 이런 네. 집마다 상비약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1: 기본적인 상비약은 다 비슷할 것 같고
0: 네.
1: 우선 아이가 있는 집들은 아이들은 알약을 먹을 수
0: 힘들죠. 힘들어하죠.
1: 예, 없으니까 실험류가 돼 실험류로 실업 형태로 되어 있는 아이들 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1: 역시 동일하게 해열진통제 필요하고 그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열제 딱 먹으면 열이 딱 떨어지긴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열이 더 오래 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교차로 아이들의 열 상태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정도 좀 더 쓸 수 있는 소염 진통제 성분 한 가지 정도 더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배 아플 때 먹는 시럽.
0: 시럽도 있어요? 배 아플 때 먹는 시럽?
1: 네. 배 아플
0: 편하잖아.
1: 때 먹는, 그래서 그 백댕 시럽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시럽이 있는데 그거 그리고 감기 잘 걸리는 친구들은 감기약 필요할 거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알레르기 시럽. 아이들은 생각보다 알레르기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알레르기 시럽을 꼭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르신들은 뭐 별도 예약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적인 약들을 매일 드셔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깜빡깜빡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0: 그쵸, 맞아요.
1: 사실 저도 먹었나?
0: 맞아. 저도 맨날 그래요. 먹었나? 시간 지켜서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었었나? 먹었었나?
1: 기억이 안 날 때가 네. 많잖아요. 요즘엔 그래서 그 약달력처럼 아~ 매일매일 꽂아놓는 것들이 있어요.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오, 별게 다 나오네요. 복용 네. 달력이 있다.
1: 달력이 있어요. 알람 같은 것들도 요즘에는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에. 그래서 거기에도
0: 약 먹을 시간이다.
1: 네, 약 먹을 시간이다. 알림도 가능하지만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는 약 달력처럼 이렇게 꽂아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쓰셔도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0: 네, 필수 상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필수 상비약 말고도 많은 분들이 노파심에 네. 아 혹시 네. 모르니까 하면서 이것저것 더 많이 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1: 사실은 많이보다는 우리 가족들 혹은 나한테 필요한 약들을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것들을 적당히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상비약이 필요한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평일 저녁 늦은 시간이거나 주말이거나 그렇잖아요. 네,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0: 맞아요.
1: 네, 보통은 뭐 12시간에서 길어야 24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실 필요 없고 여러 가지를 굳이 가지고 계실 필요도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해열제 같은 경우 해열제 한 가지 혹은 그 성분이나 좀 다른 성분으로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한 가지 정도 더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보관하실 때는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급하게 찾다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어떤 약인지 사실 잘 안 보이기도 그쵸. 하고 그래서 보통 원래는 그 약 안에 설명서가 네, 들어있어요. 의약품 첨부문서라고 부르는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되도록이면 같이 보관하시는 것이 좋기는 해요.
0: 네. 그래서 매뉴얼 이제 혹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확인하고
1: 네, 그 약을 먹을 수 있도록.
0: 먹을 수 있도록.
1: 네.
0: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상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상비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7 Ready to Love.

0: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남태환 약사 선생님 모시고 상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도윤지님이고요. 영양제 유통기한 지난 게 너무 많아서 아까워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약국이나 보건소로 반납을 해야 할까요?
1: 네. 반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약은 나라에서 약을 허가해 줄 때도 두 가지 관점에서 얘를 조사하고 허가를 해주는데 하나는 효과 그리고 하나는 안전성이거든요. 근데 유통기한 지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기한이라고 약은 부르는데 약이 사용기한이 지나고 나면 약의 효과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먹었을 때 그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원래 우리가 사용기한을 결정할 때는 약의 효과가 90% 정도까지 유지되는 시점은 실제 그 시간을 계산해서 사용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사용기한이 지나고 나면 걔보다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100 정도의 효과를 기대했다면 효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아깝지만 너무 그래서 너무 많아서 아깝다고 하셨는데 버리시는 게 좋고 얘를 뭐 아무데나 막 버리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이제 뭐 주민센터나 이런데 가시면 그 수거함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폐의약품 수거함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버려주시면 되고 또 우편함 그 우편 보내는
0: 네네 우체통
1: 우체통 거기도 버리실 수 있어요.
0: 어 정말요?
1: 네 그 대신에 알약만 가능해요.
0: 아 시럽은 안 돼요.
1: 시럽은 안 돼요. 왜냐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오염될 수
0: 네.
1: 있어가지고 시럽은 안 되고 알약만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버리실 수도 있고 약국 가능하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이게 지역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정책이 좀 달라가지고 어떻게 버리시는지 조금 안내해 주시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사용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는 걸까요?
1: 네. 똑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영양제는 사실 그러니까 아파서 먹는 약은 아프니까 내 통증을 좀 줄이려고 잘 챙겨 먹긴 되는데
1: 그쵸,
0: 빨리 나으려고.
1: 맞아요.
0: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막 즉각적으로 효과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성실하게 못 먹어요.
1: 그렇죠. 먹다 말다 먹다 말다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먹다 말다 하시는 경우는 사실 그거는 상관없지만 그냥 내가 조금 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드시는 거는 당연히 가능한데 이게 약효가 떨어지는 것은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났을 때는 안 드시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해열진 통제 종류 정말 다양하잖아요.
1: 다양하죠.
0: 선생님. 근데
1: 맞습니다.
0: 집에 한 가지만 준비해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교차 복용이 가능한 것들을 골고루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1: 기본적으로는 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 통제 한 가지만 준비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걔를 이제 정확한 양을 정확한 간격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근데 이게 사람마다 열이 날 때 그 반응들이 조금씩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날 때 붓고 아프거든요.
0: 아, 오, 그래요?
1: 네, 여기가 많이 부어요. 목 쪽이 많이 붓고 코 안쪽이 많이 부어서 편도염 이런 증상들이 보통 같이 와서 근데 저와 같은 이런 타입의 분들은 사실은 해열진 통제보다는 소염진 통제가 훨씬 잘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열만 나는 타입인지 나는 열 날 때 조금 어디가 붓고 아프다라는 타입이신지에 따라서 그 해열제도 한 가지를 구비하실 때 그걸 조금 구분해서 구비하시는 게 좋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로 잘 안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교차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정도 더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0: 감기약이나 소화제, 지사제 같은 약들도 꼭 준비해두면 좋을 상비약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저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감기약은 원래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어요.
0: 그렇죠. 감기약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1: 네. 종합감기약 있고 코감기약 있고 기침감기약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혹시 가능하시다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리 가족들 상황에 맞춰 혹은 나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세 가지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그냥 한 가지만 그럴 때는 종합감기약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종합감기약 안에는 열나고 몸살 있고 뭐 두통이나 기침, 가래, 콧물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상비약의 개념에 어울리는 약이어가지고 네. 한 가지만 있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소화제, 지사제는 한 가지씩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백댕이 시럽 네, 그거 하나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시럽 종류가 아이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아이들 거 준비하실 때는 약국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보통 배가 아플 때 이렇게 아프다. 아이들마다 그 아픈 패턴들이 좀 있거든요.
0: 네네.
1: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보통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0: 그 밴드, 반창고죠? 밴드. 반창고나 네. 소독약, 연고 등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 주면 좋을까요?
1: 일단은 밴드는 저는 사이즈별로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0: 흔히들 우리가 아는 기본 사이즈만 기본 사이즈, 집에 있게 되잖아요.
1: 표준형만 보통 있는데 상처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발생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뭐 가정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데이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들도 그렇죠. 있어서 물집이 생겼는데 보통 그럴 때는 물집을 터뜨리지 말고 저는 이제 좀 보호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가지고 밴드는 좀 사이즈별로 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거즈 그다음에 의료용 테이프 정도
0: 네.
1: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고 일단은 상처가 생기면 그 부위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네. 흐르는 깨끗한 물에 그 부위를 씻어내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씻어내고 안에 이물질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걔를 조금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부위에 피가 조금 난다라고 네. 하면 멸근 거즈로 눌러가지고 이제 지압을 해서 이제 지혈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밴드나 거즈로 덮어놓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일단은 항생제 연고나 이런 게 없어도 지금 말씀드린 이것 가지고도 일단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좀 더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0: 네.
1: 소독약이랑 항생제 연고 정도 한 가지씩만 있으시면 되는데 그때 소독약은 스프레이 타입을 저를 추천해드리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찍어 바르는 거 그쵸, 많이 그쵸. 쓰시는데 찍어서 바르면 안에가 다시 오염돼.
0: 아, 그 이물질이 묻으니까.
1: 네, 이물질이 묻어서 다시 안에 소독약 성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그냥 스프레이 타입으로 스프레이 타입 입구가 상처 부에 닿지 않게 뿌려주시는 것이 조금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 항생제 연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마 땡땡땡과 후 땡땡이 있잖아요.
1: 네.
0: 이 두 개 기능이 좀 다른가요?
1: 두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크게 차이가 없대요.
0: 아~
1: 둘 다 세균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큰 차이가 없어서 둘 중에 어떤 걸 가지고 계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또 상처 상태에 따라서 네. 집에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들도
0: 그쵸.
1: 있을 수 있어요.
0: 너무 심한 경우?
1: 맞아요. 너무 심한 경우에 너무 많이 벌어져 있거나 지혈을 해도 멈추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0: 네.
1: 그리거나 혹은 안에 이물질이 껴있는데 얘가 안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아프지만 다 긁어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흉이 안 지니까. 그럴 때는 병원 가셔야 됩니다. 네.
0: 또 체온계도 이렇게 그 집에 갓난아기 있으면 체온계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또 안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다 커가지고 그럴 때는 체온계가 네. 이제 간수를 소홀히 하게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체온계 하나 있어야 되겠죠?
1: 네, 귀체온계 정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우리 복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기들 너무 어린 아이들은 귀에 뭐 못 넣어요. 왜냐면 너무 조그맣기도 하고 귀에 넣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요. 막 난리가 나거든요.
0: 예, 네,
1: 난리가 나서 그럴 때는 이제 비접촉식 체온계라고 이렇게 적외선을 쏴서 이마에
0: 고깃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1: 예, 그런 거 비슷해요. 맞아요. 그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0: 아, 네.
1: 원리가 똑같아서 이게 적외선 체온계가 있어요. 근데 걔는 아무래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같은 부위를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0: 네.
1: 이제 온도를 체크하시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여름철에는 식중독이나 배탈 환자들도 많습니다.
1: 네.
0: 배가 아프다고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무조건 지사제를 먹는 거는 괜찮을까요?
1: 저는 약국에서도 지사제를 잘 안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배만 아프냐 설사를 하냐로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배만 아픈 상태는 지사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배 아픈 걸 가라앉혀주는 뭐 진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볼 수 있고 우리가 몸에서 설사를 한다는 건 내 몸이 어떤 상황인 걸 인식한 거냐면 뭔가 들어왔는데 나한테 안 좋아. 이거 밖으로 빨리 빼야겠어. 라는 걸 인식하고 얘를 밖으로 빨리 빼려고 노력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거를 지사제를 먹는 거는 억지로 막는 거라. 몸 입장에선 왜 그러지?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차라리 그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멈추게 하면서 그 대신에 뭐 사실은 설사를 자주 하다 보면 탈수나 이런 게 올 수 있잖아요.
0: 진이 빠지는 경우도 많죠.
1: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뭐 전해질 보충이나 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수를 막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0: 두통약과 소화제처럼 서로 다른 약을 한꺼번에 한 입에 먹어도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1: 명확하게 다른 경우는 가능해요. 지금처럼 네. 우리 복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통약과 소화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쵸. 완전히 다른 약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같이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같은 약을 먹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두통이 있는데 생리통이 같이 있어. 그러면 둘 다 사실 진통제를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 가지 그냥 진통제 성분의 약을 먹는 것이 좋을 수 있어서 이럴 때 사실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은데요. 하나는 서로 완전히 다른 증상인가랑 성분이 다른가를 봐야 되는데 이걸 사실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이게 비슷한 증상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이쯤에서 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복덕방 퀴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주시죠, 선생님.
1: 네. 빛의 연계를 사용할 때 측정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0: 1번
1: 이마,
0: 2번
1: 뒷덜미,
0: 3번
1: 귓속.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귀 체온계를 사용할 때 측정하는 부위 1번
1: 이마,
0: 2번
1: 뒷덜미,
0: 3번
1: 귓속.
0: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백지영, 옥태견, 내 귀의 캔디.

0: 백지영 옥택연 내귀의 캔디 듣고 오셨습니다. 건강중요소 복덕방 남태현 약사님과 함께 상비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출을 해볼게요, 선생님.
1: 네,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0: 네, 외출할 때 작은 파우치, 여성분들은 이제 화장품 파우치도 있고요. 네. 이 파우치 하나 챙겨다니면 좋을 상비약이 뭐가 있을까요?
1: 이게 제가 상비약을 어떤 걸 챙겨야 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네.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은 평상시에 매일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을 가장 먼저 네. 챙기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여러 응급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몸에 붙이고 다녀야 된다는 네. 약들. 그래서 그런 약들이랑 저는 사실은 알러지약을 꼭 말씀드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보다 알러지 환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0: 아,
1: 예기치
0: 그래요?
1: 못하게. 그래서 그거랑 뭐 두통약 정도 가지고 다니시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긴 합니다.
0: 뭐 그 땅콩이나 갑각류 알러지 심하신 분들은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알러지가
1: 맞아요.
0: 발현이 되잖아요.
1: 네네네네.
0: 알러지 증상이.
1: 네.
0: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응급약이 필요한 거겠죠?
1: 네. 그래서 저도 저희 딸이랑 이제 저희 가족들끼리 같이 여행을 다닐 때 가장 효과가 있었 그러니까 가장 필요했던 약이 알레르기 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음식을 먹다 보면 예상을 할 수 없는 그쵸?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보통 저희 딸이 조금 다 저를 닮아가지고 알러지 타입이어가지고 얘도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갑자기 알러지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네. 갑자기 병원이나 약국도 잘 눈에 안 띄는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그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0: 그럼 어르신들은 평소 네. 복용하는 약들이 많다 보니까 외출 시에 네. 더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어떤 것들은 어르신들은 어떤 것들을 챙길까요?
1: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복디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해 주셨던 평상시에 드셔야 되는 약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혹시 가능하시면 약수첩 같은 거 들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야외 외출하실 때는 네. 평상시에 몸 컨디션과 조금 다를 수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갑자기 몸에 변화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가시거나 하셔야 네.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분이 뭘 드셨지라는 것들을 병원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르신의 상태가 본인의 상태가 네. 그런 것들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파악이 늦어지면
0: 그쵸.
1: 대응이 훨씬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갑 같은 데 약수첩 넣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약국에서 사실 그런 거를 만들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무래도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는 조금 더 좋다. 뭐 예를 들면 당뇨나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나 이런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야 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들 말씀드립니다.
0: 그럼 이쯤에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1: 네.
0: 약통 하나에 여러 가지 종류를 내가 오늘 먹어야 되는 종류를 한꺼번에 섞어서 한 칸에다가 담는 경우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이거 괜찮을까요?
1: 이게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네.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먹는 게 사실 복용할 때 편리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그럴 땐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길게 어딘가를 가신다. 라고 할 때는 약들끼리 붙어 있으면서 이제 어떤 효과가 날지 그쵸, 모르고 그쵸. 또 나중에는 이 약이 무슨 약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포장되어 있는 조제약 형태나 그 포장되어 있는 형태대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언제나 더 안전하기는 합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이쯤에서 보기들에게 드린 퀴즈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체온기
1: 네.
0: 사용할 때 측정하는 부위 어딜까요?
1: 네, 3번 귓속입니다.
0: 네, 3번 귓속. 예, 정답 맞춰주신 분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비약에 대한 이야기로 건강정보를 알차게 챙겨봤는데요. 다음 주에 만날 보기들을 위해서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다음 주는 여름휴가철이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여행 시 필요한 상비약을 종류별로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제 약사 선생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유성은 배치기의 BOK이에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7: 구원사의 영과 함께.
8: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9: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인덕션을 많이 쓰는 요즘 그래도 가스레인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면 석쇠에 오징어 하나 구워먹기 위해서? 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도어록을 쓰는 요즘 그래도 열쇠를 고집하는 이유? 어릴 때 열쇠를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던 그 정겨운 추억 때문에? 아, 그런데 이렇게 이유 같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때론 누군가에게 진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번호키의 숫자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열쇠를 고집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번호를 잃어버리는 일이 더 많다는 거죠. 이렇게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요. 그 안에서 나만의 이유가 곳곳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일도 꽤나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